0: 지역을 대표하는 미술관 하면 정말 감각적이고 규모가 큰 그런 단독 건축물을 떠올리게 마련인데요. 요즘은 좀 대중 속으로 찾아가는 그런 미술관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보통 국립미술관은 그 지역 중심부에 굉장히 거대하게 좀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
0: 그렇죠. 그래서 약간 랜드마크의 느낌이 딱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압도당하는. 네.
1: 그런데 요즘에는 약간 추세가 바뀌고 있어서요. 중심부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그 문화예술을 상징할 수 있는 네. 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0: 훨씬 미술관 그 공간에 들어가기에 벽이 낮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죠?
1: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수원 신도심 광교입니다.
0: 광교! 광교 신도시라고 불리잖아요. 네. 정말 신도시답게 너무 잘 정비가 되어 있고요. 네. 막 높은 건물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신도시의 느낌이 확 느껴지네요.
1: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시가 열리고 있고 네. 콜라보의 또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작가 두 명이서 지금 전시하고 있거든요. 네. 바로 수원시립 아트스페이스 광교입니다.
0: 아, 과연 어떤 전시가 열리고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가보시죠.

0: 신도시 네. 광교에 왔습니다.
1: 아 맞습니다. 또 이렇게 새롭게 왔는데 네. 저희 수원 시립미술관에서는요 사실은 본관 말고도 이곳 아트스페이스 광교도 운영하고요. 또 수원시립 만석전시장 그리고 수원시립 북수원전시관 이렇게 특징을 살린 네 곳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0: 야, 저는 아트스페이스 광교가 생겼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오늘 처음 와봤거든요. 네. 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곳이었군요.
1: 네 맞아요. 조금 더 새롭고 전위적인 어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신선한 예술을 많이 시도하고 있어요. 올해가 5주년입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벌써 포스터부터 굉장히 약간 요즘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1: 네.
0: 어떤 전시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1: 가보시죠.

0: 전시 제목이 써 있는데요. 네. 2024 아머 세트 성능경이랑 두 분이 이제 콜라보한 전시라는 의미인 것 같고.
1: 맞아요.
0: 아머 세트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1: 이게 22년도부터 이 미술관 측에서는요. 서로 다른 예술을 아우르는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 전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으로 치면 진짜 콜라보 공연 같은 네.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0: 그러면 진짜 어떤 작가의 그 어떤 스타일이나 경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네. 경계를 허무르고 두 작가가 거의 하나가 되는 그런 조화를 또 보여주겠군요.
1: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0: 한 분은 지금 44년생이세요. 1세대 전위 예술가이시고 네. 이랑 작가 같은 경우는 86년생.
1: 그러니까요.
0: 그야말로 세대가 아버지뻘? 그리고 자식뻘 어떻게 경계를 허물었는지 어떻게 콜라보를 했는지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1: 나이가 벌써 80대와 30대의 네. 만남이에요.
0: 그러니까.
1: 올로 잠깐.

0: 화장품은 야, 들어오는 순간 벌써 굉장히 강렬해요.
1: 아 근데 네. 저는 그런 조금 걱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직접 봐도 약간 난해한데 이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면 아... 진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사실은 네. 페트병, 다 쓴 페트병을 찌그러뜨려서 쌓아놨어요. 네. 그래서 하나에

0: 모양을 만들었는데 라벨에 붙어있는 이름 자체가 백두산.
1: 맞아요.
0: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 이 작품은 백두산을 표현한 거구나 라는 느낌이 그냥 바로 오거든요.
2: 네, 저도 시각적으로 확 오는데 네. 일단 이 전시가 크게 네 파트로 나눠져요. 첫 번째 파트가 가깝고도 먼이에요. 가깝고도 먼, 한마디로 네. 한반도죠.
0: 진짜 아직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바로 옆에는 가까운 거리지만 사이는 세상 멀죠.
2: 그러니까요. 백두산이 또 큰 의미가 네. 있을 것 같아요.
0: 네.
2: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회화를 좀 많이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설치 작품부터 음악까지도 함께하는 전시기 때문에 눈과 귀를 다 열어놔야 됩니다.
0: 근데 전위 예술과 행위 예술이 어떻게 다른지 사실 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거거든요.
2: 전위 예술은 많이 어려워하시긴 하세요. 뭔가 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예술을 새롭게 깨기 위한 시도를 하는 거죠. 전위라는 게 사실 원래 군사 용어였어요.
0: 그쵸.
2: 군대 쓰는 용어였고 네. 저도 군인이었잖아요, 한때.
0: 늘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2: 아, 군인이었잖아요.
0: 군필자.
2: 아, 저 군필자입니다. 네. 그래서 전위병이 있어요, 훈련받을 때. 아. 앞에 나가서 먼저 그 앞을 사방을 살피는 병사거든요.
0: 개척자라고 봐도 되는
2: 그럼요.
0: 거예요.
2: 그럼요. 그리고 네. 앞에 뭐가 있는지 미리 보고 또 개신에 위험할 수 있지만 네. 또 비난을 들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예술이 탄생할 수 있는 거죠.
0: 네.
2: 그래서 그게 전위 예술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행위 예술 또한 이제 몸으로 하는 거죠.
0: 네.
2: 단순히 작품을 남기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 예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예술이 일반 대중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0: 그렇죠.
2: 그럼에도 네. 이렇게 또 관람하면서 또 저희가 함께 보면은 네.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하지만 그 굉장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품을 봤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생활 폐기물처럼 보일 수도 네. 있지만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데 이 백두산 자체가 주는 강렬함이 딱 느껴지죠. 그렇죠.
2: 그리고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속이 비어 있잖아요.
0: 네.
2: 페트병 속이. 그래서 네. 약간 남북 분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표현하고 있다.
0: 이데올로기의 허상.
2: 그쵸.
0: 빈 페트병.
2: 좀 괜찮아요.
0: 네. 지금 이쪽에 있는 작품은 이것도 네. 작품이겠죠.
2: 네.
0: 노래가 나오고 있고 영상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분이 그러면은 이랑 작가이신 거죠?
2: 이 노래가 오래전에 그 월북 시인인 박세영이 작사하고요. 고종환이 작곡한 실제 림진강이라는 곡이에요. 그거를 21세기에 서울에서 활동하는 뮤지션이 자신의 목소리로 새롭게 부르고 있는 거죠.

0: 사실은 우리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딱 보고 있으면 그 어떤 원하는 거랑 슬픔
1: 그러게요.
0: 비극이 느껴집니다.
1: 아, 뒷모습 연출 너무 잘했고
0: 그러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톤도 굉장히 우울하게 블루톤으로 네.
1: 이랑 이름도 멋있는데 네.
0: 다음 작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보니까 이 전체적인 형상이 딱 한반도의 모양을 띄고 있네요.
1: 네, 맞아요.
0: 작품의 제목 역시 대동여지도.
1: 맞습니다. 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이제 모티프로 해서 네. 자유롭게 영토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원본을 복사한 다음에 네. 자유롭게 자르고 재배치한 거죠.
0: 아, 그럼 이 자체는 지금 우리나라 옛날 고지도의 모습인가요?
1: 그렇죠.
0: 그것들을 자유자재로 배치를 해서 네. 하나의 한반도 형상을 표현했다.
1: 어떤 정치로부터 좀 자유로운 영토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0: 근데 지금 보면 오방색의 어떤 색깔이 천으로 길게 늘어뜨려져 네, 있거든요.
1: 예, 나름 그런 의도가 있었대요. 만약에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네. 이 오방색으로 국기를 만드는 게 어떠냐.
2: 함경북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그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서를 무시하고 지죽박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형태는 대동여지도인데 제주도가 저 함경북도에 가 있을 수도 있고 평양에 가 있을 수도 있고 평양은 저 제주도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서울은 저 강원도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순서가 바뀐다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환상이 있어요. 그게 통일이에요.
1: 전체적인 한반도 모습이고 네. 다 조각을 내서 자유롭게 재배치해서 네. 자유로움을 상징한다는 거.
0: 사실 우리는 하나였기 때문에 한 줄에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0: 짜여지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 의도를 파괴함으로써 자유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너무
1: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자필로 쓰신 거거든요.
0: 네. 그리고 이 작품이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왜 우리가 그랬잖아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 전위 예술가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분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작품을 2020년에요. 경기도 미술관에서 최초로 이 퍼포먼스 작품을 구입했대요.
1: 아, 그러니까 물체로 된 작품이 아니라
0: 작가의 개념 자체를 구입한 거죠. 개념을 작성해놓은.

0: 그때는 사실 신문을 이렇게 읽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항 정신일 수도 있고 작업에 들어가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요즘에는 이런 신문도 꼭 혼자서 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읽어도 된다. 보시면은 신문 매체를 읽고 오려내는
1: 학위지를
0: 학위지를 나는 혼자 하였다라고 써 있는데 네. 앞으로 나 혼자 꼭 그렇게 할 일은 없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읽어도 된다. 이런 말이 써 있네요.
2: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코로나 때 집밥 3천 끼 만든
1: 매체가 다양해지고 많아질수록 정말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일침을 가하는 그런 작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때는 진짜.
0: 그러니까 이렇게 신문을 오리는 행위나 이런 작품들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조금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 시대에는.
1: 맞아요. 네. 오리고 파괴함으로써 어떤 그 저항을 그대로 표출해내는 네. 그런 느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성능경 작가는 어떤 작가이신 거예요?
0: 성능경 작가는요. 원래는 서양화를 전공했어요.
1: 네.
0: 근데 점점 어떤 시대에 대한 저항 정신을 표현하기도 하면서 이 예술 자체가 실험적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1: 네.
0: 그래서 단순히 회화뿐만 아니라 뭐 보신 것처럼 사진, 드로잉, 행위 예술, 설치 미술까지 그리고 놀라운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전시를 보러 왔을 때 음악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카페도 아닌데.
0: 맞아요.
1: 지금 계속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0: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오늘 이 전시가 콜라보 전시라고 했잖아요.
1: 네.
0: 마치 듀오 공연처럼. 그래서 이 눈으로는 성능경 작가의 작품을 보고
1: 네.
0: 또 귀로는 이랑 작가의 노래를 들어야 돼요.
1: 아, 작품이군요, 이것도.
0: 네, 작품이죠.
1: 조금 감상을 해볼까요?
3: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 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

0: 개인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개인 개인이 힘들게 살아야 되지? 하는 생각이 나면서 다 함께 뭔가 외치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좀 혁명적인 노래를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1: 자, 이 섹션은 분신술이라는 네.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분신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신일까요?
2: 맞아요. 일단 분신술 말 자체가 네. 한 사람이 여러 가지로 나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랑 뮤지션이면서도 네. 또 글도 쓰고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있어요. 편집까지. 그래서 전방위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하나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시도 하고 헤드폰이 걸려 있는 거 보니까 이 노래를 직접 작사를 했고 네. 이걸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제목이 평범한 사람.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2: 네.
0: 가득 차 있어요. 왜 누군가는 항상
1: 주목을 받고 왜 내 얘기는 너에게도

0: 나한테 길가에 지나가는 동물도 나보다 좋은 걸 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읊조리듯이 말하듯이 노래하는 작가이자 가수인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하게 노래를 부르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1: 개인적으로 전 이 글을 읽고 그림을 설명하는 사람으로서 공감되는 것도 있었고 좀 충격인 것도 있었는데 성능경 작가의 10가지 일행십자, 총백자, 예술론 써놨는데 몇 가지 좀 읽어드리면 예술은 비싼 싸구려이다.
0: 자신이 생각한 어떤 예술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죠.
1: 그리고 어디 보자. 예술은 직관의 폭력이다.
0: 저희는 예술이 어렵다 생각하는데 성능경 작가는 반대네요. 예술은 쉽고 삶은 어렵다.
1: 맞아요. 이건 되게 공감되네요. 예술은 꿈꾸는 자유이다.
0: 그러네요.
1: 결국엔 또 꿈을 꾸는 사람들이 새로운 걸 시도하죠.
0: 지금 이쪽에도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 있습니다. 약간 춤을 추는 것 같이 어떤 동작을 하고 있고 수영복을 입으셨는데 성능경 작가 본인의 모습이겠죠?
1: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저도 이제 국회 방송에서 이런 우리 동네 미술관을 하지만 너무 신선하고 괜히 전위 예술이 아니다
0: 그러니까요.
1: 생각이 드네요. 몸에 쿠킹 오일을 붙이는 그 과정을요 사진 작가가 같이 했어요. 이강우 사진 작가가 렌즈로 포착한 공동 작업인 거예요.
0: 이게 언제 작품인지 몰라도 너무 굉장히 개구쟁이의 모습이 지금 들어갔어요. 맞아요. 표정도 그렇고 동작도 그렇고요. 2001년이면 20년 전이니까 지금 뭐 50대의 모습이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70대이실 거고.
1: 그렇죠?
0: 우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전위 예술가, 행위 예술가답게 독특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작품을 작업들을
1: 작품 보니까
0: 자, 이쪽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알록달록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멀리서 보면은 어떤 그 무슨 아메바의 모양을 색을 입혀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1: 이게 약간 색칠하기 위한 진짜 바탕 그림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밑그림인 게 매일 아침에 저도 이런 작품은 처음인데 매일 아침에 화장실에서 사용한 휴지를 휴대전화로 찍고 앱을 사용해서 변환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아침에 사용한 휴지인 거예요.
0: 이게 다 휴지라고요?
1: 네.
0: 저는 당연히 액체의 모습이라 생각했을 텐데
1: 저도 당황스럽네요. 그래서 이 작가가 이걸 몰아붙였냐면 생리미술이라고. 이게 좀 너무 전위적이라 저도 약간 이게 설명이 입에 잘 안 붙네요, 이게.
0: 몸에서 배출된 변이 아니라 사용하신 휴지인 거죠?
1: 휴지인 거죠, 휴지.
0: 휴지의 모습. 정말 쾌변에 저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1: 사실 좀 당황스럽잖아요.
0: 재미있고 당황스러워요.
1: 제가 너무 신선한데 놀라운 건요. 이 작품들 중에서 세 점을 어떤 분이 구입하셨대요.
0: 이거를요?
1: 구입하신 분의 의도를 조금 고민을 좀 해보면 제 입장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논리로만 움직이는 미술시장에 그러니까 좀 한 방 먹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가의 의도와 굉장히 공감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보통 통쾌함으로 구입하셨을 것 같아요.
2: 휴지로 닦은 것 자체가 약간 드로잉성이 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뭘 그거를 물론 똥이니까 아주 더럽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게 다 내 몸에서 나온 거니까 똥이기 이전에 나한테는 드로잉으로 보였다.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앱을 통해서 색깔과 형태의 변형을 얻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내가 의도치 않게 모르게 굉장히 그 화려한 예술이 나오더라.
0: 전위 예술을 이해하려면 그냥 조금 비범한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 관람객에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그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작품을 구입하신 분도 그 작가의 메시지가 마음에 들고 그 형상보다는 그런 의미로 구입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전위 예술, 행위 예술 하시는 작가님들은 정말 이렇게 일반인들이 보고 생각하는 것에서 좀 넘어서 그 본질을 꿰뚫는 그런 아주 예리한 눈이 필요하겠구나.
1: 그렇죠. 또 시대를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이천 씨 오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0: 약간 내려놓고 와야 된다.
1: 뭘 내려놓을까?
0: 그러니까 모든 그 예술에 대한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편견과 어떤 그런 무서운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놓고 봐야만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1: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인데요. 네 번째 섹션의 부제는 시간 예술입니다.
0: 맞습니다.
1: 뭔가 시간과 관련된 것들일 것 같은데
0: 지금
1: 창란의 그림자 안방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작품이거든요. 굉장히 페미 예술가이지만 그것들을 표현할 때 아주 그 색감을 굉장히 잘 써서
0: 그러네요.
1: 알록달록 뭔가 하나의 그 장면이 아니라
0: 여러 가지가
1: 시간의 흐름대로 그걸 색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그날 그날 영어라는 제목인데 진짜 영어 공부하신 재미있다. 이게 작품을 위해서 공부를 하신 것 같지는 않고
0: 대단한 작가님인 게 2003년부터요 그 매일매일 일간지에 실리는 생활 영어를 보시면서 매일 쓰고 그리고 붙였대요. 코너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없어지기까지 약 3천여 장을 쓰셨답니다.
1: 3천여 장이요? 네,
0: 그중에 일부인 거죠.
1: 우와,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셨네요.
0: 그리고 그냥 영어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들을 오려가지고 콜라주 작업을 또 하셨네요. 이야, 그러니까 시간 예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작품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조금 엉뚱하기도 하고 또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2003년부터 3천여 장을 썼잖아요. 그런 하루하루 어떤 고민과 성찰들 그런 기록이 쌓이면서 결국엔 예술이 되는 거죠.
1: 갑자기 저는 반성하게 됩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나 그거를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놓는다면 저는 약간 빈 곳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비어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0: 저도 좀 가득 채워가야 될 것 같아요.
1: 이쪽에는 레코드판이 지금 놓여있어요.
0: 그러네요.
1: 아까 우리가 봤던 임진강의 음반인 것 같고요. 요즘 잘 안 보이는 그 LP판들이 또 전시가 돼 있어요.
0: 이랑 작가는 이렇게 꾸준히 자신의 일상,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래를 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걸 수도 있지만 이 개인적인 걸로 또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대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조금씩 세상의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되게 드는 작가예요.
1: 나의 어떤 하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0: 그렇죠.
1: 이쪽에 놓여있는 이 책들은 직접 쓴 책인가 봐요.
0: 네, 본인이 직접 다 쓴 책이라고 합니다.
1: 노래도 만들어 불러 이렇게 작업도 하셔, 책도 쓰셔. 너무 대단한데요?
0: 개인적으로 이 책 제목에 너무 공감합니다. 좋아서 하는 일에도 돈은 필요합니다.
1: 너무 읽고 싶다.
0: 진짜 읽고 싶어요, 진짜.
1: 네컷 만화. 예전 신문에서나 봤던 그런 네컷 만화가 있는데 그림도 직접 그리나 봐요.
0: 근데 진짜 다재다능하다.
1: 너무 귀엽다. 얼굴 그리는, 이랑 그리는 법, 자신의 얼굴 그리는 법인가 봐요.
0: 너무 신선한데요? 이거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중국 사람은 짜장면을 좋아해. 그거 있지 않나? 그거 같은데 약간?
1: 오징어 말고? 아침 먹고
0: 또 맞아. 해골 그려지고 그런 느낌이다.
1: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익살스럽지만 또 시대에 저항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유쾌하게 풀어내는 만나보고 싶은 작가네요.
0: 그리고 이 작가님은 확실히 제목을 잘 쓰네요. 너무 공감되는 게 대체 뭐 하자는 인간이지 싶었다.
1: 행위예술, 설치미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 이 공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약간의 어떤 긴장감이 있었는데 작품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사실은 어렵지 않게 아주 유쾌하게 익살스럽게 표현해내서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어요.
0: 맞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 박은영 아나운서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또 정말 하루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라 생각이 드는 게 또 바쁘게 1인 또 몇 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1: 갑자기 제 칭찬으로 마무리인가요?
0: 방송인이시기도 하면서 또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이기도 하면서 또 살림도 잘하는 아내이기도 하면서
1: 못 보셔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0: 나 그런가요?
1: 근데 오늘 이 작업들

0: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우리의 그 누군가의 삶은 다 소중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조금 꼼꼼하게 기록해보면 그것도 하나의 작품이 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리고 또 특별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네. 그런 또 마음도 전해줍니다.
0: 장르를 뛰어넘은 그 두 작가의 전시를 보고 나니까 아,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조금 넓어진 것 같고요. 결국에 어떤 그 표현하는 방식은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우리 저번에 갔던 그 예술의 현장에 베르나르 비페 전 봤잖아요.
0: 네.
1: 베르나르 비페가 그런 말을 했어요. 결국 모든 예술은 추상이다.
0: 와우.
1: 한마디로 표현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 예술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 한마디로 관람객의 공감이 중요하다는 거죠.
0: 야, 오늘 명언 한 줄을 또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1: 네.
0: 모든 예술은 추상이다. 다음 주에도 우리의 오감을 깨워줄 예술 명소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미술관으로 다음 주에도 놀러 오세요.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갓과 두루마기로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우렁찬 환호성이 회의장 가득 울려퍼졌습니다. 소수서원을 비롯한 조선시대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순간이었죠. 그동안 여러 문화재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지만 한국의 서원이 갖는 의미는 각별했습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학문을 가르치던 조선시대 서원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데요. 존경받는 학자들의 사상을 하나의 공간으로 집약한 서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훌륭한 건축물인 동시에 선조들의 학문과 정신을 배우고 성찰하는 집단지성의 요람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 철학과 사회적 관습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문화적 전통과 정신적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한국인의 정서, 정신적 바탕이 된 서원은 언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첫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훈기 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소년 1호 항란성 일촌 광음 불가경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소수란 말은 이어서 수양한다는 뜻인데요. 무너진 교약을 바로잡고 배움을 이어가라는 시대적 사명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양에는 성균관이 있고 지방 곳곳에도 향교가 있었는데 서원이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임금이 지어준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곳인 성균관이나 지방의 향교가 출세지향적인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자 그 대안으로 새로운 참교육이 필요했던 겁니다. 관직이 목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대안학교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간절한 시대적 소명의식 덕분일까요? 1542년 문을 연 소수서원은 1888년까지 350여 년간 무려 4,200명의 유생들이 수학할 만큼 명문 사립 교육기관으로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임금이 이름을 지어내린 사핵서원이자 사학기관입니다. 이렇게 소수서원이 개원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자 전국적으로 하나, 둘 서원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소수서원이 나라에서 공인한 사립학교의 롤모델이 된 겁니다. 소수서원을 비롯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의 서원은 모두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뜻이죠. 9개의 서원 모두 그 지역 성각자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전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소박한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경상도의 서원이 대부분 산자락에 기대 있다면 전라도나 충청도의 서원은 산자락이 끝나는 곳, 들판이 시작되는 길목에 주로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안동에는 9곳의 서원 중에 2곳이 터를 잡고 있는데요. 안동을 선비의 고장, 양반의 고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예의염치, 효제충신, 유교의 기본 덕목을 갖춰야 한다는 전통 때문일까요? 안동하면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당당한 걸음걸이가 떠오릅니다.

간결하고 검소한 선비의 모습을 닮은 도산서원입니다. 조선 성리학의 큰 항맥을 이룬 태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서 1574년 후학들이 세운 서원인데요. 이듬해 선조 임금에게 편액을 하사받으면서 공식적인 사액 서원이 됐습니다. 도산서원이라는 편액은 명필 한석봉이 선조 임금 앞에서 쓴 글인데요. 퇴계 선생을 모시는 서원의 현판이라는 걸 알면 떨릴까 싶어서 임금이 일부러 뒤에서부터 글자를 불러줬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도산서원의 건물은 크게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으로 구분되는데요. 1561년 지어진 도산서당은 태계 이황이 말년에 10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이곳은 퇴계 선생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은 기숙사 농운정사입니다. 공부한다는 뜻의 공부공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쉬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라는 의미겠죠. 서원은 퇴계 선생 사후인 1574년 후학들이 세운 공간입니다. 이후 임금에게 도산서원이라는 이름을 받아 영남 지역 유생들의 큰 배움터가 됐습니다.

도산서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또 하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바로 병산서원인데요. 서해 유성룡의 위패를 모시고 그 업적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어 온 풍산유씨의 초등교육기관 풍악서당이 그 시작인데요. 1572년 유성룡이 지금의 자리를 옮겨왔고 1863년 철종 인근에게 병산서원으로 사액을 받습니다. 병산서원은 다른 서원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병산서원은 후손들이 병산교육재단을 세워서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비정신을 계승한 현대판 서원, 그 대단한 뚝심과 철학이 놀랍기만 합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요. 수백 년 전통을 이어받아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병산서원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병산서원을 옮겨 세운 서해 유성룡은 퇴계 이황의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의 역사는 대부분 퇴계 선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세 지향이 아니라 전인 교육을 강조한 서원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앞장섰던 퇴계 선생 덕분에 서원이 새로운 사립교육기관으로 번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서원 역시 퇴계 선생과 긴밀하게 교류했던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경상북도 경주로 함께 가보시죠.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마음을 씻는다는 뜻의 세신마을입니다. 마을 어귀 자옥산 계곡에는 조선시대 대학자 회재 이연적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회재 이연적은 퇴계 이왕이 선생으로 칭했던 성리학의 대가였습니다. 회재 이연적이 세상을 떠나자 20년 뒤인 1572년 지역 유생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회재 선생이 응거하던 곳에 서원을 세웠는데요. 바로 옥산 서원입니다. 1574년 선조 임금이 직접 편액을 내린 서원에는 한석봉과 김정희, 이왕이 쓴 현판이 곳곳에 남아 대학자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옥산 서원은 전면에 강학초를 두고 후면에 사당을 배치한 전형적인 건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미음자 모양으로 건물들이 모여 있는데요. 질서 정연하게 배치된 소박하면서도 간결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서양의 정문을 들어서면 온돌이 설치된 누각, 우변루가 나옵니다. 누마루를 서원 건축에 도입한 최초 사례이기도 합니다.

있던 강압 공간인 구인당이 있고 그 뒤로 회재 이연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양 공간 최인묘가 자리에 있습니다.

옥산 서원은 속세를 벗어나 자연의 품 안에서 학문을 닦았던 회제 이연적과 후학들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400년 된 은행나무가 세월을 말해주는 곳, 도동서원입니다. 1607년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고 해서 도동서원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도동서원의 누각 수월루는 물에 비친 달빛으로 글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중정당은 행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강당 건물인데요. 기둥에 두른 흰색 한지는 한원당 김괭필을 모시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조선 초기 성리학의 계보를 잇는 대학자였던 김갱필은 평소 도학의 심취에 소학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도덕적인 윤리관을 실천하면서도 중용의 도를 지키려 했던 선비 한 헌당 김갱필의 높은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교육이 산실이었던 향교와 서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강학과 재앙의 기능을 가진 점에서는 같지만 향교는 공자와 맹자 같은 중국의 성현을 모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에 비해 서원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선현들을 배양하고 그 덕행과 학문을 따르고 공부하는 주체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그늘에 벗어나 정신적으로 독립한 새로운 교육 현장이 바로 서원이었던 거죠. 1543년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이 문을 열면서 전국적으로 서원 건립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 아니었을까요?

넓은 들판과 강을 끼고 있는 이곳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남계서원입니다. 1552년 높은 학문과 지조가 남달랐던 학자 정여창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군자의 상징인 연꽃을 좋아했던 정여창을 기리는 의미에서 서원 안에 연당이라는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진흙탕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이 정여창의 고결한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우를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우는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초기의 서원은 인재양성과 선연배양, 유교적 향촌질서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서원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사액서원이 되면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 서적을 받았고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면서도 세금을 면제해줬습니다. 또 유생들은 군대 면제라는 엄청난 특혜를 누렸는데요. 그렇다 보니 서원에 줄을 서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폐단이 사회 문제가 되자 1871년 흥선대원군은 서원 철폐령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요. 원래 취지에 맞게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47개의 서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원은 모두 문을 닫게 됐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9곳의 서원은 이런 위기 속에도 꿋꿋하게 명맥을 이어온 47개 서원에 이름을 올린 곳입니다. 올곧게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한국의 서원 두 곳을 더 만나봅니다.
0: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남서원입니다. 평지에 자리를 잡아선지 단아하고 나직한 모습이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조선 중기 유학자 김장생을 추모하기 위해 1634년 그 후학들이 세웠고 1660년 현종에게 사액을 받았습니다.

사계 김장생은 율곡 이의 사상과 학문을 이은 예학의 대가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생된 학문이 바로 예학입니다.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서원의 건축물 사이로 예를 강조한 선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입니다. 신라 후기 학자였던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을 기리는 서원이죠. 서원을 지켜온 인물들과 역대 현감들의 공적을 기리는 15개의 비석, 정문 역할을 하는 누각이 눈에 띄는데요. 현가루는 역경 속에도 학문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유생들의 기숙사인 강수재인데요. 강학과 재앙의 공간, 담장 밖에 배치된 구조가 독특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은 전면부와 후면부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성서원은 예와 악으로 백성을 교화한 선비 문화의 중심이었는데요. 산자락에 있는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안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에 재양된 아홉 분의 선현들은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선각자들인데요. 높은 학식과 빼어난 문장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심취했던 성리학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도리를 밝히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의연하게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서원은 우리 민족혼의 뿌리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빛나는 거울이 아닐까요?

실천하여 학행이 일치되어야 하거늘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도리와 덕을 지키지 않으면 비판을

0: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이유가 4대 오상 때문이지요.
1: 그렇소이다. 전필제 스승님의 뜻을 따라 도와 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1431년 경상도 밀양 한골 마을에서 태어난 나는 정의를 숭상하며 시시비비를 분명히 다녔소. 훗날 유자왕과 연상군은 조 의제문의 이름으로 무호사화를 일으켜 많은 살인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소. 조의가 무너진 세상

0: 세계를 넘어 이상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1: 도학의 정치로, 지덕의 정신으로 말이죠.
2: 그게 바로 전필재 선생의 밀양 선비 정신이 아니겠소?
3: 그렇고 말고요.

사촌 빌제의 각동이연 살인파들은 정의를 저버리고 권력만을 쫓아다니는 국관신을 질타하며 조선을 개혁하려 했다. 전필자의 선비정신은 아련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정동극장 정호의 한마당입니다. 가을이 머무는 도심 속 야외마당에서 남사당 줄타기와 택견 등 전통 민속 예능과 무예를 선보입니다. 서암문화재단 제4회 서암음악회 풍류 바람의 기록입니다. 전통음악의 호흡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바람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무대로 전통음악과 춤, 판소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상선 약수입니다. 태평무, 승무, 한량무 등 서로 다른 전통춤의 움직임과 미학을 동시대의 감각과 군무의 언어로 펼쳐낸 작품입니다. 제57회 영동난개 국악축제입니다. 전통 국악공연부터 퓨전 무대, 그리고 국악기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는 15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어린이음악극 둥딩동 가야금 소리나라 졸장말록입니다. 조선 후기 가야금 악보 졸장말록 속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 떠나는 모험기를 음악과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판소리 대중화, 시대와 호흡하는 대중적인 판소리를 만들어보자. 세 분이 저는 마치 기획사의 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방청되는데 재미는 있겠네. 저는 그 나오는 작품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계속 공연된다라는 컨셉이 너무 좋거든요.
1: 꼭 그렇게 통을 하나를 팔아야 돼요? 각각도 팔아도 되고 통으로도 하고 좀 선택이 있으면 안 되나?
2: 우리가 지금 우리 무덤을 판 거잖아.
3: 갑자기!
2: 안 팔면 뭐야? 우리 이름 뭘로 하지?
4: 이거 어때요? 천혜연, 천재연, 이혜진, 양혜원.
3: 천혜연!
5: M세대와 X세대를 잇는 아티스트. 네. 소리베스.
6: 소맥이.
7: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듣고 좀 신났으면 하는 마음에 아싸 가을이

0: 너무 좋다, 너무 좋다.
1: 와, 너무 좋다. 오,
2: 우리 여기 왜 온 거야?
3: 소풍!
2: 단합대. 우리 또 그 작가님이 뭘 써주셨어?
1: 남원으로 또.
2: 아니, 민박집이잖아.
1: 아, 민박집으로.
2: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 민박집 딱 잡아서.
1: 어떻게 또 그런
2: 느낌을 한번 딱 느껴보는 거.

0: 팬님, 이게 뭐예요?
1: 저희 할머니들 왜 이렇게 모여 계셔?
0: 팬님 무슨 일이에요 이게?
2: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실 분들을 내가 모셨어.
1: 저희에게
2: 가보면 알아. 큰 도움이 돼.
1: 도망가.
3: 파울소리 공연 시작 15분 전입니다.
4: 강인함을 좀 길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희가 음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거니까 그래도 한평생 음식을 계속 해오시고 만들어주셨던 분들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상상을 할 수 있고 이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저희는 정말 이 작품을 잘 만든 거잖아요.
5: 안녕하세요.
0: 제가 첫 번째로 한번 들려드릴 곡은 늙은 호박전. 호박전 만드는 노래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한번 재밌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네. 어우, 나란 숟가락 국으로 잡아 시발라주고 껍데기는 까발라주고.
7: 채친
6: 호박이 하나 둘 서인 어이.
4: 아, 정말로 흥겹게 들으셔가지고 너무 감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딱 있더라고요.
6: 한번 보면 돈 냈는데. 야, 드세요.
8: 잘 만들었어요.
0: 잘 만들었어요. 소주를 빼뜨렸네.
8: 정리는 막걸리.
0: 막걸리.
8: 막걸리.
0: 아, 호박
8: 막걸리.
0: 막걸리.
8: 막걸리.
9: 저는 좀 더 요즘 서타일로다가 조금 빠르게 만들어봤습니다. 큰 칼로 갈라진 호박콤에 박을 넣고 커다란 숟가락 거꾸로 잡아 씨발라주고 으라차차차 힘을 줘서 대가리를 쩍 갈라요. 아이고, 네 대가리 속이 너덜너덜 복잡하구나. 내 복잡한 네 대가리 속 말끔하게 정리해주마.
10: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가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 최대한 앞으로 가가지고 아 이런 내용이다 라는 걸 좀 과장해서 들려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9: 중불에 기름이 출렁출렁 물결을 이룰 때 반죽을 최대한 아주 반죽을 얇게 펴. 이때야 바로 뒤집을 때가. 감사합니다.
0: 어떤 호박전이 더 잘 붙였나요?
11: 아세요?
9: 저 집에 갈랍니다.
0: 그럼 질 수 없습니다. 미역국도 하나 마세요.
9: 아, 미역국?

0: 소리가 정말 맛있게 들렸어. 좋았어. 바글바글 자글자글.
1: 구성실이 잘하시더라고요.
0: 노래도 잘하고 호박죽도 잘 굽고 미역국도 잘 끓이고 잘하고 잘하고.
2: 언제 그렇게 했대? 니네는 거의 천재 같다고 내가. 아,
3: 저희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2: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던데?
4: 앞에서 너무 박수도 쳐주시고 취임에서도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니까 신나서 더.
5: 역시 대표님이 저희를 이렇게 실전으로 투입하신 이유가.
2: 그지? 이제 뭔가 우린 될 것 같아. 근데 나 너무 좋은데 판소리적인 요소 말고 다른 이질적인 요소가 좀 섞이면서 이 판소리가 좀 더 돋보이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나는 좀 들더라고.
5: 그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냥 일반 분들이 듣기엔 좀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고.
2: 그래서 아까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니네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어.
5: 누구실까요?
2: 전화 한번 해볼까? 일단 되나 안 되나?
4: 바로
5: 이렇게 바로 전화를 한다.
4: 음악을 만드시거나 그쪽에 관련된 분이지 않으실까?
2: 받아라.
6: 여보세요?
2: 설라.
6: 네,
2: 잘 지내고 있어? 바빠?
6: 아, 뭐 오빠가 바쁘지 말라 그러면 바쁘지 말아야죠.
2: 바쁘지 마라. 급하게 좀 부탁할 게 있고 당신이 했던 뮤지컬이나 그 이외의 요소들이 좀 들어오면 이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 어디 있냐면 남원에 있어.
6: 뭐야?

0: 끝까지 영어로 이해할 수 있어.
1: MBTI 주제로 소리를 만든 건데
2: MBTI를 가지고 만들었다.
3: 아. 이제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 이제. 어쨌든 소리 끝.
2: 재밌겠네. 기다려 봐.
3: 그리고 이제 뭐
2: 조용히 해 봐. 그래서 방을 샀어. 가고 싶다 말하면 뭐라고 할 거야. 이제 감정이 풍부한 거 보니까 네가 F구만.
3: 그렇지. 그게 느껴진다라면 좀 잘 만들어졌나 보네.
2: 너는 좀 더 막 개면으로 해가지고 더 막
3: 감정을 더
2: 오히려 감정을 더 막 하면서 더 재밌을 것 같아. T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우조를 써가지고 조금 빠른 템포로 해서 아예 이렇게 장단 변화를 더 많이 줘서
4: 팔릴 것 같아.
2: 잘 만들면 팔린다.

0: 나도 막 작창에 엄청 뛰어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리듬을 찾을 것이냐. 나는 그게 진짜 관건이라고 생각해. 맨 첫 곡 언무리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
1: 언무리.
0: 굉장히 독특한 장단이잖아. 이리리리리 말반 노래반을 하다가 약간 갈등이 고정됐대. 긍
1: 언무리로
0: 찍고 가다가 따따따따따따따따따
1: 마지막에 휘모리가 되거든요.
0: 아니 흘린가 짝짝 짝짝 짝짝 이런 거가 자진물 주머리로 가지 자진물 가지 말고.

0: 어이구! 작곡가님! 아니었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다른 음악적인 요소로 판소리를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다양한 장르를 좀 다룰 수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2: 대본하고 여기서 부른 음원하고 들어보셨죠? 뜸들이지 말고.
3: 와밤.
2: 뜸들이지 말고.
4: 와밤. 와밤.
5: 와.
0: 그만큼이나 썼어?
6: 호박꽃인게 노래가 사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7: 큰 칼로 갈라진 호박홈에 박아놓고 으라차차 힘을 줘서 대가리를 쫙 갈라요.
1: 음식을 통해서 마음을 좀 치유하고 싶었어요. 산티아고를 찾아오는 사람은 각자 마음에 어떤 사연이 있을 텐데 그 사연이 그런 음식과 만나서 뭐 이러저런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여기에서 포인트가 뭡니까? 이 곡에
8: 뭔가 이렇게 소리로 뭔가 이렇게 군침이 도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밥상을 쫙 펼쳐놓고
9: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요소들이 많은 것 같고
6: 희성으로 살짝 갔다가 나오고 이런 소리적인 기법들이 곡 안에 다 좀 잘 녹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이게 두 명이 유니슨으로 재창을 하는 게 아니라 둘이 부르는 것들을 나눠 부르기도 하고 노래들을 좀 넘나드는 거?
1: 아니 그래 이럴 수 있잖아 이렇게 뭐 야, 저 갈라요? 너는 가서 그거 볼 거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네 대가리 속이 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겠네, 여기서.
10: 대가리 속이. 아이고, 아이고, 네 대가리 속이.
11: 대가리 속이.
10: 너덜너덜너덜너 복잡하구나. 소금을 착착 뿌려주면 아빠 타던.

녀석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항복! 물을 줄줄 토해낼 때

0: 품을 더 풍성하게 해줄 제가 준비한 와일드 카드. 서프라이즈?
1: 진짜 서프라이즈.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하모니카라는 악기 자체가 사실 사람의 숨을 불어넣어서 하는 악기고 판소리도 숨을 불어넣잖아요. 하모니카는 또 안 칼진 소리가 있어서 이 두 개의 소리가 만나면 또 재미있겠다. 제가 내준 숙제, 작창은 좀 어떻게 해보셨나요?
2: 조금씩 바꿔보긴 했는데 원래 숙제 검사가 맨날 이렇게
1: 맞아,
2: 좀
1: 맞아, 맞아.
2: 긴장되고 사실, 네. 좀 하셨네요.
1: 그러니까 저는 이는 외향형이니까 이제 막 더 뭔가의 외향적인 모습이 보이게 하고 아이는 내향형이니까 좀 더 소극적인 모습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리를 조금 만들어 보았다.
0: 만들어 봤다.
1: 네.
0: 그럼 바로 들어본다. 그럼 바로 들어본다.
1: 이는 외향형, 아이는 내향형, S는 감각형, N은 직관형,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0: 네. MBTI의 그 앞에 있는 성격. 것들을
1: 네, 성격을 살리는 거죠. 저는 여기서 캡 이제 유진 씨.
2: 맛집 찾고, 화풀 찾고, 수건, 칫솔, 스킨, 로션, 잠옷 속옷, 겉옷, 윗도리, 아랫도리 뭐 이런 식으로.
1: 오, 네. 아니 이게 좀 재밌어요, 리드골이. 네, 네, 네. 그러니까 휘무리어도 그냥 완전 그냥 원투, 원투, 원투, 원투 그냥 따다다, 따다다 네, 네, 이렇게 가니까 네, 네, 네.
2: 한번 해볼까?
1: 네. 바로 붙는 거예요?
2: 바로? 시작! 맛집 찾고, 화풀 찾고, 수건, 칫솔, 스킨, 로션, 잠옷 속옷, 겉옷, 윗도리, 아랫도리, 삼각대, 보조, 배터리까지 다 챙겨야지! 이렇게? 좋다.
3: 느낌 괜찮은 거
0: 좋은데요?
1: 천재팀을 소개해 주셨네.
0: 역시. 네. 아우, 연주도 잘하고. 네.

0: 우리 팀의 합이 너무 좋으니
1: 진짜
0: 얼추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 점검을 하러 처음에 버스킹은 이제 우리 음악이 처음 듣는 분들한테 어떻게 들릴까 이렇게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은 너무 걱정이 돼요.
2: 아, 여기 어디 가세요? 여기 잠깐 노래 듣고 가시죠. 바쁘신가 보다.
1: 밥 먹으러 가세요? 우리도 배고파. 오, 오케이. 지금 커피 한 잔 딱 드셨네요. 지금 이 정도면은 여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2: 딱 노래 들으면
1: 노래 하나 듣고 오시면 돼요.

0: 야속하기도 하고 아 나도 사실 저렇게 버스킹 하시는 분들 지나칠 때 있었는데 반성도 하면서 아 제발 잠깐만 있어주세요.
1: 어떻게 해야 좀 사람 좀 많이 끌어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2: 저희가 소리꾼들인데 MBTI를 소재로 노래를 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반응을 해주셔야 저희가 나중에 돈 많이 벌거든요. 그건 뭐 차후의 이야기 되고.
3: 차후에. 네.
1: 그러면은 노래 네. 시작해볼까요?
3: 한번 해볼까요?
1: 네. 하나. 그냥 지나다니지 말고 노래 듣다 가세요. 노래 듣다가 따뜻하잖아 거기는. 그때요
3: 소리꾼 유진과 복원이 아, 만나
2: MBTI를 소재로 MG들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3: 그 이야기가 곧 이렇던가 보더라.
2: 외향형 I는 내향형 S는 감각형 N은 직관형
3: T는 사고형 F는 감정 J는 판단형 T는 인식형

0: 샀어 라고 하면
1: 무슨 빵?
0: 아 틀렸어.
1: 아니 우울한데 빵을 왜 사?
0: 왜 우울하냐고 물어봐야지.
2: 여기 지금 정답이 어디 있어?
0: 그럼 내가 갑자기 지금 바다 보러 가자 하면 갈 거야?
1: 갑자기 바다? 어? 어디로?
0: 아 그냥 아무 바다.
1: 아니 어디 가는지 알아야 숙소를 예약하지.
0: 아니 그냥 아무데나.
2: 맛집 찾고 화풀 찾고 속옷 칫솔 스킨 로션 잠옷 쓰고 겉옷 윗도리 아랫도리 삼각대 보조 배터리까지 다 챙겨야지. 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의미가 있어?
0: 의미 있지.
1: 아니 이런 걸 물어본다고 사람을 알 수 있냐고?
0: 알 수 있어.
2: 그게 말이 돼.
0: 그게 말이 돼.
2: 그게 말이 돼.
0: 그게 말이 돼.
2: 그게 말이 돼. 뭔 소리야? 세상에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은 빚을 고작하기에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
0: 후후! 바람을 더 크게 주셔도 됩니다. 와! 좋았어!
3: 저기 외국인 분들 오셨어요.
4: 뭐야 뭐야 이거? 폴란드. 폴란드. 우리도 아무도 뭐 폴란드를 가보지 못했어요. 좋은 동네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0: 자, 오케이 이어서 가볼까요?
3: 네, 두 번째 곡은
0: 유진 씨의
3: 제가 이제 연기할
0: 네.
3: ISTJ. 여기 혹시 지나가는 분들 중에 ISTJ 계세요?
0: 아, 근데 아이라 손 못 들어.
3: 아, 아이라 손 못 들어. 아.
0: 이었으면 지나가다 어, 저요 이러면서 그냥 갈 텐데.
3: 아, 지금 마음속으로 아, 손 드신 걸로.
0: 네, 아이라 손 못
3: 네,
0: 들어.
3: 네, 네, 가보시죠.
2: 관리자이자 세상의 소금 청렴결백 논리주의.
5: 제가 맡은 역할이 ISTJ 역할인데 그 역할을 잘 표현하는 노래고 또 제가 프로듀싱도 조금 해봤거든요. 살짝 미완성이기도 하고 그 반응들을 사실 좀 직접 여쭤보고 싶기도 해요.
2: 요즘 다들 MBTI 노래를 불러.
6: 좋아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 이게 뭘까 하는 의문도 있었던 것 같아서 이제 이걸 어떻게 다음 작업에 덧입혀야 될까 고민이 됐었습니다.

0: 다른지 한번 들여다보자.
1: 들여다보자.
0: 친구가 나 우울해.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 추운 날씨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이혜진 그리고 양혜원 이렇게 소리꾼 두 명이 호박 부침개와 미역국을 한번 여기서 끓여보고 만들어보고 하려고 합니다.
1: 잘 뚱긋해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 하나 둘 셋 라차차 힘을 줘서 대가리를 쫙 갈라요.
1: 아, 애호박 아니고 늙은 호박이요?
0: 아유, 늙은 호박 보침개가 얼마

0: 근침 싹 돈다.
1: 감사합니다. 어떻게 늙은 호박전 맛있게 들으셨나요?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멀리서도 감사합니다.
1: 정열적으로 노래를 부르셔. 와, 열창하시고 진짜 마음에 드시네.
2: 두 분이서 노래를 부렸는데
0: 마지막에 접어들고 있는데
2: 세 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3: 미역 갖고서 이렇게 판소리를 할 수 있나. 되게 신선하고 되게 감각적이고 요새 현대적인 감각으로 아주 좋은 판소리 감각을 느꼈습니다.
4: 역시 저희끼리 연습할 때보다 이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까 저희도 훨씬 힘을 받아서 연습 때보다 훨씬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냠냠냠 하시면서 이렇게 따봉을 날려주시고 가셨거든요.
5: 가능성들을 좀 받고 이제 뭔가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대중성을 이제 획득한 것 같아요.

0: 여기 되게 운치 있잖아요. 여기랑도 잘 어울리면서도 좀 분위기 있게 어쿠스틱한 편곡을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1: 네네 하고 왔는데
2: 잘 보고 참고할게요 저도.
3: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하는 김가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요.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노래들입니다. 사실 이 버스킹 공연을 통해서 이 노래가 처음 여러분들 앞에서 선보이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도망자 가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어떠셨나요?
1: 좋아요!
0: 좋나요?
1: 네!
0: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요, 엄마의 일기라는 곡입니다.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가사를 좀 잘 들어보고 공감될 수 있는 부분들의 감동을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관객분들 중에서도 부모님뻘 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조금 살짝 뭉클했던 감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마음이 약간 그죠. 찌릿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저도 이제 부모님이 생각나기도 하고 이제 저희 아이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1: 엄마의 일기 가사가 너무 와닿아가지고 눈물 날 뻔했어요.
2: 사실 저희가 되게 긴장됐었거든요. 관객들이 노래를 좋아해 주실까 되게 긴장이 됐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3: 관객분들이 이 휴대폰 후레쉬를 흔들을 때 저희 마음도 이렇게 같이 흔들리지 않았나.
4: 너무 고급졌어요. 고급지다 이런 말이 딱 생각나가지고 우리 팀 걱정은 뭐 찬찬히 할 생각이고요.

아, 근데 오셨어요? 네. 앉으시죠. 아니, 우리 버스킹을 했잖아요. 버스킹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버스킹을 보니까 노래가 뭐 나쁘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뭐 저희 작품이 나쁘게 나온 건 아닌데, 우리가 판소리를 새롭게 탄생시킨다라는 우리 본래 목적, 조금 더 판소리다운 어떤 무엇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0: 판소리의 3요소가 뭐야?
1: 소리, 안일이, 발리.
2: 그렇지.
1: 아시고.
0: 공부를 좀 했구나.
1: 면접 공부했던 그.
0: 면접 얘기 나와?
1: 예.
0: 좀 우리가 안 한 그 미역국 만드는 거랑 또 엄마 얘기 나오는 장면 있잖아. 근데 네. 거기를 그냥 갑자기 문득 판소리로 해서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갑자기 와! 이렇게 소리 질러는 이렇게 그걸 문득 훅 가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1: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니, 근데 니네 또 이렇게 소리 짜고 이런 거 잘할 수 있잖아.
3: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구나.
0: 아하. 그렇게 해야지.
3: 지금 당장.
2: 이 가다가.
3: 쳐!

0: 좀 비주얼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 단계가 온 것 같아서 의상을 고르러 왔습니다.
1: 짠!
2: 미쳤다!
1: 어때요? 정말 괜찮은 거죠?
2: 미쳤다!
3: 뭔가 한국적인 감성이면서 뭔가 힙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내가 좀 골라봤는데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패턴에 이렇게 같이 한번 또
4: 색깔이 예쁜
0: 거. 이 색깔이 예뻐가지고 한번 입고 나와볼래? 가을아!
1: 네!
0: 어떤 거 같아?
1: 잘 모르겠어요.
0: 막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러고 집을 나왔다 생각하니까
3: 그러니까요 이게
0: 마음이 너무 아파진다.

0: 다 괜찮긴 한데 베스트가 있을 것 같아 분명히. 그치?
1: 근데 뭔가 이렇게 확 또 끌어오면 딱 그걸 정하면 되긴 하는데.
0: 맞아. 근데 또 우리가 조금 움직일 수도 있잖아.
1: 아까 입었던 옷들 중에서는 다 그래도 만약 안무를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0: 저번에 버스킹을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래가 신나는데 좀 이렇게 리듬을 타게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는 것 자체가 좀 오히려 어색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좀 흥을 돋구려면은 움직임이 좀 필요하겠다.
1: 여기요?
2: 안녕하세요.
3: 안무 도와주신
0: 김여주 선생님.
3: 네, 김여주라고 합니다.
0: 선생님, 저희 가을이 노래 네. 들어보셨죠?
3: 네, 너무 좋더라고요.
0: 정말요?
3: 네.
0: 우리 가을이 혹독하게 좀 준비됐어요.

0: 아, 저럴 수 있을까요?
1: 네. 아, 자신감 가지란 말이야.
0: 오케이. 쟤도 언제든 할 수 있다.
1: 네. 1 and 2 3 4 5 and 6 7 8. 좋아요. 더 빠르게. 5 6 7 go. 1 and 2 3 4 5 and 6 7 8. 그렇죠. 어허.
0: 추다 보니까 좀 그래도 해볼 만 하겠다.
2: 조금씩 이 음악이 시각적으로 구현되는 모습이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디테일일 것 같아요. 이제 큰 틀들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은 진짜 시간 싸움일 것 같아요. 지금부터.
3: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딱, 팍, 악센트, 딱, 딱, 그치, 딱, 딱, 딱.

0: 같이 모인 건 처음이네요. 구호조 외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1: 소리!
2: 아, 맥스!
1: 화이팅!
3: 아싸! 가위!
4: 천재현,
5: 이예진,
6: 양혜와
7: 천혜야.
0: 와. 상당히 느끼하네요. 천혜야.
4: 우리는 먹는 거기 때문에 먹는 거 이름으로 한 거예요.
0: 주제가 참 다 다르잖아요.
2: 맞아, 맞아. 네. 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연습하시면서 막 힘드셨던 그런 건 없으세요?
5: 어려웠던 건 특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만 잘하면 되는
8: 그런. 그게 아니라 시선이 피디님 보면서 아 하고 말을 멈춘 거예요. 피디님이 되게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점심
5: 부끄러워서. 아. 주먹질
9: 계신 거. 말 잘해라.
1: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5: 네, 다 할게요.
10: 이렇게 두 분은 근데 작업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5: 아니, 저희도 이번 프로젝트 때 처음 만났어요. 근데 케미가 맞아.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네.
2: 저희는 아직 좀 어색하거든요.
5: 그래고요. 네.
9: 이렇게.
10: 저희는 한마디 좀 해.
2: 불러주세요.
8: 밝은 친구인데. 네. 말이 없네.
0: 저희가 지금 이제 시작한 지가 4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
5: 엄청 오래됐다.
0: 저번에 또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다 각각 찍고 아하. 왔잖아요.
2: 네.

0: 지금 떨리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이런
1: 저는 그 평가표를
0: 너무나 무섭고 잔인한
2: 그러니까 어떻게 남의 평가를 해 이걸 갖고 상처 받는 거 아니야?
3: 저는 충분하다고 보 보여지는데
4: 사귀기 시작했는데
5: 어떻게 성향이 다른지 한번 들여다보자
4: 들여다보자. 달이 예뻐서 네 생각이 났어.
5: 그게 뭔 상관?
4: 너 티야?
6: 티야.
0: 난 티라서 너무 이해돼.
4: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랑 혼자 있을 때랑 언제 더 충전이 돼?

0: 혼자 있을 때지. 다들 그럴걸?
1: 아니, 나는 친구들 만날 때 더 에너지를 한다.
2: 에너지
3: 성음이 아니야.
1: 그럼 공사 현장 같은 데 지날 때 무슨 생각해?
0: 아니 무슨 생각을 해. 그냥 지나가는 거지.
1: 에? 공사장에서 저게 떨어지면 어느 병원에 가야 할까 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시겠지. 혹시나 다치면 어떡하지. 마약을 위해 보험 하나도
4: 들어야 하나.
1: 상해보험, 암보험, 아, 이빨도 아픈 것 같은데 치아보험. 이런 생각까지 해.
0: 걱정도 팔자.
1: 자 그러면 친구가 나 우울해서 빵을 샀어 라고 하면
0: 라고? 근데 빵을 왜 사?
1: 아, 왜 우울하냐고 물어봐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0: 뭐? 여기 지금 정답이 어디 있어?
1: 그럼 내가 갑자기 지금 바다 보러 가자고 하면 갈 거야?
0: 갑자기 바다? 어디로?
1: 그냥 아무 바다.
0: 어디 가는지를 알아야 숙소를 예약하지.
1: 그냥 아무데나. 진짜
0: 맛집 찾고 핫플 찾고 숙소 칫솔 스킨 로션 잠옷 옷 겉옷 윗도리 아랫도리 장갑대 보조 배터리까지. 아,
4: 그렇지.
0: 난 이런 질문들이 의미가 있어?
1: 의미 있지.
0: 이런 걸 물어본다고 사람을 알 수 있냐고.
1: 알 수 있어.
0: 그게 말 돼.
1: 그게 말 돼. 그게 말 돼.
0: 그게 말이 돼. 아 뭔 소리야.
1: 세상에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0: 빚을 보장
1: 못하기에
0: 여섯까지
1: 서로를 기해 할 수 있어.
4: 잘 부탁드립니다. 잊지 않으셨죠? 잊지 않으셨죠? 잘 고민하고 계시다가.

0: 진짜.
1: 어, 필요하다, 필요해.
2: 우리가 해주는 거 어때?
1: 어,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안 돼요?
2: 이런 식인가? 점수.
0: 연습 많이 했겠다.
2: 진짜.

0: 밝은다.
1: 우리 컨셉은 김태리.
2: 짠! 파삭 파삭 우리끼리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애들은 가 호박들은 저리 가라

0: 꿀꺽꺽해 꿀꺽꺽해 꿀꺽꺽해 해졌을 때 인내야 바로 뒤집을 때가
1: 오늘 광기가 어려워요.
2: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아이고야
3: 노릇노릇노릇노릇노릇노릇노릇노릇 어우 장르를 또

0: 마드.
1: 와, 나가자.
0: 저렇게 높이 뛰셨어요?
2: 네.
0: 본격적인 목자랑 시간인가요? 자기 성을? 아우 잘하네. 되게 심플하면서 강렬한데요?
3: 챌린지하게 딱 좋겠다.
0: 아, 또 바뀐 거.

0: 벌시고.
1: 그렇죠. 인생도 돌게 되죠.
2: 방금 곡 들으면서 약간 그 몇 개국이 떠올라가지고 약간 인도? 이쪽도 네. 그쪽도 떠올랐다. 네. 그러다가 약간 스페인, 멕시코 약간 이쪽으로 갔다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0: 음식이 맛있는데네.
2: 그렇네. 그러네요. 어 이게 막 색깔이 계속 막 바뀌니까 너무 저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또
3: 우리 거 재밌다고. 우리 거.
4: 이게 더 좋았지.
5: 이게 더 좋았지. 건진이가 조금.
1: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와.
6: 멋있었어, 멋있었어.
2: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
1: 진짜로. 네. 아.
7: 하나, 둘, 셋. 천혜양. 컨셉과 의상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잘 다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8: 혜진. 차분하게 보였는데 되게 눈빛이 뭔가 살아있더라고.
1: 우리 다들 우리 재밌다고 했잖아.
0: 네.
1: 의외인데.
9: 저 열심히 연기했다고 생각했는데.
10: 연기력은 눈썹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우리가 좀 칼각이 좀 부족했나 봐.
1: 그런 것들을 이제 남은 시간들이 있으니까 보완하면 뭐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연기력 이런 거야 뭐 저희가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2: 사실 다 잘 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는 일단 소재 자체가 너무
3: 공감을 할 수 있는 소재니까
2: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이제 곡도 만들어졌고
3: 어허 이거 견제하는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3: 그죠?
2: 견제예요. 이건 무조건
3: 소재는 우리가 제일 신선했는데
2: 그렇죠.
3: 음식 타령도 판소리에 있고 본인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MBTI로 판소리를 하는데 이렇게 신선?
2: 전쟁이다.
8: 아 저희가 만들어진 세 테마 중에 이제 하나라도 솔직히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 그리고 또 공연에서 또 그 이야기들이 엮어지거든요. 그때 또 오는 그 감동의 포인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1: 잘할 수 있습니다.
12: 마지막에 인사할 때 연주자 옆으로 가기로 했잖아.
13: 여기 한번 말을 할 때는 들어서 얘기를 해.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각자 K브랜드 신고센터를 소개합니다. 한류에 편승한 상점이나 간판들을 발견하여 신속히 제보해주세요. 찾고, 찍고, 올리고, 초간단 3단계면 K브랜드 수호 완료. 참여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K브랜드 수호천사입니다.

0: 영재 하늘에 오신 여러분, 저는 가야금 병창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 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오채연입니다. 오늘 열리는 이 영재 하늘에는 크라운 헤트가 주관하는 모여라 하늘 영재들 및 하늘 꿈나무 대회에서 우수한 상작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준비한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저를 포함한 오늘 무대에 서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음악을 이끌어가는 큰 꿈나무들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우리 음악이지만 함께 즐길 때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악을 즐길 때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임새인데요.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시구!
1: 어이시구!
0: 좋다!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축의 대찬 소리 국악 관현악단 친구들의 유초신지곡 중 타령입니다. 유초신지곡의 한 악장인 타령은 조선시대 궁중연향에서 연주되던 궁중기악곡으로 밝고 경쾌한 분위기가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닌 음악입니다. 반복적인 선율과 안정감 있는 장단이 특징이며 궁중음악 특유의 품격과 화려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 제가 어이시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시구

두 번째 무대는 한음의 바나다 친구들의 상금연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상금연류 가야금 산조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국거리, 자진모리, 휘모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장단 내에서도 조상이 바뀌는 등 조의 변화가 다채롭고 농양과 장식음이 많습니다. 상금연류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산조에서 볼 수 없는 국거리가 구성되어 있는 점입니다. 그럼 한음의 바나다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부대는 화동 정제재단 친구들의 아방모입니다. 조선 전기에 창작된 현악 정제의 하나로 타악기의 일종인 아박을 두 손에 놓고 박자를 맞추어 치며 대모하는 춤입니다. 아박은 상아로 여섯 쪽을 만들어 사슴 가죽으로 꿰고 오색 매듭을 늘어뜨려 아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허동 정제 대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네 번째 부대는 한예준 오빠의 기밀구류 아쟁산조입니다. 기밀구류 아쟁산조는 장어중 산류 가을

금산조의 기락, 가락을 기반으로 하되 판소리적 선율의 흐름과 드라마틱한 감정선이 짙게 배어있으며 연주자에게 단순한 기교, 이상의 호흡, 정서, 해석을 요구합니다. 활의 강약, 속도의 세심한 조절을 통해 음악적 긴장과 이완을 섬세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산조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예준 오빠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쉬고!

다섯 번째 무대는 주 어린 친구의 금강산 타령 노래가락입니다. 금강산 타령은 금강산의 절경을 담은 노래로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경기 작가입니다. 경기 12작가와 비슷하지만 미녀와 작가의 중간 형태의 음악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노래가락은 서울 경기 지역 곳에서 무당이 부르는 노래인 무가가 전문 음악인들에게 의해 통속화된 민요입니다. 그럼 주 어린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이 시구!

여섯 번째 무대는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궁중 건무입니다. 궁중 건무는 전통 검을 들고 추는 한국의 대표적인 궁중 무용이며 절제된 춤사위와 품격 있는 움직임 속에 강인함과 우아함이 조화를 이루며 화려한 의상과 장구한 대형 변화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전통 음악의 선율에 맞춰 펼쳐지는 궁중 건무는 우리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과 기상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명 청소년 예술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이씨!

무대는 예음 전통 사무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중부동학입니다. 경기 충청 지역에서 전승된 중부동학 장단을 동시대적으로 편곡하여 예음만의 중부동학 장단으로 연주합니다. 중부동학 장단은 홀수박의 연주가 특징인데 예음의 중부동학 장단은 짝수박도 함께 구성되어 과거와 현대 시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사무놀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음 전통 사무놀이 연희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오재연이었습니다.

구중 궁궐이라고 해도 확실히 여인의 공간은 분위기가 한결 정겹습니다. 왕비가 거처하던 내전의 중심 공간 교태전.

평생을 궐 안에서 지내야 했던 왕비를 위해 특별히 만든 교태전의 후원인 아미산. 육각면에 상서로운 무늬를 넣어 후원의 장식 효과까지 겸비한 교태전의 아미산 굴뚝. 대비가 거쳐하던 자경전.

0: 왕비가 산책을 하거나 사색을 하던 후원까지. 아기자기한 벽돌 장식과 무늬, 소박한 정원을 꾸며서 만 백성의 어머니라는 무게를 덜어주고자 했던 게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셋째 주

국립정동극장 정호의 한마당입니다. 가을이 머무는 도심 속 야외마당에서 남사당 줄타기와 택견 등 전통 민속 예능과 무예를 선보입니다. 서암문화재단 제4회 서암음악회 풍류 바람의 기록입니다. 전통음악의 호흡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바람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무대로 전통음악과 춤, 판소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상선 약수입니다. 태평무, 승무, 한량무 등 서로 다른 전통춤의 움직임과 미학을 동시대의 감각과 군무의 언어로 펼쳐낸 작품입니다. 제57회 영동난개 국악축제입니다. 전통 국악공연부터 퓨전 무대, 그리고 국악기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는 15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어린이음악극 동딩동 가야금 소리나라 졸장말록입니다. 조선 후기 가야금 악보 졸장말록 속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 떠나는 모험기를 음악과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띈 상태에서
1: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2: 난 멋없는 거 안 해.
3: 가능한 내 의지로, 내 인내심으로, 내 손으로, 조금 오래 걸려도 내 힘으로. 그게 진짜 멋 아님? 마약은 절대 안 해. 멋없는 거 하지 마.

예예예 예예야 어허야 예예 예예야 어허야 예예예 예예야 어허야 You,

0: 네, 이문과 오방신과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이문 씨 자리해 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와, 무대 진짜 오늘 진짜 또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무대였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의상이 아 진짜로 또 아지트에 처음 오신다고 오늘 이렇게 장미 의상을
1: 맞아요,
0: 오셨어요.
1: 새로 맞췄어요.
0: 저에게 주시려고 이 장미 한 소, 백송이죠 지금 백송이.
1: 축하해요.
0: 아까 무대도 보니까 약간 레트로의 감성의 음악에.
1: 예,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도화타령이라는 곡을 네. 약간 어머니들 이제 관광버스가 막

0: 이렇게 춤추시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마더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면서
1: 네.
0: 아 뭔가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레트로 감성이면서 뭔가 이렇게 다들 어울려서 막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그런 노래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죠.
1: 아, 아까 무대에서 보는데 저도 같이 들어가서 춤추고 싶더라고요.
0: 오시지.
1: 그게 이게 다 뭔가 이문 만에 진짜로 항상 그 무대를 보면서 관객들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흥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게 이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강점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의 국악에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0: 너무 가천이시네요.
1: 그래서 그런 컨셉과 그런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 국악계 수식어가 있잖아요. 국악계 이단아, 뭐 조선의 아이돌, 뭐 B급 소리꾼, 뭐 한국의 레이디 가가,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식어가 진짜 많은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0: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1: 되게 의외네요. B급 소리꾼 왜요?
0: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이 전통 음악이 언젠가부터 뭔가 되게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고 다하기 좀 이렇게 막 어려운 그런 존재가 된것 같아서
1: 네.
0: 그래서 뭔가 제가 음악을 조금 이렇게 좀 쉽고 저 같은 사람도 할수 있을 만큼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게끔 하는 어떤 좀 B급으로 내렸다. A급인데 원래 그런 의미에서 그 B급 소리꾼을 저한테 누가 붙여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기분 나빴거든요.
1: 네.
0: 내가 왜 B급이야? 그랬는데 이런 의미로 바라볼 때는 조금 편하게 좀더 다가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의미에서 B급 소리꾼이 좋더라고요.
1: 아, 아닌데. 저는 생각했을 때 AAA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0: 그러니까
1: 급인데.
0: 제가 B급 소리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1: 네.
0: 계시니까 너무 좋죠.
1: 어찌 보면은 전통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국악계 전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또 이런 시선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사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댓글들에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0: 근데 저는 그 아무래도 미디어보다는 그 공연장에서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는 게더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한두 해 해온 게 아니라 좀 오래됐잖아요. 좀 그걸
1: 네.
0: 계속 꾸준히 이렇게 밀고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관객분들이 여성분들이 거의 주였거든요.
1: 네.
0: 근데 요즘에는 남자 중년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 저게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유 없이 제가 저런 미쳐서 저런 건 아닐 거야
1: 네.
0: 이렇게 다가
1: 미쳐서.
0: 오시고 이렇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와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아 이거 역시 오래 해야 되는구나
1: 네.
0: 뭔가를 할때
1: 버틴다.
0: 1년은 해가지고 될게 아니라 이걸 꾸준히 뭔가를 설득시키는 데는 시간이 오래
1: 네.
0: 걸린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죠.
1: 사실 이제까지는 정말 수많은 많은 무대에서 다양한 컨셉트로 섰는데 그 다양한 어떤 기발한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감, 그런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0: 원천이라는 거는 사실 뭐 특별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그좀 전에 뒤늦게 시작했잖아요.
1: 네.
0: 전통 음악을 경기미녀를 뒤늦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힘든 일들이 있죠.
1: 네.
0: 아무래도 이게 경기미녀는 더더군다나 이제 여성 위주의 장르다 였기 때문에
1: 네.
0: 제가 시작했을 때는
1: 네.
0: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원인을 찾고 그런 것들이 뭔가 공연 소재가 다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뭐 멀리서 뭐 어디 뭐 소설책에서 뭐막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 제 이야기들 가지고 다 뭔가 공연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연극을 하시는 분이나 막 이렇게 준수 씨 같이 이렇게 막 그런 소설이나 막 이런 작품 속에 어떤 캐릭터를
1: 네.
0: 맡는 그 역할을 하는
1: 네.
0: 배우님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얘기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남 얘기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이
1: 네.
0: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1: 네.
0: 제 자신은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1: 네.
0: 제가 또제 마음대로 막 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 거야?
1: 가장
0: 내가 이렇다는

0: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그 솔직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네. 그게 가장 뭔가 준수 씨 말처럼 이게 잘 다가가는 것 같아요.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1: 저도 제 얘기를 막 꺼내보고 싶다. 그리고 제 네.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사실 속에서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런 무대를 한번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막 샘솟는 것 같기도 해요.
0: 근데 맞아요. 그거는 옆에서 누가 응원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옆에서 자꾸 말리거든. 그러면 안 돼. 이게 또 망가질까 봐.
1: 또 이제 어떤 컨셉과 어떤 그런 생각들로 이 무대의 승리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가장 희문, 이문다운 무대들을 항상 무대를 만드시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도 항상 존경스럽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이문의 무대가 더더욱 기대가 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또 가장 옆에서 지켜보셨던 어머니 고두랑새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0: 엄청 저희 어머니는 싫어했죠. 예,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한복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저의 끼를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해줬던 분이 이제 아름이 선생님이었고 네. 또 누구보다 또 지지를 해줬었던 게 또 이주인 선생님이셨어요.
1: 네.
0: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돈으로 응원을 해주셨고
1: 혹시 돈 많이 가져다 쓰셨나요?
0: 많이 가져다 썼죠. 기둥뿌리를 뽑았죠.
1: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고주랑 선생님께서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의 모습이 맞아. 진짜 염려도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긴
0: 많았어,
1: 한데
0: 많았어.
1: 지금은 너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사실 응원해 주신 분이시죠.
0: 그러면 지금은 뭐 제 앞에서는 막 뭐 좋다 좋다 뭐 이런 얘기 잘 무뚝뚝한 분이라 경상도 분이라 얘기를 안 하시지만 네. 이제 건너 얘기를 이제 듣죠. 뭐 학생들이나 막 이렇게 아 맨날 선생님 자랑하신다고 힘이 네. 잘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1: 네.
0: 제 앞에서는 안 해도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시더라고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굽힐 생각은 없으신 거죠?
0: 제가?
1: 네.
0: 뭐 이제 굽힐 게 뭐가 있어. 다 했는데 뭘 더 굽혀야 될 게 뭐가 있어.
1: 어쨌든 이문의 음악의 뿌리는 사실 경기민요잖아요.
0: 네.
1: 경기민요다 보니까 저도 사실 남도 소리 그리고 우리의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경기민요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대에서 경기민요를 부를 일은 없겠지만서도
0: 왜 없어 부르면 되지?
1: 한번 해볼까요?
0: 해봐.
1: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0: 잘한다.
1: 이렇게 약간 뭔가 이 소리의 방향과 길이 조금 달라도
0: 맞아.
1: 그래도 같은 국악이라는
0: 맞아.
1: 장르 안에서
0: 맞아.
1: 그런 것들을 구분 없이 또 무대 위에서 한번 우리 경기민요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언제 한번 저랑 같이 함께 과감하게 한번 좋아요. 어떨까요?
0: 하고 같이 했었잖아.
1: 아니 근데 그거는 그때는 약간 전통의
0: 네, 맞아, 맞아.
1: 복색과 전통의 무대였잖아요. 사실 또 욕심 나는데요. 오늘 이 보니까 이 꽃이랑 너무 잘 어울려. 누가 꽃이야?
0: 질세라.
1: 지지 않을세라.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전통 소리, 그러니까 전통의 우리 경기민요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오늘 사실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밴드와 함께하는 공연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남창전집이라는 또 네. 공연을 통해서 네. 얼마 전에 관객을 네. 만나셨잖아요. 네. 그 무대도 좀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0: 그 공연 이제 경기 민요의 대표적인 민요 중에 이제 노래가락 창부타령이라는 곡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이 노래가락 창부타령은 이제 무가의 선율에 무가와 선율의 가락에 예전에 평시조나 장영시조들을 이렇게 얹어서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들이 굉장히 소울이 짙은 곡이란 말이죠.
1: 네.
0: 그러니까 하는 사람의 역량도 필요하고
1: 네.
0: 그래서 이제 남창전집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민요하시는 여자 선생님들이 남겨놓은 음원인들이나 이런 건 많지만 남자 선생님들이 한 음원들은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1: 네.
0: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1: 네.
0: 그래서 이제 이채연이라는 친구랑 정준필이라는 친구 지금 이제 20대 너무 소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공연을 했죠.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저 친구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뭘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했을 때
1: 네.
0: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저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1: 네.
0: 뭔가 생기 발랄하고 뭔가 막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또 그런 것과 이제 저는 이제 한풀 꺾였잖아요.
1: 무슨 소리예요?

0: 이런 거 아니야? 많은 후배, 그러니까 지금 또 경기민요를 배우고 있는 네. 아주 밑에 후배들과 같이 함께 만드는 무대이기도 하잖아요. 야, 내가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1: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보다 네. 저는 이제 그 노래의 가사들이 네. 그래도 뭔가 삶의 경험을 좀 네. 해보고
0: 맞아요.
1: 사랑도 많이 해보고 이별도 많이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치들이 있어야 그 가사를 읊조릴 때 네. 그 힘이
0: 맞아요.
1: 생긴다라는 거를 조금 그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0: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1: 그게 정말 중요해요.
0: 익어가는 과정. 네.
1: 왜냐하면 그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네. 제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저희 선생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다 다른 거예요.
0: 네.
1: 같은 가사라도 네. 다 이거를 다른 감정과 다른 그 자기만의 경험치로 부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와 정말 엄청난 일을 국악계에서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저한테도 되게 그런 뭔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나를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이 친구들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다른 지점일까. 이런 저도 무섭잖아요. 사실 못 보여주면 어떡해.
0: 이것 또한 자신을 위해서네요. 그러면
1: 그치.
0: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 근데 사실 이제 또 그 무대가 진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무대를 이제 오늘 여기 무대에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와 빨리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창전집에서 부르셨던 노래가락과 창부타령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0: 네, 경기민요 창부타령 함께 하셨는데요. 트로트면 트로트, 또 민요면 민요, 못하는 게 없는 가수이자 경기 소리꾼 신승태 씨를 모셔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왔구나.
1: 잘한다.
0: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1: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요? 네. 샵을 갔다 왔습니다. 꽃단장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0: 제 아지트에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1: 그러니까요.
0: 아, 이게 또 이제 놀러 와주셨습니다.
1: 런칭한다고 얘기를 네. 듣고 네. 이 아지트가
0: 조금 무진감이 없잖아 있지만
1: 아니 근데 처음부터 이때를 지금 나한테 날짜를 줘가지고 온 거잖아요.
0: 아유, 또 근데 또 실제로 사실 지금 너무 전국을 돌아다니시느라 바쁘기도 하시잖아요.
1: 네, 좀 덜 바빠졌어요 이제 조금.
0: 그래서 여유가 생기실 때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아, 여유가 없어도 우리 김준수 씨가 부르는데 어디든 나가야죠.
0: 저렇게. 그래서 아,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멋지게 창부타령으로 또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1: 지금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오늘 네. 소리꾼으로 이 자리에 와봤습니다.
0: 근데 또 오랜만에 또 형님의 신승태 씨의 창부타령이 너무나 귀해졌어요.
1: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불렀어요. 사실은 창부타령 많이 부르는데 행사에서도 근데 약간 편곡된 걸로 부르고 하다가
0: 또 이렇게
1: 이렇게 전통 한복
0: 한복도 갖추고
1: 우리 또 피리 가야금 장구 이렇게
0: 전통 연주와 예, 함께 예. 이렇게 무대를 본 지가 언제 봤었지?
1: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0: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낯설다 그러니까.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지금도 그냥 트로트 가수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는 거 보고 국악을 할 줄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원래 그러니까. 전통 타악으로 시작해서
1: 맞아요.
0: 또 경기 민요를 또 섭렵하시고
1: 섭렵까지 또
0: 그리고 또 이제는 트로트 가수로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데 근데 어쨌든 오늘의 이 모습이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라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1: 저도 사실 하면서 좋았어요.
0: 이런 무대도 같이 함께 맨날 좀 자주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1: 어디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예요? 시켜주면 제가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김준수 씨가 자꾸 불러주세요.
0: 아니, 직접 또 만드셔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아지트는 한 번밖에 못 나와요?
0: 아니요. 원하신다면 나오실 수 있는데
1: 그럼 다음 주에 또 와볼까요? 다음 주에
0: 그래서 항상 또 연락하면 아, 나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항상 그러시지 않으세요?
1: 그러니까요 시간 되는 한 나와보겠습니다.
0: 또 오늘 이렇게 경기민요 창부타령을 들려주셨는데 네. 사실 경기민요로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네. 또 이문샘을 빼놓을 수 없을
1: 그럼요.
0: 것 같아요.
1: 제가 원래 이제 그 지방에서 학교 다녔어요.
0: 네.
1: 시골이지 사실은 배 타고 이렇게 다니는
0: 속초에
1: 아바이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다니다가 근데 거기는 뭔가 노래도 하고 싶고 나는 춤도 추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은데
0: 네.
1: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됐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냥 이 사물놀이반에 들어가서 타악을 시작하게 된 건데
0: 네.
1: 거기에 뭔가 이 소리꾼도 계시고 했었으면 어릴 때 네. 했었을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사물놀이

0: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있다가 대학에 왔는데 타학으로 진학을 했죠. 왔는데
1: 네.
0: 막 소리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1: 네.
0: 그래가지고 김미림이라고 앵비에 있어요. 우리
1: 네.
0: 동생, 우리 학교 이제 후배 하나 후배인데
1: 네.
0: 공연을 한대. 그래가지고 보러
1: 네.
0: 갔죠.
1: 네.
0: 근데 거기서 이제 희문이 형이, 이문 씨가 공연을, 그 이문 씨 공연이었는데
1: 네.
0: 같이 출연인 거예요. 그래서
1: 네.
0: 그걸 보고 남자가 그렇게 경기 소리를 하고 막 하는 거를 그때 뭔가 딱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1: 네.
0: 아, 너무 부럽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1: 네.
0: 끼가 대단하시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1: 그쵸.
0: 나 저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몰랐어요. 모르는 사이인데 뒤풀이를 따라간 거예요, 그날.
1: 오,
0: 그래서
1: 너 넉살하면 또 신승태
0: 그때는 더 했죠.
1: 아닙니까?
0: 지금은 좀 나이가 먹어서 조금 내가 조금 얌전해졌는데
1: 그래요?
0: 그때는 에너지가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1: 오,
0: 막
1: 지금보다 또 훨씬 더.
0: 그때는 막 내가 나조차 주체가 안 되는 어떤 에너지. 막 그래서 막 갔어요. 그때 근데 희문이 형도 대단해요. 나 노래 좀 배워보고 싶다.
1: 네.
0: 나도 민요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애가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노래방에서 내가 약간 쇼를 해줬거든요. 문 열고 막 밖에 나갔다 막 들어오면서 막 쇼를 막 해주니까 그래 너가 한번 해보자. 노래
1: 그려진다,
0: 해보자.
1: 그려져.
0: 그래서 그때 성남아트센터 같아요. 성남아트센터에 공연이 있으니까 대기실에 놀러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나서 희문이 형이 처음 알려준 노래가 노들강변이에요.
1: 오, 되게 정적인 노래 아닌가? 정적인 소리?
0: 아니죠. 그러니까 노들강변 봄버들 이걸 처음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아나 너무 좋다, 나 이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근데 희문이 형 그때 너무 바쁘니까 희문이 형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
1: 네.
0: 거기서 이제 저희 선생님, 고주랑 선생님 만난 거죠. 희문이 형 어머니.
1: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기민요를 놀이처럼 접하면서 재미를 붙였고, 또 그걸 통해서 사실 이문 선생님과 같이 함께 싱싱밴드를 또 결성해서 같이
0: 맞아요.
1: 함께 또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그러면서 해외도 다니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방면으로 이제 정말로 경기 소리꾼으로서 뭔가 활동들을 또 활발하게 이어갔잖아요.
0: 네.
1: 또그 이후에는 트로트와 또 인연이 돼가지고 또
0: 맞아요.
1: 트로트 가수로서 또 이렇게 뭔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단
0: 아니,
1: 말이죠.
0: 좋아했어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트로트들 좋아했고, 원래 노래하는 거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 네.
0: 노래 뭐 트로트도 좋아했고, 뭐 왜냐면 이제 할머니랑 살았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이 약간 할머니들이 놀이터예요.
1: 네.
0: 우리 집에 다 모이세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다 우리 집에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 실향민 마을이다 보니까 혼자 이제 피난 내려와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 혼자 계시니까 뭐예요? 밥 먹고 아침밥 먹고 할머니 심심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다 모여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제 화투 치시는 거예요.
1: 네.
0: 뭐 비가 온다 그러면 뭐 전도 해서 드시고 고구마도 쪄서 드시고 하시면서 앉아서 놀면서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노래를 자꾸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돈돌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 어떻게 불러요?
0: 돈돌날이 니 날날이라 돈돌날이요 니 나니 나니 돈돌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들으면서 컸어요 어릴 때부터.
1: 네네.
0: 그래서 이제 그 민요와 어떤 이 트로트와 옛날 트로트들이 귀에 익어가지고 노래를 어릴 때부터 부르는 것도 자꾸 그런 노래만 불렀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합창대회 나갔는데
1: 네.
0: 이 학교 대표로 나간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1: 네.
0: 얼어붙은 달 그림자 이건데, 나도 모르게 얼어붙은 달 5학년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1: 세상에.
0: 그럴 정도로
1: 아니,
0: 약간
1: 5학년 또 어떻게 그런 감성의 노래를
0: 모르겠어. 나도
1: 부르죠?
0: 모르겠어. 얼어붙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렀어.
1: 약간
0: 그래서 어릴
1: 지금의
0: 때
1: 노래 스타일처럼 했네.
0: 응, 그랬어.
1: 끝인 것이 없어.
0: 맨날 놀리잖아요, 저를. 김진수 씨가 맨날 저를 놀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1: 뭔가
0: 소리도 안 내고 돈 번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불러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1: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잖아요.
0: 어렸을 때부터 뭔가 그런 감정으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트로트를 원래 좋아했고
1: 네.
0: 그러다가 그 가이드라는 걸 하게 됐어요.
1: 오.
0: 트로트 가이드를 어떻게 우연히 누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와 가이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트로트는 나는 그냥 우리 민요도 했고 목이 되니까 뭔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아니구나, 완전 다른 장르구나 싶은 거예요.
1: 그럼 여기서 그 이제 트로트를 접하시고 또 경기민요를 그 전에 했었지만 그 경기민요와 트로트의 어떤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소리로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0: 뭐
2: 헐시고 절시고 잦은 방아로 돌려라. 아.
0: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근데 사실 트로트를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나의 느낌이 들어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2: 헐시고 절시고 잦은 방아로 돌려라.
0: 이런 뭐 이런 거
1: 약간 뭔가 밀당, 밀당.
0: 그렇지 밀당 있어요.
2: 헐시고 절시고 잦은 돌.
1: 잠깐만, 나 웃음 소리가 너무 경박스러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0: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1: 너무 재밌었어요.
0: 아, 어쨌든 이런 느낌이다. 네. 크게 보면은 네.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그 가이드라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여기 작곡가가 어떤 지정해준 어떤 목을 써야 되는데 자꾸 그때 신유 형님의 노래를 가이드했어요. 처음 한 게 네. 오르락 내리락 있는 노래인데. 네.
2: 오르락 내리락
0: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는 자꾸 네. 목이 돌아가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는 거. 오르락 내 지금 잘 안 되는데 미녀 목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4시간을 하고 다시는 난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그 트로트를 이제 잊어버리고 살다가 송가인 씨가 나와서 네. 또 확 대 히트를 했잖아요. 네네. 히트 다 히트.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우리 그날 같이 만났을 걸 가인이를 만나는 날에 그래서 가인 송가인 씨가 너 해봐라 왜 안 하냐
1: 해봐라
0: 너 왜 안 하냐 너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신승태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짧게 훑어봐도 국악 타악으로 시작을 해서 경기민요를 접하고 또 경기민요에서 트로트의 장르까지 넓혀갔어요. 정말로 그 길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고 본인의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지금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0: 그럼.
1: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어느 한 장 장르에서 갖춰두기에는 신승태란 사람이
0: 아니 근데
1: 주체가 안 된다.
0: 그렇다기보다 네. 제가 약간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해봐야 되는 스타일. 근데 또 해봤다가 아니면 금방금방
1: 더 빨리 갈아치우고
0: 때려치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그런 근데 내가 아 요거 되겠다 싶은 거는 이제 일단 무는 스타일이죠.
1: 아 근데 진짜 저도 무대에서 신승태 씨의 무대를 보고 있었을 때는 그 눈에서 그 빨려 들어가는 어떤 묘한 매력과 힘이 있어요.
0: 그러니까, 제가
1: 그러니까 그런 눈빛으로 거예요. 그런 키와 제스처로 네. 많은 좌중들을 정말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세요.
1: 저도 뭐
0: 김준수 씨도
1: 그렇지만 그래서 신승태 씨의 별명이 붙은 게 어떤 무대 장인이라는 별명도 붙는 것 같은데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신승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그래서 또 오늘 이 저희 아지트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오늘 정말 정말 특별해요. 왜냐면은 저희 이제 밴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트로트 가수로 저기 데뷔하기 전에 이제 만들었어요 그때 딱 만들어져서 한 번 공연을 하고 트로트를
1: 해체했어 이제 해체하고
0: 해체라기보다 그냥 빠이빠이 하고
1: 해산.
0: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지트에 이제 섭외가 돼서 아 우리 그때 우리 그 밴드를 한번 다시 소환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5년 만에 재결합.
1: 우리 아지트에서를 네. 위해서 그 5년 만에 다시 재결합을 한 거예요?
0: 네.
1: 와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0: 그러니까 너무 다들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제 까데오의 또 이 기타 우리 이태윤 씨
1: 네네.
0: 오셨고 우리 후맵네의 밴드의 베이스 우리 드럼 이유준 강상훈 이렇게 하셨고 우리 그 이카손 스튜디오 왔다 갔잖아요.
1: 네네네.
0: 거기 대표 고수 이양아 씨.
1: 참 욕심도 많으세요. 근데 또 그렇게 밴드를 결합해도 또 바쁘신 분들을 네. 고르고 골라서.
0: 아, 저 또 굵직굵직 안 하면 또 같이 안 하죠.
1: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무대가 5년 만에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함께 뭔가 이들이 만나서 꾸미는 무대잖아요. 네.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 곡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몇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0: 두 곡 해야죠 그럼. 아쉽다는데.
1: 역시 안다.
0: 알죠.
1: 그러면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0: 오늘 느리게라는 노래와 도세라는 노래 두 개인데요. 네. 이제 느리게는 느리게 타령을 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을 그러니까 이 민요의 가사와 어떤 이 상황들을 좀 바꿔봤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느리게라는 느리게 타령의 이 느리게라는 이 단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써봤습니다. 오.

0: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은 비슷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사를 좀 바꿔봤어요.
1: 노래도 약간 그러니까 느리게 느리게 하나요?
0: 아니요 아니요 원래 느리게 타령도 느리지 않아가지고 아 조금 네. 이제 리듬은 다르긴 한데
1: 또 이제 뭐 가진 것이 없어요처럼 하는 거 아니죠?
0: 아, 그런 거 좀 비슷하게 하는데
1: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0: 네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1: 공력을 다해서
0: 공력을 다해
1: 배심으로
0: 배심으로 하겠습니다.
1: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그리고 이제 도세라는 네. 곡 두 번째 곡은요 탑돌입니다. 네.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인데 아 이 노래를 보고 아 도세 도세가 약간 조금 우리가 살짝 돌면 어떨까 이 세상을 사는데 약간 나사를 하나 빼고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이게 이 세상이 정말 각박하지만은 않지 않을까 너무 힘들고 우리가 이런 순간에 살짝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아 도세라는 곡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느리게 도세 두 곡 준비했습니다.
1: 느리게 도세 너무나 궁금한데요 밴드 이름이 마이바이라고 네, 지었나 봐요.
0: 맞습니다.
1: 이건 마이바이. 또 밴드에 대한 어떤 이름 그 지은 그 이유가 있을까요?
0: 근데 뭔가 다들 이제 아저씨 아줌마가 만났어요. 아저씨 아줌마인데 네. 이게 저희 이제 그 제가 시장민 마을에서 왔다 살았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아바이 아마이 하시거든요. 이 함경도 이 이북 말이에요. 네네. 아저씨한테 아바이 아바이 하고 아줌마한테 아마이 아마이 하는데
1: 아 그래서 마이바이구나.
0: 네 마이 아마이 아바이가 모였다 마이바이 그런 내용.
1: 오 약간 뭔가 근데 나는 사실 그 생각을 못했는데 뭔가 되게 이름이
0: 괜찮죠?
1: 괜찮았어요.
0: 약간 영어 같잖아요.
1: 그게 약간
0: 마이 바이. 그리고 약간 비싼 차도 생각나고 마이 바이. 근데 그게 아니고 아마이 아바이.
1: 되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되게 정겹다.
0: 정겹죠. 정겹은 밴드입니다 저희.
1: 그러면은 신승태와 밴드 마이 바이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박수 하!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다락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파도소리는 저에게 있어서 보물상자 같은 존재예요. 보물이 귀하잖아요. 귀하고 열어보면 열어볼수록 항상 무궁무진한 것들이 계속 나오는 느낌이어서 소리를 할 때 있어서 매번 귀하고 또 새롭게 여겨지는 부분에서 보물상자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이제 국악인 프로젝트라고 이제 뮤직비디오 만드는 일이 있어가지고 안동까지 왔습니다.

서도 지역의 비나리라고 밤메기 비나리를 이제 하거든요. 이제 서도 지역에서 많이 잘 알려지지 않은 비나리인데 들으시면은 굉장히 서도 색채가 많이 묻어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그 진짜 비기는 사실 우리 소리거든요. 특히 김유리 씨의 서도 소리는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소리고 김유리 씨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저도 가슴 한쪽이 뭉클해집니다. 이만큼 그 진정성 있는 소리를 만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서도소리를 처음 접하게 된 건 이제 12살 때였는데 그때 처음 배운 노래가 수심가였고 또 민요로는 이제 남봉가를 배우게 되었었어요. 그때는 그게 경기 소리인지 뭐 서도 소리인지 알지 못했었고 뒤늦게 아 내가 하는 소리가 서도 소리구나 이렇게 알게 됐었어요.

0: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이제 서도소리의 한 장르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서도의 이제 재담소리라고 분류를 해요. 서도소리에서 유일하게 혼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가 또 안일이처럼 이제 이야기도 했다가 또 소리도 했다가 혼자서 이제 연행하는 형태의 이제 한 장르죠.
1: 삼 부인의 배가 남산만해졌구나. 강엄마 누라가 보여랴 높은 난.
0: 아무래도 이제 소리의 깊이를 표현하는 게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서도소리의 요성이 많은데 이렇게 이렇게 떠는 목기도 표현이 어렵기도 하고. 그냥 노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정말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고 싶은데 아직은 더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런 게 어려워요. 네.
2: 음악은 뭐 크지 않나?
3: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하면서 너무 뒤에 보고 싶은 거야. 뒤에 보고 싶은데 못 봤지.
2: 그래도 너무 이게 작게 들고 좀 했으면 좋겠지.
3: 다른 소리도 좋지만 진짜 매력이 많은 것 같아. 내가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이따가 어떤 곡 하는 게 좋을까?
2: 만나기 전에는 이제 그냥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이런 부분에서 더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고 그래서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3: 확 터이네. 집에 와서 오늘 완전 기절할 때. 근데 물 색깔이 어쩜 저렇게 몇 개나 되냐? 이렇게 바람을 맞는 일이 언제 있겠어? 이 나무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0: 혼자만 했던 고민들을 이제 뭐 곡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다거나 하면 이제 혼자서 이렇게 골똘히 생각했던 부분이 있으면 지금은 함께 나눌 사람이 있으니까 음악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약간 전우애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해나가는 그런 것도 느껴지고요. 네.

뭐 식임새나 뭐 이렇게 좀 테크닉적인 부분도 그렇게 너무 중요하겠지만 그 내면을 담은 깊이를 이제 표현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내면의 그런 깊이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좋은 소리꾼이 되고 싶고 서도 소리 하시면 또 많이 또 낯설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들어보시면은 다른 노래와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이 또 그 안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근대 한국 음악론 수업이었거든요. 19세기, 20세기 음악 어떻게 지금까지 변해왔고 흘러왔는지 그런 것도 공부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되게 몰랐던 것도 알고. 네.
1: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균등하게
2: 삼가 이렇게 다 내서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3: 배려가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소리도 같이 들어보기도 하고 해봤는데 그게 그 소리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 소리에도 나 자래가 아니라 정말 이 음악에 대한 자기가 배웠던 것에 대한 전달력도 되게 좋은 것 같고요.
1: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그런 소리꾼 말고 자신의 내면으로서 깊이 있게 소리할 수 있는 이제 소리꾼이 되는 것이 또 목적이고 나의 이야기를 이제 어떤 이야기로 풀어서 어떤 또 창작물을 만들어서 또 대중에게 선보이고도 싶고 무엇보다는 저 사람 소리도 잘하는데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도 듣고 싶어요.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 달력입니다. 10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정동극장 정호의 한마당입니다. 가을이 머무는 도심 속 야외마당에서 남사당 줄타기와 택견 등 전통 민속 예능과 무예를 선보입니다. 서암문화재단 제4회 서암음악회 풍류, 바람의 기록입니다. 전통음악의 호흡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바람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무대로 전통음악과 춤, 판소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상선약수입니다. 태평무, 승무, 한량무 등 서로 다른 전통춤의 움직임과 미학을 동시대의 감각과 군무의 언어로 펼쳐낸 작품입니다. 제57회 영동난개 국악축제입니다. 전통 국악공연부터 퓨전 무대, 그리고 국악기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는 15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대전시립 연정국악단 어린이 음악극 동딩동 가야금 소리나라 졸장 말록입니다. 조선 후기 가야금 악보 졸장 말록 속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 떠나는 모험기를 음악과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945년 10월 28일, 독자적인 교정 행정을 시작한 날, 대한민국의 안전은 대한민국 교정이 지킵니다. 과거의 가둠에서 벗어나 치료와 회복의 교정으로 역사를 지나 오늘까지 국민 곁에는 교정이 있습니다.

장창한 숲속은 백효를 찾으구야 때때마다 성용 앞에 사냥 찾

꽝꽝 아루란 차르르르르르르 벅다우 따그락 똑다우 턱 저거패 늙은 노승 하나 가사 작보 흑어 시로 지게 메고 부부부구.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0: 오랜만에 본다 이 버스.
1: 오늘 또 어떤 분들이 우리 버스를 같이 타고 가실지.
0: 저도 너무 궁금해요. 네,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1: 그러니까.
2: 아, 이 추운 대바람부터 왜 사람을 이렇게 일찍 부른 거야?

0: 아, 추워 죽겠는데 이 새벽서부터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이 못난 사람들. 아, 내가 등산을 잘 못한다고 나하고 등산하고 거리가 먼 사람인데. 아이 대바람서부터 이렇게 추운데 불러가지고.
1: 안녕하세요.
2: 누가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이 오나 그러면.
3: 예, 아우 제.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오늘 뭐 같이 가는 거예요?
3: 예예 존경합니다. 선생님 아 예
2: 많이 뵙는데 반갑습니다.
3: 예예예예 예. 야 몸이 장난 아니시다.
2: 아예 아닙니다. 무슨 말씀?
3: 선생님한테 이 추위는 예. 추위도 아니시죠?
2: 왜 춥죠. 예예 근데 아니 옷을 좀 춥게 입었어 이렇게.
3: 제가 이렇게 사실은 뭐 춥고 이렇게 약해 보이지만 애 다섯을 낳은 사람입니다.
2: 그러니까 다섯
3: 그 아이 그 정도면 뭐 이게 마음이 뭐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2: 네, 힘이 넘치죠. 근데 아니 그 우리 애들은 같이 안 왔어요?
3: 아 오늘요? 네. 잡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애가 종류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데려온다는 건
2: 대단하죠. 대단하죠 진짜.
3: 저희 대륙의 이동이거든요.
2: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 존경스러워 존경스러워 진짜. 자 봄의 기운을 받으러 갑시다.
3: 잠시만요. 선생님, 형 왔는데 네.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제가 네. 따라했거든요, 선생님.
2: 네. 아, 그래요? 뭐.
1: 아, 그런데 그냥... 성대모사 할 수 있을까요?
3: 아니, 그냥 가시려고요. 아니, 어몽기 선생님의 명언 있지 않습니까?
2: 아, 한번 얘기해보세요.
3: 네. 산이 안아주지 않으면 산에 오를 수가 없다. 아무리 잘났어도 산에 오를 수 없다. 어몽기! 산에 오르다 보면 어려움이 다가선다. 그때 나는 나의 껍데기를 벗고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떻습니까?
1: 마음에 드세요, 대장님?
4: 그냥 가요. 그냥 갑시다.
2: 아이 참. 예. 사람 보소 출발!
3: 화이팅!
1: 어디 가세요?
0: 아, 여러분의, 아, 여러분의 덕화. 토토절에서 소개합니다. 아, 승철이가 신곡 냈어요. 이승철이 부릅니다. 하지마, 안녕이라 말하지 마.
1: 비슷해요.
4: 이게 그때 당시,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가수로는 이제 성대가 선생님이. 아찔하고 했들라 아 돌아온단다 퇴진할 것을 모를 것이죠. 이게 이제
1: 표정이
4: 예 네. 그때 당시 있고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오다 보면 되게 많은데 선생님 이거 다 못하니까.
2: 아니 내가 이덕화 선생님하고는 가끔 죽였는데 네. 그게 가장 좀 흡사하네. 딴 건 뭐 딴 거는 그냥 앞으로 하지 마.
3: 다 비슷합니다.
2: 아, 하지 마라. 아,
3: 이덕화 하지 말라니요. 그러니까
4: 김수미 선생님 한번.
2: 네, 김수미 선생님.
4: 아, 또 예, 또. 아우 참 이렇게 잘하. 어머 누가 왔어? 어머 왔어.
3: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2: 이거.
3: 상쾌하실.
1: 네.
2: 내가 어린 친구로 온다 그러냐 분명히 했잖아요. 대단하다.
3: 아이고 이거
2: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나왔네. 잠도 못 자고.
1: 어디서 오신 거예요? 네.
5: 강동구에서 왔어요.
3: 강동구에서요?
5: 네네.
2: 야 강동구에서 일찍 오셨겠네.
5: 네, 좀 일찍 나왔습니다.
6: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같이 출발해 빨리 와야지. 아우 하여간 산에 오르다가 코브라 독뱀에 물리고 악어한테 지겅지겅 씹힌 코브라 독뱀에 물리고 악어한테 지겅지겅 씹힌 또 꿋꿋이 그 정복해야 해.
3: 네, 제가 할 거 다
1: 했습니다.
3: 박수! 아,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4: 친구야, 친구는 이름이 뭐야?
7: 아, 강찬유리.
3: 강찬유리?
7: 예.
3: 오, 야.
2: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네팔에서 만났어, 내가.
7: 아.
2: 네, 히말라야 원종대 써있고 말이야. 아, 세상을
7: 진짜?
2: 세상을 바꾸는 히말라야 원종대. 어 다시 이렇게
1: 인연이 또 이렇게.
2: 네, 그렇지.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네, 다시 만나서 반가워. 그래. 자, 진짜 사는 곳은.

0: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찬율이 찬율이는 산을 많이 올라가 봤어?
1: 예.
0: 몇 번? 산에 가본 적?
2: 숫자는 못 기억을 못 해요.
3: 배안에 가 없을 정도로 많이 갔다는 얘기.
2: 아이가 기억할 수 없는 숫자예요.
0: 그러면 가장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산을 타?
1: 그냥 게임 생각.
3: 아이답다.
4: 재미난 게임.
0: 그렇죠. 재미난 거. 좋은 생각만.
4: 재미난 게임.
0: 엔돌핀이 돌 수 있는 거.
3: 네. 와.
4: 나도 이렇게 산 오를 때 이렇게
0: 네,
4: 힘들다, 고통스럽다, 막 겹탈 때 없는 더 힘들고 어려울 때를 생각한다고. 그때도 이겨냈는데, 그때도 해냈는데 이건 뭐 이겨내면 못할
0: 이겨냈던 기쁨을
4: 못하면 되겠냐.
3: 그렇게 한 발
4: 그렇지.

0: 두 분들은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1: 저희 광심리 쪽에서.
2: 아, 광심리?
0: 광심리에서 오셨어요? 야,
3: 두 분은 그럼 어떤 관계신 거예요?
1: 네, 산악부 선후배예요.
2: 산악부요?
1: 아,
0: 네. 아~ 어디 산악부예요?
1: 덕성여대 산악부.
0: 덕성여대?
1: 네.
0: 아, 덕성여대는 우리 동네인데?
2: 동산 쪽에 덕성여대. 아.
0: 북한산 쪽에.
2: 4.19탑 쪽에.
0: 그렇지. 네. 그렇죠.
2: 아, 근데 산악부가 굉장히 다른 동아리보다 힘든 어쩌면은.
0: 그렇지.
2: 근데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4: 저희 그 덕성여대가 북한산이 진짜 잘 보이는 위치에 있거든요.
2: 네네.
4: 그래서 제가 본가에 산이 없어가지고 딱 북한산을 보자마자 약간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2: 아니, 본가가 어디신데요?
4: 본가가 경기도 화성시인데, 거기 근처에 산이 없어요.
2: 아. 네.
4: 그냥 약간 하늘에 80%가 북한산. 인 게 약간 문화 충격.
0: 그러면 학년이 어떻게 돼요, 지금?
5: 이제 3학년.
0: 은서 씨는?
5: 다니고 있어요.
0: 3학년?
5: 네.
0: 됐지?
5: 저도 3학년.
0: 3학년?
5: 네.
0: 대장은 누구 하고 있는 거예요?
5: 대장 제가 하고 있어요.
0: 3학년인데?
5: 네. 이번 학기에 신입부원 30명 들어오고.
0: 우와, 30명?
5: 네.
0: 이야, 대단하네. 역시 산자락에 있는 학교라서 그런지. 이야, 대단하네요.

0: 사람들이 많나? 우리 바로 타면 돼? 모르겠는데.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검은 옷이죠.
2: 두 분이
3: 오. 스며시 들어오니까 뭐냐.
2: 네, 네.
3: 뭐 은밀 침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은밀 침투. 덕진이, 아유, 방금 오신 거 수고했어요.
4: 네. 일단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북한산에서 이제 인수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산악구조대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아이스클라이밍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철입니다.
2: 반갑습니다. 아, 또 북한산과 연관이. 네, 네, 네.
3: 딱 벌써 포스가 딱 나오잖아.
4: 네. 딱. 일단 뭐, 네. 그 뭐 팔, 뭐, 이야.
3: 틀리잖아.
4: 손가락 보십시오. 막 마디 막 클라이밍 할. 와, 클리프 하시네요. 클리프 하시네.
3: 몸의 무게야.
4: 아, 근데 저는 아까 싹 지나갈 때 딱 얼굴을 봤는데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느끼는 거죠?
0: 그때 피지컬백 거기서 이제.
4: 거기에 나오신?
0: 네.
4: 시즌1 때?
0: 네.
4: 맞죠?
0: 네.
4: 와, 맞아, 맞아. 내가 어디서. 계속 어디서 봤다 파이널까지 가신. 이야.
3: 그럼 산악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4: 산악인이니까.
1: 네, 저도 이제 똑같이 도봉 특수산악구조대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고 대원으로 그다음에 아이스클라이밍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건이라고 합니다.
4: 국가대표.
1: 네, 이번 연도에 그리고 이제

0: 아이스 클라이밍 세계 랭킹 1위.
1: 오, 스파이더맨 아니야?
2: 발사! 3분! 가! 5초! 5초!
3: For Young Gun Lee!
1: 전세계야.
4: 1위고 5위고. 네. 대단하지.
1: 두 분은 어몽기 선생님을 봤을 때 이렇게 같이 한다는 거는 진짜 어떤 느낌이신지 궁금합니다.
0: 약간 설레서 살짝 잠을.
5: 설레서 잠을 못 자는. 네.
0: 저희 아버지가 어몽기 대장님 후배시라고.
4: 누구시지?
0: 이재은이라고.
4: 아, 등산학교에?
0: 네, 그 후배.
4: 아, 그래?
0: 사진 한번 찍어서 아버지한테 한번 전송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1: 산에 올라가서. 네. 이야, 그리고 아버님 뭐 어머니 그러니까 뿌듯하죠. 예. 이야, 사진 찍는다.
5: 무등산 딱 위에서.
4: 뭐 성대모사 한번 해봐야죠.
1: 또 해왔었으니. 또 요맘때 또 성대모사.
6: 두 분 또 오셨으니까.
4: 두 분들은 모르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4: 동성 네, 시대에서 잘 모르잖아요.
1: 모르죠. 그러면 영화의 한 장면을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알만한 사람은 유해진 씨. 유해진 씨 산을 되게 좋아하시는 유해진 씨거든요.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좋아하시네요. 그러면 조용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4: 아니, 그거 같으면 나도 하겠네. 그런 선생님.
1: 아유, 선생님. 그러면 요거는 숨을 들여마시면서 변희봉 선생님. 아, 선생님 좋아하시네요. 요걸 하실 수 있겠죠? 아, 예, 선생님 엄청 좋아하셔. 아, 이거 산에서 써먹겠는데, 이거?
4: 저런 성대모사라면 누굴 못하겠냐고, 다 아니지.
1: 아이, 선생님. 아유, 이거 어려운 거예요. 뭐? 신문서 씨. 어? 아, 이거 선생님 좋아하시네, 이거? 너는 왜 웃어?
6: 잔거 아니었어, 잔들이.
1: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악버스.

0: 다르다 또.
1: 어머니, 여부숙님.
2: 네.
1: 어떻습니까? 괜찮으세요?
2: 저는 무등산이 오늘 처음이라서
1: 아, 처음이세요?
2: 되게 기대되고 예. 있습니다.
3: 아, 극장 점검까지 예. 이렇게 아. 딱. 여기 한번 봐주세요, 성모님 어? 복장.
4: 있었습니까? 아.
1: 이분은 지금 여기 있어요 이게 아니고
4: 네네네.
1: 남극에 눈길을 걸어가요.
4: 아니요 그게 아니라
1: 남극에 눈길을 걸어가요.
4: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꽃샘추위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대장님께서.
1: 아니 이제 눈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이게
3: 설정한
1: 눈을 설정을 쓰고 와가지고 지금.
4: 아니 혹시라도 개구리가 나오고 땅에서 뱀이 나오니까 물릴 수도 있으니까요.
1: 아 알았습니다.
4: 예.
1: 자. 산 올라가기 전에 장시간 우리가 버스를 타고 왔으니까
3: 네.
1: 이동을 했으니까 몸을 좀 풀어야 되겠죠?
4: 예.
1: 조금 이렇게 둘러서
4: 앞뒤로 이렇게 튀어나가
1: 아니
3: 동그랗게
1: 자, 그리고 수대칩
4: 아, 여기 또 전문 있지 않습니까?
3: 아치에.
4: 아, 이거 누구야? 안녕하세요.
3: 아, 산악버스 오신 거예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옷이 똑같아요.
1: 아, 세 분이 지금 아이고, 예, 반가워. 야, 우리 같은 거기
5: 인제중학생된 14살 문준호라고 합니다.
4: 아, 문준호 언니. 아이고.
6: 저는 준호 아빠 문진우입니다.
4: 아, 예. 흉부외과 최광호라고 합니다.
1: 네, 흉부외과? 의사
4: 선생님이시죠.
1: 예, 예. 멤버들이 다? 저기 우리 이거 배문숙 어머니하고 같이 참여하고 복장이 벌써 내공 있어 보이잖아요.
4: 네네네.
1: 자, 기본 스트레칭 가볍게 그냥. 예.
7: 오른발부터 돌리시고
1: 발목 돌리기
7: 반대로 왼발도
1: 네,
7: 선행 중에 이제 발목을 조심하셔야 되니까
4: 네네.
7: 이제 발목도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1: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7: 다음에 이제 무릎 돌리기 한번 하겠습니다.
1: 무릎 돌리기
7: 무릎 돌리고

0: 일어나셔서. 자, 아, 이제 몸풀기가 다 끝났으니까 성대묘사로 쫙 한번 뭔가 이렇게.
1: 성대묘사로요?
0: 성대묘사로 쫙 한번 뭔가 이렇게.
1: 성대묘사로요?
0: 네, 성대묘사로.
1: 밥도 해야지.
0: 네, 해야지. 아, 출발하기 전에 우리 한 번. 네. 부산에 오신 분들은 모르시죠?
1: 저... 네, 우리
0: 정성훈 씨가 또 성대묘사로.
1: 이거 미리 준비하신 거죠?
2: 아, 알겠습니다.
1: 뭐, 여러분. 광주의 무등산으로 출발!
3: 출발!
2: 올라갔어요.
1: 어, 마음에 안 드세요?
0: 아, 근데, 아, 뭐야, 이걸. 제대로 좀 해봐야죠. 아, 자, 자, 모여서 같이. 아, 이거. 도전! 무등산! 화이팅! 알겠습니다.
1: 자, 올라가시죠.
0: 예, 네, 가시죠.
1: 아. 자, 이쪽으로 오시죠.
3: 우리는 대장님 따라서.
1: 아니, 저를 대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소그룹의 대장님.
1: 뭔가 잘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큰일 나갑니다. 네.

0: 등등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우등산인데
1: 올라가는 길은 끊임이 없어. 평지가 없어. 어떻게 계속 계단이야.
2: 자, 돌길 조심.
3: 아예야. 아이코.
1: 에야. 어, 괜찮아? 야, 괜찮아? 넘어진다. 어디? 올라갈 수 있나?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봐. 괜찮아?
4: 되게 무섭다.
5: 여기도 물이 좀 많은 산인가요? 습 이끼가 많은 거 보니까.
1: 어, 대나무 봐.
5: 오, 대나무 되게 많네.
4: 우와, 길 너무 예쁘다.
6: 대나무 숲. 대나무 숲이죠.
5: 대나무 되게 굵다.
1: 와, 이게 뭐야?
0: 우와. 아니, 길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색감이. 물소리에, 대나무 바람소리에. 무등산의 뜻 혹시 알고 계세요? 무등산의 의미.
7: 아까 한자가 없을 무에 오를 땐가요?
0: 그치, 이게 아예 등급이 없는, 네. 등급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산. 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 무등산에 옛날에는 등불을 켜면 지금처럼 바람이 불어서 등불을 켤 수 없는 산. 그래서 무등산이라는 의미도 있대요.
1: 입에서 좀 쉬었다가요 하고 싶은데 입이 말이 안 나. 근데 산에 올라갈 때 어디를 보면서 가는 게 제일 편해요, 대장님?
6: 나를 보면서 가면 됩니다. 나를.
4: 대장님을.
6: 앞도 보고, 위도 보고, 옆도 보고.
3: 앞을 보면 절망감에 휩싸여요.
1: 뭐 절망감이 된다?
8: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계단이네.
3: 맞네, 계단 생각보다.
8: 저것 때문에 땅보라는 것 같은데. 아. 앞을 보면 좌절한다.
1: 그러네. 아, 앞을 보고 싶지 않다. 이게 무등산이 아니라 여기 계단산 아니야, 계단산? 너네 괜찮아?
3: 저희요?
1: 하나, 둘, 셋. 이야, 대단하다.
8: 찬열이랑 친구라 진짜 아무렇지도 않네.
6: 와. 와, 이건 강산나무. 이건 나무가 아니고 신이야. 신, 신, 신입니다.
5: 엄청 높다 진짜.
6: 이야, 나무 신이야. 나무 신.
1: 무슨 공룡 발 같아.

0: 몇년된 거야?
1: 500년 된 나무래요.
0: 와.
2: 이거 나무 가지고 신이야, 신.
3: 대장님 엄청... 지금 뭐 하신 거세요?
2: 아, 지금 이 무등산에 기운을 받고 자란 이 당산나무. 그동안 500여 년의 세월을, 모든 풍파의 세월을 다 견뎌내면서 이 자리에서 자란다, 자랐다. 기가 보통 기운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0: 아~
2: 엄청난 이건. 그 기운을 제가 받는 거예요, 지금. 다 기를.
3: 저희랑 같이 이렇게 기운.
2: 네.
4: 내년에도 1등 하자. 내년에.
3: 오래 조금이라도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2: 이 당산나무처럼 오래오래 동안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
0: 오래오래 건강하게 앉아 있게 해주세요.
3: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게.
0: 오래 앉아 있게 해주세요.
2: 그 나무 좀 기운 받았어?
1: 네.
2: 그래 뭐라고 그랬어? 뭐 소원 빌었어?
0: 소원은
5: 게임 많이 하게 해주세요.
2: 아, 게임 안 하게 해주세요.
5: 많이 하게
3: 해주세요. 게임 많이 하게
2: 많이 하게 해주세요. 어허이, 게임을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네가 게임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떡하냐. 어? 야, 그건 건강에도 안 좋은 거야.
0: 자, 그럼 준호는, 준호는 소원 뭐라고 빌었어?
6: 그냥 우리 가족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2: 아, 너 개인이 아니고 우리 가족. 아, 진짜 효자네, 효자.
0: 혹시 아버지가 많이 뭐라고 해?
6: 아니, 맨날 이렇게 하는데.
3: 맨날 이렇게 하래.
6: 아니, 맨날 이렇게 해요, 저거.
2: 야.
0: 효자네요.
2: 그러니까 이거. 내가 좀 효자라고.
3: 아, 얘는 진짜 그렇게 해요. 평상시에 산에 갈 때도.
2: 아,
3: 항상 엄마, 아빠 먼저 챙기는.
2: 야,
3: 부러운 아들.
2: 자기 건강보다도 그냥 부모님을 챙기는. 아. 자, 대화 정비하고, 자, 출발하겠습니다.
3: 네.
2: 자, 출발.
0: 출발.
2: 하기 전에 한번 또 이렇게 우리 뭐, 경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저 이러다 죽어요. 산에 묻힙니다. 여기서 그대 출발하시죠.
2: 예, 네, 출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예, 예, 예.
2: 출발하겠습니다.
0: 출발.
2: 예.
0: 출발.
1: 산 속의 히어로. 죄송합니다. 해야 된다니까요. 익숙해지셔야 된다니까요. 네.
7: 하자.
1: 아, 두 분 같이 하셔야죠.
0: 아, 이 정도만 해도 산이 좀 편한데 왜 오르막길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6: 그 근육이 적응이 안 돼서 그렇대.
0: 그런가 봐. 근데 되게 신기하게 또 내리막이네요, 코스가.
6: 내리막이면 내리막이 나올 만큼 다시 올라가야 돼요.
0: 또 올라가야 된다고?
6: 네. 그러니까 우린 내리막을 싫어해요.
2: 자, 돌길 조심.
3: 네, 돌길 조심.
2: 조심하세요, 여기 돌길이라서.
6: 근데 무등산 생각보다 쉬운데?
3: 그러니까.
6: 아예야.
3: 어이코.
6: 예야.
0: 어이, 괜찮아? 야, 괜찮아?
6: 아예야.
3: 어이코.
6: 아예야. 어이코.
0: 그러니까. 어, 괜찮아?
6: 그였다.
0: 야, 괜찮아?
6: 괜찮아요. 어, 창피해.
3: 얼른 빨리 가. 어, 창피하니까 얼른 가. 아는 척 해주시면 안 돼요.
7: 출동.
3: 출동, 출동. 구급대요.
1: 업어주시나요?
3: 어떻게 업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키로수 조금 됩니다.
7: 거의 다 왔죠.
1: 부끄러워서 빨리 가는구나. 원래 저렇게 넘어지면 안 아픈 법이지.
3: 없는 방법이 따로 있기는 있나요? 하네스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있던데. 뭐 이렇게...
7: 업기용 하네스도 있고.
3: 아...
7: 만약에 그게 없으면 이제 일반 슬링 같은 걸로도 없고.
3: 아...
7: 배낭으로도 없거든요.
3: 근데 갔는데 미안하다 못 업힌다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7: 그럴 때는 이제 진짜 무조건 그냥 네. 구조대원 말 듣는 게 제일 편해요. 아...
3: 구조 활동을 하시면서 되게 위험했던 순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7: 북한산에서 갑자기 그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낙뢰 맞았다고.
3: 어머.
7: 사람들이. 네. 능선이니까 이 중턱에 떨어져 계신 거예요. 거기까지 저희가 암벽등반은 하고 올라간 다음에 환자를 이제 처치를 다 하고
3: 네.
7: 환자를 내리려고 하는데
3: 네.
7: 또 그때 다시 이제 낙뢰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3: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7: 네. 이제 낙뢰가 그친 다음

0: 환자를 이제 안전하게 데리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1: 가장 위험한데 가장 최전방에 계신 것 같아요, 진짜. 네. 말씀을 들어보면.

0: 저희가 이제 특수산학구조대로 들어간 거는 이제 둘 다 같이 동기로 들어갔거든요. 만 4년이 조금 넘었어요.
1: 19년도 말에.
0: 저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소방관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방학과도 갔었고, 그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또 동아리를, 산악부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산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어떤 걸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국립공원에 이제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국립공원으로 가자. 항상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신고를 받고 저희가 환자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장비를 들고 빠르게 가다 보니까 숨이 계속 헐떡헐떡해요. 그 상황에서 환자를 마주치면 환자분들이 아픈 상태인데 저희를 걱정해 주는 거죠. 서로 이제 저희는 환자를 걱정해 주고 환자는 저희를 또 걱정해 주고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막 그런, 서로 이제 안 힘드시냐고 그럴 때 엄청 뿌듯함이 느껴져요.
1: 구조했던 분을 한 6개월 후에 산에서 마주쳤거든요. 저를 알아보시면서 이제 그때 저 구해주신 분 아니냐고 막 그때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인사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때 조금 뿌듯함을 많이 느꼈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되게 정상만을 바라보면서 엄청 막 빨리 가고 막 오버페이스하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굳이 정상이 아니어도 그냥 동네 뒷산 가듯이 그냥 천천히 그렇게 등산을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면 또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고.
2: 그 얘기는 혹시 엄대장님한테 하셨나요?
0: 엄대장님한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동산을 갖지 말라면.
1: 너무 대장님 사랑합니다.
3: 아, 저 팀이 왜 이렇게 못 오는 거야, 저기? 오세진, 감정성 도와랍니다, 이사.
4: 카리스 언니.
5: 오세진입니다!
3: 어디 뭐 내려가고 계십니까?
4: 반성하겠습니다, 말씀.
6: 반성하겠습니다.
4: 저희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7: 뛰어라.
4: 애기들이 막 웃어. 자, 뛰어.
7: 진짜 뛰어야.
4: 굳이.
8: 야, 진짜 이거 말수가 줄 수밖에 없구나.
9: 이거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돼, 사람은. 하던 짓만 해야 돼.
3: 자, 여기서 잠깐 휴식.
4: 네.
3: 여기 가겠습니다.
4: 휴식이래요?
3: 대구남터라고. 대구남터.
4: 아! 빵 먹을래? 빵 있었다.
8: 뭐야?
4: 빵 갖고 왔어요, 저.
8: 크라샹 아니에요, 크라샹?
4: 네, 드세요. 오, 이런 거 애플 파이.
10: 잘 먹겠습니다.
4: 네. 대장님도 하나 드세요.
8: 그냥 이렇게 쉰다는 것만으로도 좋다.
3: 이게 팥인가?
8: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희는 이렇게 잘 왔는데 조난당하거나 다칠 때 그냥 만약에 뭐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11: 저기 국가지정번호라고 적혀 있잖아요.
8: 네네네.
11: 저거가 이제 좌표거든요.
8: 아~
11: 여기 현재 위치의 좌표인데 저거를 이제 불러주면 돼요.
8: 5289-8109 전화 주세요.
11: 앞에 적어도 말해요. 다 알아.
4: 다.
11: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심정지다 같은 경우는 바로 헬기를 띄워버리거든요.
8: 아, 심정지 왔을 때. 네.
11: 그냥 이제 다리나 이런 데 다쳤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걸어서 올라와요.
8: 사실 그 해외에서는요, 정말 호랑이도 만나고 막 곰도 만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들고 멧돼지 정도 만날 수 있잖아요.
4: 멧돼지 만나는 경우는 있어요. 맞아요.
8: 그럼 어떻게 해요?
11: 멧돼지 같은 경우는 저 출퇴근하면서도 많이 만나거든요.
8: 만나요?
11: 네.
5: 약속을 잡고 만나요? 6시에 보자? 이러면서요.
11: 저녁에 이제 네네. 너가 이제 지켜라.
5: 아, 그러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멧돼지 같은
11: 거? 네, 만나면 네.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제 네. 뒤돌아보면 자, 이제 겁먹고 도망가는 거라 생각하고 따라와서 공격하거든요.
5: 아, 동물들은 그런, 뒤를 보면 네. 따라오는구나.
11: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보고 이제 겁먹은 거 티내지 말고 뒤로 가면서 이런 큰 나무 뒤에나 그런 데 숨어서 이제 지나갈 때까지 이제 가만히 있거나
5: 아 네. 멧돼지를 당당하게? 아, 멧돼지 이거 이 녀석? 이 녀석? 아 이렇게? 네. 아 알겠습니다. 너네는 만약에 동물을 만났다 어떻게 해? 동물을 만났어 곰이야?
6: 칼고
5: 어?
11: 칼 꺼낸다.
2: 뭐라 뭐라?
11: 칼을 꺼낸다.
5: 칼을 꺼낸다? 이야 역시
6: 남자다.
5: 이야 대단하다.
6: 그냥 주저앉을 것 같은데.
5: 그지 주저앉지. 그래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잖아. 네. 나 곰이야. 아시고 곰이라고 생각해봐. 빨리 칼을 꺼내야지. 오늘 안 챙겨왔어 칼을.
3: 아까 요기도 했으니까.
5: 예.
3: 예, 그 출발 준비를.
6: 네.
3: 하겠습니다.
5: 네, 출발 출발. 아.
3: 제가 앞에 갑니다. 1초 들어가겠습니다.
6: 가자, 가자. 와, 이제 올라간다.
10: 아, 마지막에 다 왔다고 계단폭 높아지네.
9: 하이스 5세트 하는 것 같아.
6: 되게 가파르네. 아유, 힘들어.
10: 다 왔어, 저 끝에 보인다.
9: 아 미치겠네.
3: 산업버스 힘내라 해.
6: 파이팅.
3: 자 산업버스 파이팅.
6: 파이팅.
9: 아니 근데 이 등산도 행군 같아 행군. 이렇게 막 앞만 보고 하니까 이렇게 산을 진짜로 한 달에 두 번만 타도 건강해지겠다.
3: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시죠. 예.
12: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10: 여기 에너지가
3: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막 힘이 넘치네.
10: 네, 에너지가 넘치네.
3: 산이라는 것이 네. 자연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평화롭게 온화하게
10: 맞아요. 어? 기분 더 좋아.
3: 기분 좋지. 서신아지. 아유 수고하세요. 모르는 사람인데도
10: 맞아요.
3: 전혀 낯설은 사람인데도 전혀 그런 것이 어색함이 없잖아. 네. 이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많은 영감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거야 이게. 좋은 에너지를. 주말에 꾸준히
10: 네.
3: 산행을 간다면서.
10: 네, 맞아요.
3: 몇 명이나 돼? 꾸준히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10: 부원들이 제가 입부했을 때는 한두 명 있었고, 근데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그래도 10명 내외로 되게 열심히 하는 부원들.
3: 오, 이거.
10: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
3: 오, 이거. 그럼 뭐죠, 우리 저, 순이가 저, 대장 맡으면서.
10: 네.
3: 어이구. 그럼 리더 역할을 잘했다는 거네.
10: 아, 감사합니다. 네? 잘 하지 못하니까 열심히.
3: 예. 네. 솔선수범. 그래.

약간 등산의 매력 하면은 좀 정상에서의 경치 이런 거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경치도 좋긴 하지만 그 과정이 좋아서 부원들이랑 함께 막 힘들면은 아 힘들다 오늘 괜히 왔다 하면서 이제 쉬면은 아 좋다 막 하고 중간에 생기는 에피소드라든지 뭐 같이 사진

0: 찍어주고 그러는 과정이 재밌는 게 등산의 매력인 것 같아요. 처음 대장 맞고 나서 첫 학기가 좀 그랬어요. 이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걸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겨울산을 저도 처음 가는데 제가 신입부원들한테 뭐 아이젠 어떻게 끼는지 뭐 이런 것부터 알려줘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은데, 좀 더 어떻게 하면 우리 산악부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아직도 찾고 있어가지고.
1: 열심히 해가지고 줄이 빠지지 않게 잠금 카라비너로 같이 넣어. 오토블럭이 있기 때문에 두 손을 놔도 떨어지지 않아요.

0: 사실 부원들은 대장 이미 충분히 너무 멋지게 잘 이끌어가고 있고 오히려 부원들은 막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장이 또 의기소침해져가지고 하면은 마음이 안 좋죠. 잘하고 있어.
1: 잘하고 있어.
0: 잘하고 있어. 지금도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
2: 지구력이 원래 진짜 안 좋은 편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신입부원들이랑 막 신입부원들이 헥헥 걸어도 저는 좀 여유로운 정도?
3: 대장인데
2: 매주 사는
3: 그럼 대장인데 그럼 뭐 힘들어도 여유로운 척 해야지 척을 해야지
2: 맞아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
3: 그럼 뒤에서 뒷집 딱 야 빨리 올라가 왜 이렇게 느리냐 얘들 봐라 애들 봐 이거 그냥 이리의 조건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어쨌든 산행 등산이라는 것은 네. 팀을 이뤄서 산행하는 게 너무 많잖아 등산하니까 그러니까 한 팀이기 때문에 전 대원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행동 모두 일거수 일투족을 대장을 다 이렇게 깨뜨려 봐야 돼 각 개개인의 대원들의 그날의 상태 심리 상태 건강 상태 네. 또 굉장히 또 냉철해야 돼
2: 냉철해야
3: 돼 다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 항상
4: 아 배고파
3: 자 중머리제가 가까웠습니다 가까워집니다
5: 정상이야?
2: 여기 중머리제래요 중머리제
5: 중머리제
4: 그러면 저기서 점심을 먹겠지? 내가 고프겠지?
3: 중머리제
5: 우와 하늘 봐
3: 617m 아
4: 오 멋있다
3: 자
2: 네, 따뜻해
5: 우와
3: 아 수고했다 수고했어
5: 우와
3: 중머리제에 와서
5: 예예 예.
3: 중식을 먹을 거예요
5: 와 너네 이쪽으로 와 여기 앉아서 먹어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6: 사발면은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4: 먹을 거예요.
2: 알았어.
4: 나도 젓가락 하나만.
6: 잠깐만, 엄마 물 부어서 줄게.
5: 어, 뜨거운 물을 가져왔어요?
6: 네. 허! 그건 뭐예요? 저는 머릿고기 이거 같이 나눠 먹으려고.
2: 대박.
6: 우와. 가지고 왔는데.
3: 이 무거운 걸 지금 오셨어, 어머니? 야, 굳어내, 빨리.
6: 조금 나가죠, 무게가.
3: 네, 와, 엄청나네.
6: 산이라서.
2: 네.
6: 손이 막걸리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2: 맛있어요.
5: 이거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주세요. 와.
6: 맛있죠?
5: 와, 이거 무슨, 무슨 맛있는 게 있어?
6: 지방에서 고속버스로 올려서.
5: 잔유리는 진짜 많이 챙겨주니까 엄마가 이걸 해 지방에서 가져올 정도면
4: 먹어요?
5: 이거 먹긴 뭐야 너 먹으라고 가져온 건데 이거 아. 머릿고기 안 먹었어?
4: 그 우리 엄마가 갖고 온 거예요?
5: 어 먹어요 먹어 너 몰랐지?
4: 예
5: 엄마가 라면만 준비한 줄 알았어?
4: 예
5: 야 어머니가 지극정성이다
2: 근데 무거우셨을 것 같아
5: 아버님도 지금 아버님이가 가져온 거 봐봐 아버님이 가져온 거 이거 준호 아버님이 가져온 거야 이게 와 준호 아버지가 이거 가져온 거 봐봐요 야 정말

0: 차려놓고 먹는 편이라 민망하네요.
1: 우와, 그릇이.
2: 아, 저렇게 만들어 먹는구나.
3: 아, 여기 식당을 차리셨네. 이게 뭐야? 이게 보면.
0: 잔치부스예요.
3: 잔치부스?
0: 네, 네, 네. 어묵 따가워! 어묵 따가워!
3: 오 마이 갓!
0: 왜 이렇게 좋아해?
3: 과메기! 와! 말도 안 돼! 오 마이 갓! 과메기를요! 겨울에 지금 완전 철인데!
4: 뭐예요 저게? 파인애플이에요?
0: 이거 단무지야.
1: 이거 파는 것 같아요.
2: 단무지 챙겨온 거 봐.
3: 이거 뭐예요?
0: 이거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넣어줘야 되니까.
3: 보기는 좋은데 맛은 어떨지 모르겠다.
0: 아, 맛도 있죠.
2: 이렇게 산에 오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밥을 먹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대장님이요.
5: 고산생활 할 때 이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딱 그 컵라면 부스러진 것밖에 없어. 컵라면. 그걸 어떻게 겨우 뜨거운 물을 만들어 가지고 부스러진 걸 이렇게 입에 대고.
3: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5: 그럼 막 그 막 바람 불고 추운데 텐트 안에서. 야 진짜
2: 그런 건 잊혀지지 않지. 잊혀지지 않지.
5: 눈물 나지 눈물.
2: 준우는 어디 가도 산에 올라가면 다 맛있어? 아니면 뭐가 뭐 제일 먹고 싶어 이런 데서 먹을 때? 응?
4: 라면이요.
2: 라면. 다음서부터 이런 거 가져오지 말고 라면만 가져오세요.
6: 원래 라면만 갖고 왔는데.
3: 반찬 좀. 이거 짜놓지 마. 짜놓지. 이거 짜놓지 마.
1: 감사합니다.
5: 김머리지에서 중식 어땠습니까?
7: 맛있었어요.
5: 맛있게 드셨습니까?
7: 네.
5: 천유리.
8: 예?
5: 무등산이 몇 미터예요?
8: 1130.
5: 이야.
0: 비슷해 비슷해.
5: 잘.
9: 1100미터요?
5: 응.
9: 저희 지금 600미터밖에 안 왔는데?
5: 응.
9: 아, 밥을 왜 먹었어요? 한 800미터로 왔을 때 먹지. 아, 그렇지 않아도 산악 그냥... 버스에서 버스로 가는 줄 알았더니만. 아,
5: 딱 한 시간.
9: 한 시간에?
5: 네, 한 시간 20분.
9: 저희가 가는 곳이 한 시간 20분이면
5: 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9: 아, 그 정도는 참지 뭐 우리가.
5: 네, 그렇지.
4: 근데 어려운 곳이에요.
9: 아야, 하지 말라 그랬지.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
5: 우리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9: 근데 제가 고자질하는 건 아닌데요. 저 뒷팀이요. 우리 안 밀어주고 데이트해요.
5: 아, 그래요?
9: 아, 진짜.

0: 와, 이제 올라간다.
1: 또 언덕백이구나. 아까 내리막길까지는 좋았다.
2: 예,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3: 거의 다 왔나요?
4: 아, 금방 갑니다.
5: 아, 감사합니다.
3: 아, 감사한데 그 말을 못 믿겠네.
1: 아니, 이놈의 올라가는 길은 끊임이 없어. 평지가 없어, 어떻게. 계속 계단이야.
5: 그래도 처음보다는 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1: 돌계단.
6: 다 왔다잖아요. 이제 좀 화이팅 화이팅.
1: 여기 산 타는 사람들은 다 라이어 같아. 다 왔어요. 금방 갑니다. 좀만 가면 돼. 아, 준아 어때?
0: 저희는 아직 씩씩합니다.
1: 뛰어가.
7: 애기들 너무 잘 간다. 애기들 점점 신이 나는 것 같아.
3: 가장 힘들었던 산이 어디야?
0: 나? 귀때기.
3: 그래? 나는 네팔 촛놈 계단 올라가는 거.
0: 아이, 히말라야 네바잖아. 국내에서 말하는 거 아니었음?
3: 아니야.
1: 네팔에 히말라야는 몇 시간 타는 산을 간 거야?
0: 8일이요.
1: 하루?
0: 8일이요.
1: 8일을 간다고?
0: 네.
1: 잠은 어떻게 자?
0: 중간중간 롯지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갔어.
1: 야, 8일 걸었던 거야?
3: 8일.
1: 정말 대단한 일을, 위대한 일을 한 거다. 인간으로서 위대한 일을 한 거야. 어떻게 8일을 걷냐? 어렸을 때부터.

0: 확률이 임신 5개월, 그러니까 임신 중에 아이의 심장이 보통 아이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1: 보통 이제 그거는 이제 크기라든지 아니면 형태라든지 그런
0: 게 그러니까 다르다는 모양이 다르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지내는 데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 말 믿고 남은 5개월 동안 이제 너무 큰 걱정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뭐 나무의 모양이라든가 열매의 모양은 다 틀리고 사람 하나하나의 생김새는 다 다른데 너는 되게 잘생겼어. 되게 잘생겼는데 심장이 좀 못생긴 거야. 근데 다행히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잘 고쳐주시니까 우리는 치료를 잘 받고 우리는 이제 잘 지낼 수 있고 즐겁게 지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아픈 시기는 우린 잘 지나갈 수 있을 거야. 그 얘기를 늘 해주었었던 것 같아요.
2: 처음이잖아요. 다 처음이니까 솔직히 두렵고요. 잘 모르죠.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근데 뭐 운동을 시키고 싶었어요. 뭐든지 뭐 이게 좀 위축되는 것도 조금 싫었고요.

0: 제일 충격받았던 말이 수영장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웃옷을 벗었는데 수술 자국을 먹고 징그럽다고 하는 애도 있고 학교에서 막 네 심장 수술한 것 때문에 우리 네가 못 그것 때문에 네가 못해서 우리 팀이 졌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한번 그런 친구도 있었어가지고 그냥 저 어릴 때처럼 애들한테 막 놀림 받아가지고 혼자 속썩이고 그냥 그런 애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1: 나 같은 생각이죠 준호라. 그런 애들이 없어지는 게 상처 안 받고. 똑같은 대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오래 걸리겠죠? 네. 조금씩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되게 가파르네.
1: 다 왔어. 저 끝에 보인다.
0: 거짓말쟁이.
2: 아직 뭐가 있는데?
3: 거짓말쟁이.
0: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2: 천우라 저기 끝에.
4: 야, 진짜 다 왔어.
5: 진짜
4: 천우라.
5: 나왔는데?
2: 야, 너 엄마를 이렇게 못 믿으면 어떡해?
4: 진짜.
3: 산업 버스 힘내라 해.
2: 파이팅.
3: 천우 힘내라 해. 천천히.
2: 뛰어.
3: 가자.
2: 여긴가? 언니 왼쪽 봐.
3: 서석대.
2: 와 진짜.
4: 설마 저길 가는 건 아니겠지? 왼쪽을 안 봤어야 돼.

0: 진짜로 끝까지 올라가는구나. 야, 이거 진짜 끝까지 갈 줄은 몰랐다, 내가 진짜. 와,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1: 아, 또 마지막에 다 왔다고 계단폭 높아지네.
0: 아. 헬스 5세트 하는 것 같아.
2: 입석대.
3: 우와, 우와, 신기하다.
2: 아, 진짜.
1: 찬유라 뒤 한번 돌아봐. 너무 멋있어.
4: 등급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무등산인데, 바람이 너무 상쾌하다.
1: 하늘 색깔 어쩜 이래요?
4: 구름이랑 너무 예쁘죠. 와.
0: 감동이 안 와.
1: 왜요?
0: 앞에가 더 있어서요.
1: 다 왔어요.
5: 진짜로.
0: 아니 저 위에요, 저.
5: 그러니까.
0: 여기가 아니라 저 위.
5: 바로 이렇게 돌기만 한 바로.
0: 아, 미치겠네. 아,
2: 힘내라 힘. 힘내라 힘.
3: 화이팅.
2: 화이팅. 무등산 기기기.
0: 뭐요?
2: 무등산 기.
0: 아까 대장님이 산에서 조용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제일 시끄러워요.
2: 나는 이렇게 대원들이 또 힘을 불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산업 버스 화이팅!
3: 화이팅!
4: 우와. 와. 정상 다 왔습니다. 힘내세요.
0: 저희가 끝이에요. 저희가 오늘 주식이라고 생각하세요.
4: 자, 힘내자. 화이팅!
0: 주식이 오르고 오우. 있습니다.
2: 힘내라 햄!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햄!
6: 화이팅 화이팅!
4: 화이팅 화이팅!
6: 화이팅!
4: 화이팅!
2: 화이팅!
7: 화이팅 화이팅!
2: 자, 산업버스!
7: 화이팅!
2: 민사! 화이팅 화이팅
7: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2: 힘내라 햄!
7: 힘내라 햄!
2: 이기 이기! 예!
0: 우와, 설마 다 온 거 아니죠?
8: 봤어요?
0: 설마 맞죠? 설마 아니라고 좀 얘기해줘.
8: 왜요?
0: 내가 올라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3: 오, 비석대.
0: 서석대. 와.
1: 아, 여기 되게 뷰도 그렇고 너무 마음에 들어.
5: 진짜 멋있네 여기.
2: 어, 서석대 무등산. 화이팅! 케! 야, 케! 화이팅!
3: 화이팅!
2: 하이파이브! 하이! 아이고, 수고했어, 수고.
0: 와, 1100m.
2: 수고했습니다.
4: 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0: 수고했습니다.
2: 오, 야, 드디어 산악버스 무등산 성공!
7: 성공!

0: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1: 아빠, 그 영상 통화 가능하겠어요?
2: 아, 대박입니다.
3: 네.
2: 와, 누가요?
3: 와.
2: 아, 네, 어몽길 선생님의 후배.
4: 아, 안녕하십니까, 어몽길입니다. 아, 글쎄. 아, 그러니까 진짜 너무 너무 오랜만이구나. 깜짝 놀랐어, 진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멋진 아들을 뒀어, 이렇게? 예? 또 나중에 그저 우리 그 아들하고 같이 해서 병원이랑. 같이 한번 보자고 한번. 예? 예, 그래 서울에서 한번 봐요. 바이바이. 자, 감격부령합니다. 자, 천일이.
5: 예?
4: 지금 소감?
5: 좋아요.
1: 좋아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3: 짧지만 예, 강했다. 좋아요.
4: 그리고 우리 그 옆에 있는 우리
6: 준호.
4: 준호.
7: 예, 올라가고 너무너무 좋고 서석대 너무 예뻐요.
3: 아, 너무 예뻐요.
4: 예, 예, 예, 예, 좋아요, 좋아요.
8: 너무 멋진 분들과 이렇게 좋은 산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예. 약간 어몽길 대장님과 팀이어서 좋은 조언과 말씀 들어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4: 아이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9: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이 친구들 정말 대단하잖아요.
4: 아, 그렇죠.
9: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편견을 좀 깨주시고 우리 항상 응원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 아, 그런 편견이 없습니다.
9: 아, 그런 거
4: 절대. 그런 거 절대.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9: 감사합니다.
4: 예예. 예, 예. 아, 너무나 오늘 하루가 이제 너무나 굉장히 뜻깊고.
1: 네네.
4: 그리고 이 대목에서 한번 또 우리가 또 마지막 여기 진짜 기쁨.
10: 굉장히 많이 뽑아주세요. 저는 라디오 스타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예. 이쯤에서 김구라 씨.
4: 예, 김구라 씨.
10: 김구라 씨 평으로 마지막 들어왔습니다.
4: 예, 예, 김구라 씨.
11: 아,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잘 올라왔어요. 엄 선생님 믿고 다 왔잖아요. 좋아, 좋아. 여러분들 밖에 내려가서 좋은 일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굿이에요. 예.
10: 됐죠? 아, 됐습니까? 마지막 하십니까?
4: 대장수!

0: 땅과수 부동산 부전 성공. 깨썩 깨가지고 시야가 잘 분간이 잘 안 되니까 조심하세요. 한번 비가 오고 그래서 진짜 큰일 납니다. 바위 굉장히 미끄럽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1: 조심. 아이고 미끄럽다. 아이고 잡아줘야겠다.
2: 야, 애기들 오르기 힘들겠는데.
1: 여기에 애기들 올라올 수 있나요?
3: 아 무서워.
0: 잡아줘야 되는데 위에서.
4: 오 잘할 수 있어.
2: 잘할 수 있어.
1: 괜찮아 괜찮아.
2: 자 다리 힘주고.
0: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0: 본인의 퍼포먼스와 노래, 그리고 소리맥시의 강렬한 음악까지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퀸입니다. 반갑습니다.
2: 선명입니다. 반갑습니다.
1: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합주와 같이 들어가는 게 하나 둘
3: 네번 둘 같이 네번 끝.
4: 네, 뭔가 두고 받는 것처럼.
5: 들어갈까요?
6: 아, 뭐였어? 그냥
7: 어쩔 수 없어. 저희 가정이니까.
1: 여기 음이 다 달라져. 파악으로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캐지나 칭칭을 하는
8: 일단 뭐가 느낌이
1: 딸머리로 가는 것 같은데

아저씨와 표정부가 퀸이 이곳에서 신명나게 돌아보냈니? 어?

0: 자, 지금 여러분들은 Shake It 코리아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가을님, 소울님, 우리 합동 공연 어떠셨나요?
1: 여러분이 또 너무 퀴즈나 칭칭나네를 잘 따라해 주셔서 관객분들과 저희가 또 한 팀이 된 느낌. 네.
2: 진짜로 약간 쉐이크.
0: 아, 저 잠시만요. 네. 그거 두 분만 하실 거예요?
1: 아, 잠시만요.
0: 어떻게 하는 거예요?
2: 쉐이크.
0: 아, 저 죄송해요. 저는 여기가 벌어져서 죄송해요. 저 쉐이크. 네. 이렇게 연습하면서도 되게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팀원들의 소감을 좀 듣고 싶어서.
3: 가요금 연주자 우리 안도경 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4: 두 팀의 색깔이 너무 달라서 연습하는 과정도 의견이 정말 많았는데 사실 이 의견이 정말 많아야 잘 들려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저희한테도 정말 큰 영광이고 뜻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연습을 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어떠셨나요? 우리 일렉 기타의 박진주님.
3: 네. 진주.
0: 네, 진주입니다. 재밌게 하셔야 됩니다.
5: 아, 꼭 재밌어야 되나요? 정말 꼭. 아, 저희 팀은 보시다시피 남자 넷에 이제 여자 한 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갑자기 이제 미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연습할 때 긴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살짝 그 안면 근육도 좀 마비도 오고. 네, 제가 합주 때 무표정을 했던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1: 아, 감사합니다.
5: 그래서 네, 되게 새로웠고요.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6: 재밌는 답변이 아니었어요. 네. 저만 이제 뭔가 상처만 남는 건데 다음에.
1: 네.
0: 연습할 때 긴장하게끔 안면 마비가 되게끔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머

0: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리맨 시킨 야호.
2: 다음 들려드릴 곡은 도망자 가방이라는 곡입니다.
3: 이 곡은요, 저의 또 싱글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가사를 잘 들으시면요, 낮인지 밤인지 또 모르게 작은 방 안에서 갇힌 것 같은 이 답답한 그런 마음을 느낄 때 커다란 가방을 챙겨서 그 집을 나오곤 했어요. 그래서 밝은 달빛 아래로 도망치고 싶은 이 마음을 솔직하게 담아낸 곡입니다. 이 시대를 또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무대를 준비했고요. 도망자 가방 그럼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요 바로 뉴 금강산 타령입니다. 남도 민요의 금강산 타령을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건데요. 함께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쉬고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어리둥절 하시는 거 정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이 귀에 익숙해지셔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입에서 맴돌면서 나오실 거라 저는 믿고 있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쉬고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한 번 더 릴리.

들리시고 릴리루 릴리루 릴리루 릴리 웬일로 소리 맵시가 이렇게 느린 곡을 준비했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닙니다. 저희가 아주 느리게 한 거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유 금강산 타령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아! 봉우리마다 비단이요 골짜기마다 구슬이니 무릉도원이 여기 일세. 에이!

0: 감사합니다. 저희 퀸이 다시 왔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 텐데요. 1967년에 프랭키 벨리가 부른 명곡 Can't Take My Eyes Off You라는 곡입니다. 오랜 시간 아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아온 곡인데요. 여기에 저희 퀸만의 또 국악적 감성을 더해서 새롭게 재해석했습니다.
1: 혹시 이 노래 안다 하시는 분?
0: 자신 있게 먼저 드셨습니다. 무대로 한번 모셔봐도 될까요?
1: 한번
0: 우리 아이랑 같이 나와주실 수 있나요?
2: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0: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2: 안녕.
0: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3: 아, 네. 저는 그냥 오늘 육아 전담하고 있는 아빠입니다. 임재한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버님 어디서 오셨나요?
3: 경기도 부천에서 왔습니다.
0: 부천에서. 네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노래 아신다고 하셨죠?
3: 아,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영어가 발음이 좀

0: 안 좋습니다.
1: 아, 괜찮아요. 가을 씨가 한번 선창으로 해주시면 이어서 하는 걸로.
2: I love you.
0: I love you, baby. 나나나나.
2: 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아, 네, 감사합니다.
1: 저희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네. 대부분.

0: 어머 어머 어머. 어 고마워요. 우리 선물.
1: 감사합니다.
0: 아이와 또 아버님께서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1: 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아, I love you 이거 뒤에 모르는 거는 국룰이에요.
2: 맞아요.
0: 네, 그래도 I love you는 따라 부르실 수 있으시죠? 네, 노래 자주자주 나오니까요. I love you 제가 마이크 넘겨드리면 바로바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an't Take My Eyes Off You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여러분 다 같이 함성 소리 들어볼까? 네, 이번에는 저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네, 지금 시간이 몇 시죠? 5시예요. 평일에 5시만 되면은 이 서울에는 교통이 다 막히지 않나요? 다 막히죠.

저희가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러시아워라고 합니다. 너무 길이 콱콱콱 막히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고 싶은데. 다음 곡은요, 크러쉬의 러시아워를 들려드릴 건데요. 힙합곡에다가 저희가 약간의 조금 국악을 가미를 좀 집어넣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저와 함께 한 분의 또 보컬 분을 모셔서 함께 노래를 부를 건데 여러분들께서 무대에서 함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하면은 좋다 취임새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0: 즐거우신가요?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목소리 크게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어이씨구 앞에 어이씨구 따라 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어이씨구!
1: 함께!
2: 좋다!
0: 다시 한번 어이씨구!
1: 좋다!
0: 가자! 어이씨구!
1: 좋다!
0: 어이씨구나 저이씨구나 어저이씨구나 저이씨구 어저이 어저이 어저이씨구나 저저이씨구나 어저이씨구 어저이 어저이 어저이

0: 이번 시간에는요 또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아, 좋습니다.
0: 저희가 전통 악기를 또 쳐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오늘 여기 있는 그 모든 곡을 한번 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북

0: 이동할까요?
1: 네, 북이동하고.
2: 저희 퀸의 맛 언니입니다. 조그만한 체구에서 아주 강한 에너지가 나오고. 이제 따라 쳐볼 건데요. 아버님, 저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대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아버님, 제가 가도 될까요? 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3: 아빠 나가도
2: 될까요? 자, 렛츠고.

0: 시키는 게 좋으신가? 그래서 안 나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버님 어디서 오셨고 성함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2: 네, 안양에서 온 신영식입니다.
0: 휘모리 장단을 아버님 칠 건데 여러분들도 아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 번씩 다 배워봤을 거예요. 음악 교과서에서 덩덩 쿵따쿵 요 장단을 칠 건데요. 여기 휘모리 장단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버님께서

0: 오. 자, 박수. 이거는 박수를 달라고 하는. 어? 갑자기 난이도를 직접 올리셨네요. 대결을
1: 생각보다 너무 잘하셔서.
2: 혹시 쳐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북 아니라도 혹시 다른 악기라도 혹시.
3: 저 쇠하고 장구를 칩니다.
2: 지금도 치고 계신가요 혹시?
3: 임실 필봉 사무를 하고 있어요.
2: 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유명한 필봉 농악이라고, 네, 굉장히 타악 쪽에서 그 지역별로 이렇게 농악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3: 우리 율례숙구에도 네. 등록이 돼 있고요.
2: 네. 네. 일단 네, 잘못 모신 것 같아요.
1: 저희가 그러면 음악에 한번 맞춰서 가볼 수 있나요, 바로? 코르티스의 레드레드에 맞춰서 이 장단 한번 얹어볼까요?
4: 누가 더 잘 치나?
1: 누가 더 잘 치나?
0: 네. 아니, 이거는 진짜로 유튜브 각 아닌가요?
4: 어, 맞아요.
0: 쇼츠 각이 아닌가요?
4: 너무 기대돼요.
0: 네, 쇼츠 각입니다.
1: 자, 음악 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우님께서 이 노래가 너무 너무 느려요. 그쵸? 빨리 하고 싶은데 몸은 막 따라가는데 음악이 더 느려가지고
2: 너무 잘하셔서. 네. 근데 저희 퀸 멤버를 영입하기에는 저희 남자는 안 되거든요.
1: 근데 저희는 남자가 있거든요. 드러머? 드러머 준비되신? 긴장해야 되나?
3: 나왔으니까 쇠하고 장구 해보기도 한번 치보시는데.
2: 아,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앞으로 나와주셨으니까요. 저희가 쇠로 한번 여기서 무대를 만듭니다. 와우.

0: 감사합니다.
1: 저는 갑자기 이게 공연을 일이야? 다니면서 거기서 합주를 맞춰보신 분은 진짜 처음 뵀습니다.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분 중에 진짜 탑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저희에게도 추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 열정 저희도 그거를 담아서 더욱더 국악을 알리는 선두주자로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궤도 짝을 떨어 붙고 나면 들어 숨어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 가득 쌀도 도로 하나 가득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도로 갔다 그저 꿀려 나나라 여러분 손발이로 박수 원 세 흠뽀가 좋아라고 흠뽀가 좋아라고 개들 짝을 떨고 나면 돌아서고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 가득 살도 도로 하나 가득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 가득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돌아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여보시오 여러분들

도도도로 하나가 돼 살도도로 하나가 돼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되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번갔다 돌아갔다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너무 행복해 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우리 퀸 팀이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멋진 음악으로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로리앙을 또 이렇게 편곡하셨다니 아, 너무나도 색다르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네, 저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요. 안 와주세요?
1: 너무 아쉬워요.
0: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습니다.
2: 저희는 이렇게 아쉽지만 또 우리 멤버들도 오늘 이 공연에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0: 저희 팀원들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안 내줘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소감을 한번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3: 해보고 싶은 무대가 있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콘서트를 꼭 라이브 밴드와 해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항상 있었고 그게 되게 바람이었는데 조금이나마 오늘 그 바람을 좀 이룰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소리맵시 팀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뜻깊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저도 소리맵시라는 팀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또 같이 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0: 감사합니다. 되게 미인이신 분들이 멋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멋있는 소리맵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 저희가 이제 표정 국악팀이지만 국악계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할 때마다 약간 그 국악의 부족함이 가끔씩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좀 퀸이라는 팀이랑 같이 했을 때 채워진 것 같아서 참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 전통악기랑 이제 전통적인 선율과 가락을 이렇게 저희 음악과 같이 함께 하면서 국악의 그 뽕이 차올랐던 것 같습니다.
0: 네, 쉽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2: 국뽕이라고 하죠?
6: 저는 드럼이지만 또 이렇게 장구랑 꽹가리랑 또 같이 이렇게 합을 맞춰서 한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0: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희 차이수 씨가 감기에 걸렸어요.
2: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지금 말을 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해 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 몸으로 해주세요. 자, 할게요.
3: 시작.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치킨 야호.
2: 자,
4: 혹시 감기 걸리셨나요? 제가 뒤에서 해드릴까요?
5: 전 아직 괜찮습니다.
4: 괜찮습니까?
5: 제 어릴 때부터 소원이 걸밴드에 들어가 보는 거였는데 오늘 퀸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소감을 듣자니 저희 팀에서는 진짜로 걸이 필요했던 거군요. 제가 다음부터 제가 걸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머리 길었으면 걸인 줄 알았더만.
1: 공연을 다니면서 제가 뿌듯할 때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 관객분들을 만날 때는 조금 어색하면서 그런 좀 이렇게 서먹서먹한데 공연을 하면 할수록 좀 친해지는 느낌이 들 때 저는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2: 오늘의 주인공은 또 저희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오늘 또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4: 오늘 이런 소감을 들었으니 제가 다음에도 정말 멋있는 퀸을 또 모셔서 콘서트나 뭐 이런 곳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1: 너무 좋아요. 같이 한번
4: 그러면 여러분 또 오실 거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진짜 정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 두 팀이 준비한 곡은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0: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 신촌마을은 구례 서쪽 입구 섬진강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여울물이 소리 없이 잔잔하게 흐른다고 해서 예전에는 마을 이름이 잔수였는데요. 그래서 잔수농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구례 잔수농악은 매년 정월 초사흗날 농악대가 오전 10시부터 마을의 당산을 돌면서 재만굿을 펼치면서 놀이가 시작됩니다.
1: 행운과 항시 건성이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0: 강상구슬 마친 후에는 용악대가 마을에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액을 물리치는 마당밟기가 이어집니다.
1: 이구석, 저구석, 정지역구석, 방구석, 혀짝구석, 여짝구석 할 것 없이 화장실 구석구석에 쓰는 액 몰아내고 냉가봉만 쳐드리소.

0: 저도 조상 따 장꾸방이 폐암들에다 장독 끊타다라. 광꾸력에 피암 들어간다. 적극다 깨고 그 중력 꽉꽉 묶어라.
1: 집집마다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당밭기가 끝난 후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신명나는 판꽃을 벌이는데요. 온 동네의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정동극장 정호의 한마당입니다. 가을이 머무는 도심 속 야외마당에서 남사당 줄타기와 택견 등 전통 민속 예능과 무예를 선보입니다. 서암문화재단 제4회 서암음악회 풍류 바람의 기록입니다. 전통음악의 호흡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바람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무대로 전통음악과 춤, 판소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상선약수입니다. 태평무, 승무, 한량무 등 서로 다른 전통춤의 움직임과 미학을 동시대의 감각과 군무의 언어로 펼쳐낸 작품입니다. 제57회 영동난개 국악축제입니다. 전통 국악공연부터 퓨전무대, 그리고 국악기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는 15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어린이음악극 둥딩동 가야금 소리나라 졸장말록입니다. 조선 후기 가야금 악보 졸장말록 속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 떠나는 모험기를 음악과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양악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빚으로 지친 일상을 치료하세요. 1375 일상치료 한 통의 전화로 빚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빚으로 답답할 때 1375 신용회복위원회.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코딩을 몰라도 국민이 일상 속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모두의 AI 대움터에서 배우고 실험실에서 개발하고 라운지에서 현장 실증하고 아이디어만 있다면 AI 대응부터 개발, 창업까지 한 번에 모두의 AI 성장 사다리 프로젝트.
2: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5: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6: 이분 위기.
7: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8: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눈부시도록 푸르른 산과 하늘 사이로 자태도 당당하게 붉은빛 휘감은 꽃나무 가득한 이곳은 담양의 명옥헌 원림입니다. 조선 중기 문신인 오희도가 자연을 벗삼아 살던 이곳에 그의 아들 오희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명옥헌을 지었는데요. 명옥헌 주위의 숲을 잃은 배롱나무는 한여름 태양에 흠뻑 취해 붉은 꽃을 가지마다 드리웁니다. 명옥헌에는 담장이 없습니다. 숲을 그대로 두고 주변의 정자를 적절하게 배치해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고유의 정원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물 앞뒤로 네모난 연못을 파고 주위에는 배롱나무를 심어 한여름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두 개의 연못이 서로를 보완하듯 물줄기가 한 곳에 다다라 차면 넘치는 물이 남은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연못에서 연못으로 흘러가는 물소리가 마치 맑은 옷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와 같다고 해서 명옥헌이라 지었다고 합니다.

0: 오희도는 밝고 온화한 성품에 부모를 극진히 모셨던 효자이자 선비였습니다. 학문에 매진하며 후진양성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려 했던 참 스승이기도 했다는데요. 당시 광해군의 폭정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능양군이 은행나무에 말을 걸어놓고 오희도를 찾아옵니다. 늙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했던 오희도는 차마 집을 나설 수 없었지만 결국 능양군을 도와 인조반정은 성공하게 되는데요. 말을 걸어놓은 은행나무와 명옥헌 정자의 삼고라는 현판이 그 증표로 남아있습니다.
1: 정성!

한여름 강렬하게 꽃을 피우는 벼록나무처럼 강렬한 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판소리는 전통적인 민속악의 한 방식인데요. 한 사람의 창자가 긴 서사적인 이야기를 고수의 북단장에 맞추어 노래와 말로 엮고 몸짓을 곁들여 부릅니다. 판소리는 조선 숙정 말년에서 영조 초기에 걸쳐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발달되었고요. 판소리 12마당이 전해 내려왔으나 조선 후기에 하나씩 사라져 조선 말기에 활동하던 명창을 마지막으로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다섯 마당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전승이 끊어졌습니다. 전라도 동북 지역의 소리제를 동편제, 전라도 서남 지역의 소리제를 서편제, 경기도 충청도의 소리제를 중고제라 하고요. 19세기 후반에는 궁궐 잔치에서도 소리꾼을 불러 흥을 돋우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성을

회록나무 꽃은 보통 한 가지에서 피고지기를 세 번 거듭합니다. 7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 8월 초하순께 절정을 이룬 뒤 9월 초중순께 마지막 정열을 불태우듯 붉은 꽃을 피워 올리는 회록나무. 선비들은 100일 동안 매일 번갈아가며 돋아나는 붉은 꽃에서 용맹정진을 배우고 껍질을 벗은 줄기에서

세상사 온갖 이야기를 비롯해 희로애락 감정까지 담아낸 우리의 국악. 수백 년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국악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 명맥을 이어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0: 학생 진짜 괜찮은 애다.
1: 저요?
2: 뭐야?
0: 너 좀 멋지다.
2: 갑자기?
1: 돈 세 배? 됐어. 나 그런 거 안 해.
2: 대화방 나갔어? 또 초대하자.
3: 이게 재밌어?

0: 환영들 하시지요. 국악을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백돌 알을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 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입니다. 알까기의 중심,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 덕에 최양락 사범님을 만나 바둑판 너머의 세상을 배우고 있는 김가영 초단 인사드립니다. 최 사범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0: 뭡니까? 뭐 알까기에 관한 질문이라면은 언제든지 환영이지요.
1: 그 2016년에 네.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는데 만약 AI가 사람과 알까기 대결을 벌인다면 그 승부는 어떻게 될까요?
0: 단언컨대 네? 알까기에서는 AI가 아직 사람을 못 이깁니다. 오. 알까기는 최종적으로 까야 되거든.
1: 아,
0: 네. 네. 이게 엄청 섬세하기 때문에 네. AI가 사람보다 잘 까기가 어렵다는 거. 네? 적어도 네. 알까기에서는 사람이 AI보다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1: 오, 너무 멋진 말씀이십니다.
0: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멋진 알까기입니다. 자,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입니다. 오늘 대국에 나설 알까기 명인들을 소개합니다. 지금 대국장의 모습이 있는데.
1: 네. 오늘은 여류 기사들의 대국입니다.
0: 네.
1: 네. 먼저 뱃돌을 잡은 박은영 8단입니다.
0: 그래요. 박은영 8단. 2007년 K본부 33기 공채 아나운서에 합격하면서 매우입니다.
1: 네.
0: 매우면은 영어로는 베리죠.
1: 네.
0: 두각을 나타낸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1: 아, 맞아요.
0: 어렸을 때는 말이죠.
1: 네.
0: 와, 리틀 엔젤스 탐험. 작은 천사들 아니겠습니까?
1: 네, 저도 네. 하고 싶었어요. 리틀 엔젤스.
0: 꿈이었지,
1: 네,
0: 다들.
1: 네. 그렇죠. 박은영 8단 어렸을 때도 되게 귀여우셨을 것 같아요.
0: 네, 귀여웠습니다.
1: 네.
0: 그러다가 국립! 네. 국악고등학교 무용과를 거쳐서
1: 네,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0: 어, 그러십니까?
1: 네.
0: 어, 그러네요. 국립 네. 국악고등학교.
1: 네.
0: 어, 유명인들이 너무 많지요.
1: 네.
0: 네.

0: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네. 한국무용학과에 진학합니다. 네. 그리고 이화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 네? 그야말로 이제 무용과 이 미술로 길어진 가방끈입니다. 네. 방송하는 틈틈이 언제 그렇게 했는지 아주 대단하고 상당한 스펙을 쌓았다고 봐야 되겠지요.
1: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또 2011년 K본부 연예대상 신인상 그리고 2013년 K본부 연예대상 우수상을 받으며
0: 또 맞나요?
1: 네, 순탄하게 아나운서 생활을 하던 중에 네. 2019년 네. 3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 K본부를 퇴사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박은영 팔단은 네. 프리랜서가 되어서는 이제 국악방송에서 전통의 맥을 이어갑니다. 네, 2021년 추석 공연 한가위만 같아라 공연을 진행했고요. 또 문화앤 공감이란 프로그램 MC이기도 합니다.
0: 그래요. 이 국악방송의 둥지 틀기를 잘했습니다. 네. 웰컴 국악방송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자, 박은영 팔단 오늘의 출사표 부탁합니다.
2: 네, 오늘 제대로 까보겠습니다. 사실 2007년에 방송국에 입사해서 아나운서로서 누굴 까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제대로 한번 뱃속의 아이와 함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혼자 출연하신 게 아니네요.
0: 네. 저 뱃속에 또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그렇다고 네. 해서 둘이 출연했다고 해서 출연료 두 배인가?
1: 그건 아니죠.
0: 예, 그렇군요. 네. 오, 그런 일이 있었군요.
1: 너무 축하드립니다.
0: 그렇죠. 아나운서 시절에는 누굴 까본 적이 없죠. 네. 네.
1: 그럼 이제 이에 맞서는 흑돌 양지은 7단입니다.
0: 양지은 7단. 네. 지금 모습 보입니다만은 국악인입니다. 네. 네. 벌써 4년 전이네요. 2021년 TV 조선 미스트롯 시즌 2에서 네. 와일드카드로 네. 결승에 진출합니다.
1: 맞아요.
0: 최종 진의 등극. 네. 1등을 했다는 얘기지요.
1: 네, 맞아요.
0: 단숨에 네. 정상에 오른 실력파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1: 그런데 이 양지은 7단은요. 네. 미스트롯 시즌2에 나가기 전에 국악인으로서 더 유명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1: 김순자 명창의 제자로 20여 년간 사사를 받은 제자라고 합니다.
0: 제주 출신 흥보가 무형 유산 이수자 1호. 판소리 보존의 최연소 서교부 지부장을 또 역임하게 됐어요.
1: 네.
0: 예, 서교포 경쟁력도 치열하지 않습니까?
1: 네.
0: 네? 네. 특히 이러한 국악적 자산은 네. 뮤지컬 첫편제에서 네. 이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네. 특히 치과의사인 남편의 외조는
0: 와, 또 이제 치과의사예요?
1: 네. 네. 근데 또 동료 연예인들의 부러움을 사게 해요.
0: 네.
1: 배우 강동원을 닮았다고 합니다.
0: 네. 이야, 아니라는 식으로 절레절레 지금.
1: 네.
0: 아니, 뭐 좋은 일이지요.
1: 네.
0: 예쁘고 착해, 효심도 지극해, 창도 잘해, 트로트도 잘해서 1등해. 네. 또 남편은 더군다나 강동원 닮았어. 치과의사야, 외조도 잘해. 도대체가 네. 네?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1: 아, 부러워요.
0: 이야, 부족한 게 뭔지 알 수 없는 네. 양지은 7단입니다.
1: 네.
0: 과연 알까기 기력은 어느 정도일지 네. 무척 궁금합니다. 자, 양지은 7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3: 저는 국악을 할 때도 그렇고 오디션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열심히 했거든요. 오늘도 한번 열심히 알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1: 네.
0: 그렇습니다. 뭐 최선을 다하고
1: 네.
0: 열심히 하면 그거 뭐 이길 장사 없습니다.
1: 네, 그럼요.
0: 네.
1: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타부터 하겠습니다.
0: 자, 그 이 잠시 후에 대국대 깔 알 중에 뭐 두세 알 판 네. 위에 올려놓고 연습을 해보신 네.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해도 되고 뭐 같이 이렇게 네 강도,
1: 네,
0: 네. 헛손질, 힘 조절. 또 너무 과한 꾀기리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0: 긴장을 풀라는 의미에서 네, 네 그렇게 세게 까보는 거죠. 연습하는 거니까.
1: 네.
0: 자, 그러면 네.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 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0: 보석해 주시죠. 여도라를 이제 판 위에 진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전입니다. 여도라를 그 열 십자에 정확하게 놓으셔야 돼요. 막 애매하게 놓지 말고. 예, 그거 그런 거.
1: 네.
0: 자, 보석은 마쳤습니다. 자,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카기 명전 시즌 2. 박은영 8단과 양지은 7단의 대국에 앞서서 먼저 서로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자, 1차전 흑도를 잡은 양지은 7단의 선공으로 시합 시작합니다.
1: 네.
0: 자, 첫 수가 중요한데.
1: 네.
0: 첫 수가 성공하면은 오. 아, 이런 정도 응수타진이죠. 바로 봤나요? 생각할 시간도 없이 너무 네.
1: 네.
0: 쉽게 생각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피장파장.
1: 네.
0: 그냥 네, 발달.
1: 두 분 다 되게 자신 있게
0: 뭐 빨리 굉장히 속전속결인데요.
1: 네. 네. 한 알을 1억짜리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알을 까지 말고 신중하게
1: 네.
0: 시간은 충분합니다. 오호. 네. 그거로 아, 그러나
1: 조금 부족했어요.
0: 지금 주거니 받거니
1: 네.
0: 대여섯수가 나왔는데
1: 네.
0: 피차간에 한 점도 득점을 못했어요.
1: 네.
0: 드문 경우입니다.
1: 네.
0: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1: 네.
0: 있지 않을까. 네.
2: 움직여도 되나?
3: 사무래요?
2: 제 차례죠?
1: 네.
2: 말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0: 말은 안 됩니다.
1: 아, 말은 안 돼요?
0: 자, 과연!
1: 아,
0: 역시!
1: 네.
0: 아직까지 실점도 없고 득점도
1: 네.
0: 없는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재미있는 상황인데 과연 저 중앙에 한 점 아 역시 누가 내 첫수는 누가 내 첫수는 박은영 8단의 득점 네 드디어 이 득점 와 이야.
1: 네. 하지만 또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0: 네.
1: 네.
0: 오! 아, 꽥이 나왔습니다. 꽥! 양지은 7단 꽥이 나왔어요.
1: 네, 시원하게 하긴 했는데.
0: 네.
1: 여기 양지은 7단은요,
0: 네.
1: 무명 시절에
0: 네.
1: 지역 행사를 갔는데 출연료 대신 복숭아를 10상자 가져가라고 해서 3상자만 차에 싣고 갔다고 합니다.
0: 네, 10상자가 승용차 안에 안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3상자 싣고 오면서 네, 속상해지만 꾹 참은 거겠지요. 그러나 이게 이제 또 소문이 잘 나서 결국
1: 네.
0: 미스트롯 시즌 2에 출연하게 됐고
1: 네.
0: 그것이 이런 성공을 거두게 된 거지요.
1: 그럼 저도 행사 가서 좀 과일을 달라고 할까요?
0: 근데 막상 행사 가서 떨렁 과일만 받아봐요. 속이 뒤집어지지 속이. 행사비도 받고 과일도 받아야 되겠지.
1: 아, 그럼 너무 좋겠어요.
0: 예.
1: 네.
0: 그렇습니다.
1: 네.
0: 예. 예. 과연.
1: 오 이거.
0: 네. 와. 대단합니다. 본인 나름 잘했어요. 와. 이야.
1: 와,
0: 절묘합니다.
1: 지금 박은영 8단은 하나도 떨어진 게 없어요.
0: 예, 그렇습니다.
1: 네.
0: 오.
1: 와.
0: 그 박은영 8단 사실은 네. 젊은 패기 양진 7단이 유리할 것이다.
1: 네.
0: 네? 복숭아도 많이 먹고.
1: 네.
0: 네? 근데 상관이 없네요. 아직까지는.
1: 네.
0: 네. 저게 이제 미끼인데 과연 저거 잘못하면은 동대 과연 이야, 그러나 정말 어려운 수인데.
1: 네.
0: 이야, 양지은 7단도 대단한데요. 그 어려운 수를
1: 네.
0: 프로답습니다, 역시. 이거 용남보단 다 어딜. 이야! 그러나 사석작전이죠. 그게
1: 네.
0: 탑포.
1: 네.
0: 예, 내가 지금 유리하기 때문에 네. 조금 유리할 때는 가능한 수입니다.
1: 네, 그래도 앞서고 있습니다.
0: 네.
1: 네. 이 박은영 8단은요,
0: 네.
1: 또 2021년. 마지막 방송 이후에 2024년 다시 편성된 문화앤 공감의 단독 MC로 진행을 맡고 있는데요.
0: 네.
1: 국내 유일 전통문화 정보 프로그램으로 국악, 무용,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전통문화와 시청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0: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1: 네.
0: 다리라기보다는 발. 문어발.
1: 아.
0: 네. 네. 이쪽 저쪽 전통문화 예술을 문어발처럼 잘.

0: 소개하고 있습니다.
1: 특히 한국 무용을 했던 분이니까 네. 더 잘 어울리는 MC 같아요. 네.
0: 예, 그 전통예술 국악방송 문화앤 공감에서 네. 소개하고 네. 또 이 소소한 네. 일상이나 예능적인 것은 너튜브죠. 네. 예, 아나 박은영. 네? 인기의 만벌입니다. 네. 잘하길 바랄게요. 오,
1: 네.
0: 자, 여기서 과연 역전을 거둘 것인지 양지은 7단 실전에서는 아직 그런 정도 네. 너무 의식을 하네요.
1: 네.
0: 좀 시원시원하게 네.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1: 위험했어요.
0: 자, 네. 저라면은
1: 네.
0: 그걸 노리나요? 오, 정확도가 필요하다!
1: 너무 아까워요.
0: 2%도 아닙니다. 1%.
1: 아,
0: 네. 급했습니다. 급해가지고. 일단 살고 보자. 네. 살긴 살았습니다만 떡이 됐습니다.
1: 네. 네.
0: 자, 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걸 또 역시.
1: 같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0: 네. 이거 조심해. 네. 이거 조심해. 아이고, 지금 헛스윙 했는데. 지금.
2: 헛스윙 어떻게 해요?
0: 네?
2: 헛스윙은.
0: 헛스윙을 했어요? 아, 연습한 거예요? 바꿔니
1: 네.
0: 이거 조심해
1: 네.
0: 이거 조심해
1: 네.
0: 이거 조심해 헛스윙을 했어요? 아, 연습한 거예요?
2: 헛스윙입니다.
0: 헛스윙. 근데 그러면은 이제 본인 차례 끝난 거예요.
1: 네, 그럼 정직하시네요.
0: 정직해요. 본인이 혼자 헛스윙. 네, 나는 안 했다고 우기는 줄 알았는데 헛스윙을 했다 인정했습니다.
1: 네.
0: 네, 나는 안 했다고 우기는 줄 알았는데 헛스윙을 했다 인정했습니다.
1: 네.
0: 꽤기 나왔습니다.
1: 네, 정직해서 그런지 그래도 네.
0: 그래도 뭐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네. 말까기는 한 순간에 뒤집어지잖아요.
1: 네, 또 아직
0: 지금 4대5 크게 앞서는 것도 아니에요.
1: 네.
0: 자, 흙은 몰려 있습니다.
1: 아, 네.
0: 백은 지금 중앙에 4점. 좌의 상귀에 1점. 네. 그렇죠. 일단. 네. 한 발 한 발 전진을 해야 됩니다.
1: 네.
0: 그거로. 자, 거리가 있었어요.
1: 네.
0: 박은영 발단의 욕심입니다.
1: 네, 지금. 4대4 똑같아요.
0: 네. 네. 이런 정도의 거리.
1: 네.
0: 뭐 한 4, 5 칸 거리에는 제일 좋습니다.
1: 네.
0: 저거는 1타 2득도 가능합니다.
1: 네.
0: 정확하게 한 점 역전하고 있는 양지은 7단. 당황하는 박은영 8단. 네,
1: 네.
0: 일단 방어는 했습니다만은 득점은 네. 없었습니다.
1: 네.
0: 자, 두 점을 향해서 기세입니다.
1: 와!
0: 자, 두 점을 향해서 기세입니다.
1: 와!
0: 잘한다, 양지은 7단. 예! 지금 계속 악수가 나오는 박은영 8단.
1: 네.
0: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1: 네.
0: 네, 초반에 좋았는데 말이죠.

0: 네.
1: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출발이 좋았는데 말이죠. 오늘 수가 끝났습니다.
0: 와! 와! 와!
1: 자,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0: 네.
1: 양지훈 7단이 박은정 8단을 이기고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0: 네, 이렇게 되면은 양지훈 7단이 한 판만 더 이기면 오늘 최종 승리를 하게 되고요. 대국 기념 사인 바둑판은 양지훈 7단이 가져가게 됩니다.
1: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2차전 포석이 끝났습니다.
0: 1차전과 마찬가지로 흑도를 잡은 양지은 7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1: 네. 시작해 주시죠. 역시 중앙입니다. 중앙으로 가서 악수 없다.
0: 네.
1: 중앙으로 가서 성립이 아!
0: 조금
1: 아쉬웠습니다. 네. 자, 과연 그 튀겨 나온

0: 지금 일선에 걸쳐 있는 백을 아 역시 그게 신경 쓰이지요. 네. 네. 와 너무 잘했는데 네. 히트였는데 오. 그러나 아 네. 정말 아쉽게 네. 이 1%가 부족했습니다.
1: 그래도 두 분 다 정확도는 좋은 것 같아요.
0: 좋아요. 네. 그리고 1등도 네. 그럼 본인의 하나로 인생했습니다만 1등도 성공한 양준 철단 대단합니다. 네.
1: 이 양지은 칠단은요 네. 건강을 위해 집에서 매일 천국의 계단을 40분 동안 오른다고 합니다.
0: 맞아요, 그거 있습니다. 네. 계단 계속 올라가는 운동기구. 네네네. 네, 네. 그거 인내심이 있어야 하는 운동인데 아, 네. 어떻게 그걸 매일 40분씩 아, 네. 하나요? 네.
1: 네. 근데 그 운동 덕분에 가창력이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0: 아, 뭐 그러면은 네, 네 할만하겠네요.
1: 네, 그렇죠.
0: 그리고 뭐 그 덕인지 알까기도 잘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
1: 맞아요.
0: 네, 자 박은영 발단 네. 과연 충분히 작전은 끝났습니다.
2: 어! 네,
0: 작전은 끝났습니다.
2: 어! 네,
0: 역시 나 박은영이야.
1: 오, 네, 정말
0: 멋진 수, 네. 프로다운 수.
1: 네,
0: 네. 이야 그 남성 기사들 못지않은 네. 시원시원한
1: 맞아요.
0: 기풍입니다.
1: 네,
0: 네 알까기. 뭐 오, 거침이 없어요.
1: 지금 네. 6대 6으로 동점이네요.
0: 네. 과연 그렇게 네. 잘 나왔습니다.
1: 아, 네.
0: 난전을 유도하고 있는 박은영 팔단입니다.
1: 네.
0: 자.
1: 아.
0: 양지은 집단 네. 대단한데요. 네. 지연 집단 네. 대단한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기 갈 길 가야 됩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1: 네.
0: 꽤기 나왔습니다.
1: 네. 네, 이 박은영 팔단은요. 네. 결혼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콧구멍에 500원짜리 동전을 넣는 행위로 인해 50원이라고 하네요. 콧구멍에 50원짜리 동전을 넣는 행위로 인해
0: 50원 이건 100원 이건 배난짓이에요. 그걸 왜 집어넣어가지고
1: 그러니까 그래서 소개팅이 잘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0: 그래도 해피엔딩인 건 그 네. 바람에 쓸데없이 대쉬하는 사람들 다 떠치고
1: 네.
0: 지금의 네. 3살 연하 능력자 남편을 네. 만나게 된 거니까 네. 예? 50원짜리 동전이 행운의 동전일 수도 있겠어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흙이 네. 좀 앞서고 있는 아이고 네 너무 신중했습니다.
1: 네.
0: 자리를 이동하나요?
1: 네.
0: 그래요. 잘해서 저기 성공했습니다. 좋겠습니다만은
1: 깨기 나온 거죠?
0: 여기서 만약에 양지은 칠단이 이긴다면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문예를 살았어요. 자, 이 넓은 이 바둑판에 떨렁 두 알만 있는 박은영 팔단 네.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헤매고 네. 있어요. 야,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너무
1: 시원하게.
0: 야,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나?
1: 아이고.
0: 뭐 스타일은 시원시원합니다.
1: 네.
0: 뭐 너무 그렇습니다만은 저 떨렁 하나리인데 승부의 네. 세계에 봐주는 거 없죠. 끝내기 들어갑니다. 양지은 7단 한수 그냥 봐줬나요?
1: 네, 꽤기 네. 나왔어요.
0: 그냥 쉽게 그러면 뭐 사실 봐주는 건 없습니다. 네. 승부의 세계는 그래도 그래도
1: 네. 보통 한 알이 넘으면은 도망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멋있게
0: 네, 박은영 팔단은 뭐 끝날 때 끊어드려도 네. 치사하게 도망은 안 가겠다
1: 네,
0: 네 거의 폐색이 네. 짙습니다
1: 네.
0: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느냐
1: 아니.
0: 너무 쉽게 까요
1: 네.
0: 양지은 칠단도
1: 지금
0: 예 부자 몸 조심이라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물론 아직도 많이. 나에게는 네 알이나 남아있다 네. 네, 그러나 저렇게 저거 잘 처리해야 돼

0: 합니다. 네. 힘 조절을 잘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안 되네요. 아, 오늘 컨디션이, 네?
1: 아, 아까워서.
0: 자, 그러면, 어떻게,
2: 쪽으로 가서.
0: 그쪽으로 가서, 혼자 말로 지금 중얼대는데, 그쪽으로 가서 까겠다. 근데 오. 왼손인데, 과연, 와! 지하를 깠어요!
1: 아니!
0: 양지훈 7단 최정신이 가요? 과연, 와! 지하를 깠어요!
1: 아니! 연속
0: 세번 연속입니다. 세번 연속 실수가 나오는데 네. 2학년 7단 초르다가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기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은영 8단은 공격하지 말아요. 지금 저 같으면 그냥 꽁무니 그냥 빠지더라도 그냥 거기서 살짝 그냥 건드리는 수준
1: 네.
0: 그냥 거기서 살짝 그냥 건드리는 수준
1: 네.
0: 나, 저렇게 안 돼. 저 혼자 말입니다만 했네. 그래도 과감하게 네. 공격을 해서
1: 네.
0: 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1: 네.
0: 시원한 플레이 보여줬던 네. 박은영 8단입니다.
1: 네, 그러면은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챔피언 오늘의 승리는 양지훈 7단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기념으로.
2: 아 기념으로.
0: 여기 가져가시는 거예요.
2: 아,
0: 본인이 이겼잖아.
2: 의미 있네요, 진짜. 네,
0: 그러니까.
3: 이거 근데 시켰다면서요.
2: 저 주문 최고예요.
1: 환불해.
0: 그거고. 그럼 이제 우리 사인이 있고.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양지훈 7단, 양지훈 7단. 예, 저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1: 너무 약간 스트레스 풀리는 시간이어서 좀 빨리 끝나서 아쉽기도 한데 이렇게 좋은 기념품 받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 젖잘싸. 아시다. 젖지만 잘 싸웠다.
1: 네.
3: 너무 거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네, 성격이 시원시원하지 못해 급해가지고
0: 급한 것 같아요.
3: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네. 예. 축구공이든 알까기든 동그란 거 까기는 정말 힘들다. 다시 한번 또 배우고 와요.
0: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0: 알까기는 계속됩니다. 네. 쭉!
1: 쭉! 감사합니다.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빨리 밖으로 대피하자. 빨리 대피해요.
1: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세요.
0: 연기감지기 덕분에 살았구나.
2: 우리 집도 얼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해야겠네.

실천하여 학행이 일치되어야 하거늘 비록 왕이라고 할지라도 도리와 덕을 지키지 않으면 비판을

가려, 가려.

0: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이유가 4대 오상 때문이지요.
1: 그렇소이다. 전필제 스승님의 뜻을 따라 도와 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1431년 경상도 밀양 한골 마을에서 태어난 나는 정의를 숭상하며 시시비비를 분명히 다녔소. 훗날 유자왕과 연상군은 조 의제문의 이름으로 무호사화를 일으켜 많은 살인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소. 조의가 무너진 세상

0: 창대한 고개를 넘어 이상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1: 도학의 정치로, 지덕의 정신으로 말이죠.
2: 그게 바로 전필재 선생의 밀양 선비 정신이 아니겠소?
3: 그렇고 말고요.

전 빌제의 각동을 이은 살인파들은 정의를 저버리고 권력만을 쫓아다니며 국가신을 질타하며 조선을 개혁하려 했다. 전 빌제의 선비정신은 아래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봐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옷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 장애인 시설 급식소에 전문 영양사가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방문하여 영양위생을 관리해드리고 식생활 교육과 영양관리 카드 작성을 통해 노인 장애인들의 건강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모두의 안심 밥상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Yeah.

0: 네, 이문과 오방신과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잠시 이문 씨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와, 무대 진짜 오늘 진짜 또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무대였어요. 그리고 또 오늘 의상이 아 진짜로 또 아지트에 처음 오신다고 오늘 이렇게 장미 의상을
1: 맞아요,
0: 오셨어요.
1: 이거 새로 맞췄어요.
0: 저에게 주시려고 이 장미 한 백송이죠 지금 백송이.
1: 축하해요.
0: 아까 무대도 보니까 약간 레트로의 감성의 음악에.
1: 예,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도화 타령이라는 곡을 네. 약간 어머니들 이제 관광버스 가시면 막 이렇게 춤추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더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제가 보면서 네. 아, 뭔가 그런 느낌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레트로 감성이면서 뭔가 이렇게 다들 어울려서 막 이렇게 춤출 수 있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죠.
0: 아, 아까 무대에서 보는데 저도 같이 들어가서 춤추고 싶더라고요.
1: 오시지.
0: 그게 이게 다 뭔가 이문만의 진짜로 항상 그 무대를 보면서 관객들도 무대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흥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게 이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자 강점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우리의 국악에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원동력과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1: 너무 가천이시네요.
0: 그래서 그런 컨셉과 그런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 국악계의 수식어가 있잖아요. 국악계 이단아, 뭐 조선의 아이돌, 뭐 B급 소리꾼, 뭐 한국의 레이디 가가, 뭐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식어가 진짜 많은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저는 B급 소리꾼이라는 수식어를 좀 좋아해요.
0: 되게 의외네요. B급 소리꾼 왜요?
1: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이 전통 음악이 언젠가부터 뭔가 되게 이렇게 좀 어렵게 느껴지고 다하기 좀 이렇게 막 어려운

0: 그런 존재가 된것 같아서,
1: 네.
0: 그래서 뭔가 제가 음악을 조금 이렇게 좀 쉽고, 저 같은 사람도 할수 있을 만큼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게끔 하는 어떤 좀 B급으로 내렸다. A급인데 원래. 그런 의미에서 그 B급 소리꾼을 저한테 누가 붙여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기분 나빴거든요.
1: 네.
0: 내가 왜 B급이야? 그랬는데, 이런 의미로 바라볼 때는 조금 편하게 좀더 다가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의미에서 그 B급 소리꾼이 좋더라고요.
1: 아, 아닌데. 저는 생각했을 때 AAA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0: 아니,
1: 급인데.
0: 그러니까 제가 B급 소리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1: 네.
0: 계시니까 너무 좋죠.
1: 어찌 보면은 전통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국악계 전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시선이라고 해야 할까?
0: 네.
1: 이런 것들을 사실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댓글들에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0: 근데 저는 그 아무래도 미디어보다는 그 공연장에서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는 게더 익숙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1: 네.
0: 한두 해 해온 게 아니라 좀 오래됐잖아요. 좀. 그걸
1: 네.
0: 계속 꾸준히 이렇게 밀고 가다 보니까
1: 네.
0: 예전에는 이제 관객분들이 여성분들이 거의 주였거든요.
1: 네.
0: 근데 요즘에는 남자 중년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 저게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유 없이 제가 저런 미쳐서 저런 건 아닐 거야.
1: 네.
0: 이렇게
1: 미쳤어.
0: 다가오시고, 이렇게 궁금해 하셔가지고 와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아, 이거 역시 오래 해야 되는구나.
1: 네.
0: 뭔가를 할 때,
1: 버틴다.
0: 1년은 해가지고 될게 아니라, 이걸 꾸준히, 뭔가를 설득시키는 데는 시간이 오래
1: 네.
0: 걸린다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죠.
1: 사실 이제까지는 정말 수많은 많은 무대에서 다양한 컨셉트로 섰는데 그 다양한 어떤 기발한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감, 그런 원천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진짜 너무 궁금해요.
0: 원천이라는 거는 사실 뭐 특별히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그좀 전에 뒤늦게 시작했잖아요.
1: 네.
0: 전통 음악을 경기미연을 뒤늦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힘든 일들이 있죠.
1: 네.
0: 아무래도 이게 경기미연은 더더군다나 이제 여성 위주의 장르다 였기 때문에
1: 네.
0: 제가 시작했을 때는.
1: 네.
0: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공부를 하고 원인을 찾고 그런 것들이 뭔가 공연 소재가 다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뭐 멀리서 뭐 어디 뭐 소설책에서 뭐막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 제 이야기들 가지고 다 뭔가 공연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연극을 하시는 분이나 막 이렇게 준수 씨 같이 이렇게 막 그런 소설이나 막 이런 작품 속에 어떤 캐릭터를
1: 네.
0: 맡는 그 역할을 하는
1: 네.
0: 배우님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 얘기밖에 못 하겠는 거예요. 그남 얘기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이
1: 네.
0: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렇죠. 근데
1: 네.
0: 제 자신은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1: 네.
0: 제가 또제 마음대로 막 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 거야?
1: 가장
0: 내가 이렇다는데.
1: 나답게
0: 그러니까.
1: 나다운
0: 그래서 제 얘기가 그냥 다 소재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1: 또 어찌 보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보인다는 게
0: 네,
1: 사실 또
0: 맞아요.
1: 쉽진 않아요.
0: 그죠, 용기가 필요하죠.
1: 그죠, 용기가 진짜 필요하죠. 근데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더 진정성과 그 진심이 닿는 것 같기도 해요.
0: 그러니까 그게 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뭐 이렇게 저 자신을 막 포장한다고 해서
1: 네.
0: 뭐 그렇게 대단히 포장이 잘 되는 그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솔직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1: 네.
0: 그게 가장 뭔가 준수 씨 말처럼 이게 잘 다가가는 것 같아요. 제일 와닿는 것
1: 저도 제 얘기를 막 꺼내보고 싶다. 그리고 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사실 속에서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무대를 한번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막 샘솟는 것 같기도 해요.
0: 근데 맞아요. 그거는 옆에서 누가 응원해 주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할수 있어요. 옆에서 자꾸 말리거든. 그러면 안 돼. 뭐
1: 이게 또.
0: 망가질까 봐.
1: 또 이제 어떤 컨셉과 어떤 그런 생각들로 이 무대에 서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만 가장

0: 희문, 이문 다운 무대들을 항상 무대를 만드시는 것 같아서 그 점에서도 항상 존경스럽고 그리고 앞으로의 또 이문의 무대가 더더욱 기대가 되고 사실 그렇거든요.
1: 감사합니다.
0: 또 가장 옆에서 지켜보셨던 어머니 고두랑새님께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 엄청 저희 어머니는 싫어했죠. 예,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한복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저의 끼를 보석이라고 생각하고 응원해줬던 분이 이제 안은미 선생님이었고 네. 또 누구보다 또 지지를 해줬었던 게 또 이춘희 선생님이셨어요.
0: 네.
1: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돈으로 응원을 해주셨고
0: 혹시 돈 많이 가져다 쓰셨나요?
1: 많이 가져다 썼죠. 기둥뿌리 뽑았죠.
0: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니까 고주랑 선생님께서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의 모습이 맞아요. 진짜 염려도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너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사실 응원해 주신 분이시죠?
1: 그러면 지금은 뭐 제 앞에서는 막 뭐 좋다 좋다 뭐 이런 얘기 잘 무뚝뚝한 분이라 경상도 분이라 얘기를 안 하시지만 네. 이제 건너 얘기를 이제 듣죠. 뭐 학생들이나 막 이렇게 아 맨날 선생님 자랑하신다고 힘이 네. 잘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0: 네. 그러니까
1: 제 앞에서는 안 해도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를 하시더라고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굽힐 생각은 없으신 거죠?
1: 제가?
0: 네.
1: 뭐 이제 굽힐 게 뭐가 있어. 다 했는데 뭘 더 굽혀야 될 게 뭐가 있어.
0: 어쨌든 이문의 음악의 뿌리는 사실 경기민요잖아요.
1: 네.
0: 경기민요다 보니까 저도 사실 남도 소리 그리고 우리의 판소리를 하고 있지만 경기민요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대에서 경기민요를 부를 일은 없겠지만서도
1: 왜 없어 부르면 되지?
0: 한번 해볼까요?
1: 해봐.
0: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1: 잘한다.
0: 이렇게 약간 뭔가 이 소리의 방향과 길이 조금 달라도
1: 맞아.
0: 그래도 같은 국악이라는
1: 맞아.
0: 장르 안에서
1: 맞아.
0: 그런 것들을 구분 없이 또 무대 위에서 한번 우리 경기민요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언제 한번 저랑 같이 함께 과감하게 한번 좋아요. 어떨까요?
1: 하고 같이 했었잖아.
0: 아 근데 그거는 그때는 약간 전통의
1: 네, 맞아, 맞아.
0: 복색과 전통의 무대였잖아요. 사실 또 욕심 나는데요. 오늘 이 보니까 이 꽃이랑 너무 잘 어울려. 누가 꽃이야?
1: 질세라.
0: 지지 않을세라.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전통 소리, 그러니까 전통의 우리 경기민요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오늘 사실 무대를 보여주셨는데 이런 밴드와 함께하는 공연,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남창전집이라는 또 네. 공연을 통해서 네. 얼마 전에 관객을 네. 만나셨잖아요. 네. 그 무대도 좀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그 공연은 이제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민요 중에 이제 노래가락 창부타령이라는 곡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이 노래가락 창부타령은 이제 무가의 선율에 무가와 선율의 가락에 예전에 평시조나 장영시조들을 이렇게 얹어서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들이 굉장히 소울이 짙은 곡이란 말이죠.
0: 네.
1: 그러니까 하는 사람의 역량도 필요하고
0: 네.
1: 그래서 이제 남창전집이라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민요하시는 여자 선생님들이 남겨놓은 음원인들이나 이런 건 많지만 남자 선생님들이 한 음원들은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0: 네.
1: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0: 네.
1: 그래서 이제 이채연이라는 친구랑 정준필이라는 친구 지금 이제 20대 너무 소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공연을 했죠. 같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저 친구들과 내가 다른 점이 뭘까? 노래가락 창부타령을 했을 때
0: 네.
1: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저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1: 뭔가 생기 발랄하고 뭔가 막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또 그런 것과 이제 저는 이제 한풀 꺾였잖아요.
0: 아, 무슨 소리예요? 이런 거 아니야? 많은 후배, 그러니까 지금 또 경기민요를 배우고 있는 네. 아주 밑에 후배들과 같이 함께 만드는 무대이기도 하잖아요. 야, 내가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1: 경기민요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기보다
0: 네.
1: 저는 이제 그 노래의 가사들이
0: 네.
1: 그래도 뭔가 삶의 경험을 좀
0: 네.
1: 해보고
0: 맞아요.
1: 사랑도 많이 해보고 이별도 많이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치들이 있어야 그 가사를 읊조릴 때 그
0: 네.
1: 힘이
0: 맞아요.
1: 생긴다라는 거를 조금 그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0: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1: 그게 정말 중요해요.
0: 익어가는 과정.
1: 네. 왜냐하면 그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0: 네.
1: 제 나이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저희 선생님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다 다른 거예요.
0: 네.
1: 같은 가사라도
0: 네.
1: 다 이거를 다른

0: 감정과 다른 그 자기만의 경험치로 부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 와, 정말 엄청난 일을 국악계에서 큰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저한테도 되게 그런 뭔가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나를 한번 실험해 볼 수

0: 네, 경기민요 창부타령 함께 하셨는데요. 트로트면 트로트, 또 민요면 민요, 못하는 게 없는 가수이자 경기 소리꾼 신승태 씨를 모셔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
1: 안녕하세요.
0: 왔구나.
1: 잘한다.
0: 드디어 오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1: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요? 네. 샵을 갔다 왔습니다. 꽃단장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0: 제 아지트에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1: 그러니까요.
0: 아, 이게 이제 놀러 와주셨습니다.
1: 런칭한다고 얘기를 네. 듣고 네. 이 아지트가
0: 조금 무진감이 없잖아 있지만
1: 아니 근데 처음부터 이때를 지금 나한테 날짜를 줘가지고 온 거잖아요.
0: 아유, 또 근데 또 실제로 사실 지금 너무 전국을 돌아다니시느라 바쁘기도 하시잖아요.
1: 네, 좀 덜 바빠졌어요 이제 조금.
0: 그래서 여유가 생기실 때 지금 나오신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아, 여유가 없어도 우리 김준수 씨가 부르는데 어디든 나가야죠.
0: 저렇게. 그래서 아, 근데 또 오늘 이렇게 멋지게 창부타령으로 또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1: 지금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오늘 네. 소리꾼으로 이 자리에 와봤습니다.
0: 근데 또 오랜만에 또 형님의 신승태 씨의 창부타령이 너무나 귀해졌어요.
1: 아니 근데 진짜 오랜만에 불렀어요. 사실은 창부타령 많이 부르는데 행사에서도 근데 약간 편곡된 걸로 부르고 하다가
0: 또 이렇게
1: 이렇게 전통 한복
0: 한복도
1: 입고
0: 갖추고
1: 우리 또 피리 가야금 장구 이렇게
0: 전통 연주와 함께 이렇게 무대를 본 지가 언제 봤었지?
1: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0: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낯설다 그러니까.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지금도 그냥 트로트 가수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는 거 보고 국악을 할 줄 알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원래 그러니까. 전통 타악으로 시작해서
1: 맞아요.
0: 또 경기 민요를 또 섭렵하시고
1: 섭렵까지 또 그리고
0: 그래야지. 또 이제는 트로트 가수로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데 근데 어쨌든 오늘의 이 모습이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라서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1: 저도 사실 하면서 좋았어요.
0: 그러니까 이런 무대도 같이 함께 맨날 좀 자주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1: 어디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예요? 시켜주면 제가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김준수 씨가 자꾸 불러주세요.
0: 아니, 직접 또 만드셔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아지트는 한 번밖에 못 나와요?
0: 아니요. 원하신다면 좀... 나오실 수 있는데
1: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와볼까요? 다음 주에
0: 그래서 항상 또 연락하면은 아, 나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항상 그러시지 않으세요?
1: 그러니까요. 시간 되는 한 나와보겠습니다.
0: 또 오늘 이렇게 경기민요 창부타령을 들려주셨는데 네. 사실 경기민요로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네. 또 이문세임을 빼놓을 수 없을
1: 그럼요.
0: 것 같아요.
1: 제가 원래 이제 그 지방에서 학교 다녔어요.
0: 네.
1: 시골이지 사실은 배 타고 이렇게 다니는
0: 속초에
1: 아바이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다니다가 근데 거기는 뭔가 노래도 하고 싶고 나는 춤도 추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은데
0: 네.
1: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안 됐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냥 이 사물놀이반에 들어가서 타악을 시작하게 된 건데
0: 네.
1: 거기에 뭔가 이 소리꾼도 계시고 했었으면 어릴 때 네. 했었을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사물놀이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있다가 대학에 왔는데 타악으로 진학을 했죠. 왔는데 네. 막 소리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김미림이라고 앵비에 네. 있어요. 우리 동생, 우리 학교 이제 후배 하나 후배인데
0: 네.
1: 공연을 한대. 그래가지고 보러
0: 네.
1: 갔죠.
0: 네.
1: 근데 거기서 이제 희문이 형이 이문 씨가 공연을 그 이문 씨 공연이었는데
0: 네.
1: 같이 출연인 거예요. 그래서
0: 네.
1: 그걸 보고 남자가 그렇게 경기 소리를 하고 막 하는 거를 그때 뭔가 딱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0: 네.
1: 아 너무 부럽다. 나도 네.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0: 네.
1: 아, 끼가 대단하시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아, 나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몰랐어요. 모르는 사이인데. 뒤풀이를 따라간 거예요 그날. 그래서
0: 또 넉살하면 또 신승태
1: 그때는 더 했죠.
0: 아닙니까?
1: 지금은 좀 나이가 먹어서 조금 내가 조금 얌전해졌는데
0: 그래요?
1: 그때는 에너지가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막
0: 지금보다 또 훨씬
1: 그때는 막 내가 주체 나조차 주체가 안 되는 어떤 에너지 막 그래서 막 갔어요. 그때 근데 희문이 형도 대단해요. 나 노래 좀 배워보고 싶다.
0: 네.
1: 나도 민요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처음 보는 애가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왜냐면 노래방에서 내가 약간 쇼를 해줬거든요. 문 열고 막 밖에 나갔다 막 들어오면서 막 쇼를 막 해주니까 그래 너가 한번 해보자.
0: 그려진다 그려져.
1: 그래서 그때 성남아트센터 같아요. 성남아트센터에 공연이 있으니까 대기실에 놀러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나서 희문이 형이 처음 알려준 노래가 노들강변이에요.
0: 되게 정적인 노래 아닌가? 정적인 소리?
1: 아니죠. 그러니까 노들강변 봄버들 이걸 처음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나 너무 좋다 나 이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근데 희문이 형 그때 너무 바쁘니까 희문이 형님이 놀러를 갔는데
0: 네.
1: 거기서 이제 저희 선생님 고주랑 선생님을 만난 거죠. 희문이 형 어머니
0: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기 민요를 놀이처럼 접하면서 재미를 붙였고 또 그걸 통해서 사실 이문수 선생님과 같이 함께 싱싱밴드를 또 결성해서 같이 함께 또 활동을 오랫동안 했고 그러면서 해외도 다니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당황한으로 이제 정말로 경기 소리꾼으로서 뭔가 활동들을 또 활발하게 이어갔잖아요. 네. 또 그 이후에는 트로트와 또 인연이 돼가지고
1: 맞아요.
0: 또 트로트 가수로서 또 이렇게 뭔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단 말이죠.
1: 아니 좋아했어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트로트들 좋아했고 원래 노래하는 거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노래 뭐 트로트도 좋아했고 뭐 왜냐면 이제 할머니랑 살았어가지고 근데 우리 집이 약간 할머니들이 놀이터예요. 네. 우리 집에 다 모이세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다 우리 집에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 실향민 마을이다 보니까 혼자 이제 피난 내려와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 혼자 계시니까 뭐예요? 밥 먹고 아침 밥 먹고 할머니 심심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에 다 모여.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제 화투 치시는 거예요. 네. 뭐 비가 온다 그러면 뭐 전도 해서 드시고 고구마도 쪄서 드시고 하시면서 앉아서 놀면서 노래도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노래를 자꾸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돈돌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0: 오, 어떻게 불러요?
1: 돈돌날이 니 날날이라 돈돌날이요 니나 니나 니 돈돌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오. 그런 걸 들으면서 컸어요 어릴 때부터.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민요와 어떤 이 트로트와 옛날 트로트들이 귀에 익어가지고 노래를 어릴 때부터 부르는 것도 자꾸 그런 노래만 불렀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릴 때 합창대회 나갔는데 네. 이 학교 대표로 나간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등대지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얼어붙은 달 그림자 이건데 나도 모르게 얼어붙은 달 그림자 5학년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럴 정도로
0: 아니, 약간 5학년 또 어떻게 그런 감성의 노래
1: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얼어붙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불렀어
0: 그래서 어릴 지금의 노래 스타일처럼 했네
1: 응 그랬어
0: 그때까진 것이 없어요
1: 맨날 놀리잖아요 저를 김준수 씨가 맨날 저를 놀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소리도 안 내고 돈 번다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불러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2: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0: 아니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잖아요.
1: 어렸을 때부터 뭔가 와... 그런 감정으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트로트를 원래 좋아했고 네. 그러다가 그 가이드라는 걸 하게 됐어요. 오. 트로트 가이드 어떻게 우연히 누가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와 가이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트로트는 나는 그냥 우리 미녀도 했고 목이 되니까 뭔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아니구나 완전 다른 장르구나 싶은 거예요.
0: 그럼 여기서 그 이제 트로트를 접하시고 또 경기민요를 그 전에 했었지만 그 경기민요와 트로트의 어떤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소리로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1: 뭐 헐시구 절시구 잦은 방아로 돌려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근데 사실 트로트를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잖아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나의 느낌이 들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헐시구 절시구 잦은 방아로 돌려라 이런 뭐 이런 거
0: 약간 뭔가 밀당
1: 그렇지 밀당 있어요 헐시구 절시구 잦은
0: 잠깐만 나 웃은 소리가 너무 경박스러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1: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0: 아, 너무 재밌었어요
1: 아, 어쨌든 이런 느낌이다 네. 크게 보면은 네.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그 가이드라는 것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여기 작곡가가 어떤 지정해준 어떤 목을 써야 되는데 자꾸 그때 신유 형님의 노래를 가이드 했어요 처음 한 게 네.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노래인데 네.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나는 자꾸 네. 목이 돌아가는 거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는 거야 오르락 내 지금 잘 안 되는데 미녀 목으로 자꾸 가는 거야 근데 그걸 빼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4시간을 하고 다시는 난 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또 이렇게 그 트로트를 이제 잊어버리고 살다가 송가인 씨가 나와서 네. 또 확 대히트를 했잖아요 네네. 히트 다 히트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리고 그날 같이 만났을 걸 가인이를 만나는 날에 그래서 가인 송가인 씨가 너 해봐라 왜 안 하냐 너 왜 안 하냐 너 지금

0: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 이래 가지고 이제 하게 된 게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신승태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짧게 훑어봐도 국악 타악으로 시작을 해서 경기민요를 접하고 또 경기민요에서 트로트의 장르까지 넓혀갔어요. 정말로 그 길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고 본인의 에너지를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지금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어느 한 장르에서 갖춰두기에는 신승태란 사람이
0: 아니 근데
1: 주체가 안 된다.
0: 그렇다기보다 제가 약간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해봐야 되는 스타일. 근데 또 해봤다가 아니면 금방금방
1: 더 빨리 갈아치우고
0: 때려치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그래. 근데 내가 아 요거 되겠다 싶은 거는 이제 일단 무는 스타일이죠.
1: 아 근데 진짜 저도 무대에서 신승태 씨의 무대를 보고 있었을 때는 그 눈에서 그 빨려 들어가는 어떤 묘한 매력과 힘이 있어요.
0: 그러니까 제가
1: 그러니까 그런 눈빛으로 거예요. 그런 키와 제스처로 많은 좌중들을 정말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세요.
1: 저도 뭐
0: 김준수 씨도
1: 그렇지만 그래서 신승태 씨의 별명이 붙은 게 어떤 무대 장인이라는 별명도 붙는 것 같은데 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신승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그래서 또 오늘 이 저희 아지트에서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0: 오늘 정말 정말 특별해요. 왜냐면은 아 저희 이제 밴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트로트 가수로 저기 데뷔하기 전에 이제 만들었어요. 그때 딱 만들어져서 한 번 공연을 하고 트로트를
1: 해체했어. 이제 해체하고
0: 해체라기보다 그냥 바이바이하고 이제 갔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지트에 이제 섭외가 돼서 아 우리 그때 우리 그 밴드를 한번 다시 소환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5년 만에 재결합.
1: 우리 아지트에서를 위해서 그 5년 만에 다시 재결합을 한 거예요?
0: 네.
1: 와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0: 그러니까 너무 다들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제 까데오에 또 이 기타 우리 이태윤 씨 오셨고 우리 후맵네의 밴드의 베이스 우리 드럼 이유준 강상훈 이렇게 하셨고 우리 그 이카손 스튜디오 왔다 갔잖아요.
1: 네네네.
0: 거기 대표 고수 이양아 씨.
1: 참 욕심도 많으세요. 근데 또 그렇게 밴드를 결합해도 또 바쁘신 분들을 고르고 골라서.
0: 아, 저 또 굵직굵직 안 하면 또 같이 안 하죠.
1: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무대가 5년 만에 여러분들 진짜 다시 함께 뭔가 이들이 만나서 꾸미는 무대잖아요.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 곡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몇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0: 두 곡 해야죠 그럼. 아쉽다는데.
1: 역시 안다.
0: 알죠.
1: 그러면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0: 오늘 느리게라는 노래와 도세라는 노래 두 개인데요. 이제 느리게는 느리게 타령을 가지고 저희가 좀 생각을 그러니까 이 민요의 가사와 어떤 이 상황들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제 느리게라는 느리게 타령의 이 느리게라는 이 단어가 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은 비슷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사를 좀 바꿔봤어요.
1: 노래도 약간 그러니까 느리게 느리게 하나요?
0: 아니요 아니요 원래 느리게 타령도 느리지 않아가지고 아 조금 이제 리듬은 다르긴 한데
1: 또 이제 뭐 가진 것이 없을처럼 하는 거 아니죠?
0: 그런 거 좀 비슷하게 하는데
1: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0: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공력을 다해서
0: 공력을 다해서
1: 배심으로
0: 배심으로 하겠습니다.
1: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 그리고 이제 도세라는 곡 두 번째 곡은요 탑돌입니다. 도세 도세 108번을 도세인데 이 노래를 보고 아 도세 도세가 약간 조금 우리가 살짝 돌면 어떨까 이 세상을 사는데 약간 나사를 하나 빼고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이게 이 세상이 정말 각박하지만은 않지 않을까 너무 힘들고 우리가 이런 순간에 살짝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도세라는 도세. 곡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느리게 도세 두 곡 준비했습니다.
1: 느리게 도세 너무나 궁금한데요. 밴드 이름이 마이바이라고 지었나 봐요.
0: 맞습니다.
1: 이건 마이바이. 또 밴드에 대한 어떤 이름 그 지은 그 이유가 있을까요?
0: 근데 뭔가 다들 이제 아저씨 아줌마가 만났어요. 아저씨 아줌마인데 이게 저희 이제 그 제가 시장민 마을에서 왔다 살았다 그랬잖아요.
1: 네네네.
0: 거기서 이제 아바이 아마이 하시거든요. 이 함경도 이 이북 말이에요.
1: 네네.
0: 아저씨한테 아바이 아바이 하고 아줌마한테 아마이 아마이 하는데
1: 아 그래서 마이바이구나.
0: 네 마이 아마이 아바이가 모였다 마이바이 그런 내용.
1: 약간 뭔가 근데 나는 사실 그 생각을 못했는데 뭔가 되게 이름이

0: 괜찮죠?
1: 괜찮았어요.
0: 약간 영어 같잖아요.
1: 그 약간
0: My bye. 그리고 약간 비싼 차도 생각나고 My bye.
1: 약간.
0: 어, 근데 그게 아니고 Am I, Am I.
1: 되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되게 정겹다.
0: 정겹죠. 정겨운 밴드입니다 저희.
1: 네. 그러면은 신승태와 밴드 My bye의 무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대장금 OST의 주인공 김지현 비주얼 밴드 락드림. 김지현과 락드림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사실 창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그런 걸 떠나서 계속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얘기를 나눈 끝에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0: 단체 틀에서 의견 주세요.
1: 이게 제가 불꽃처럼 꺼지지 않은 사랑으로까지가 제가 너무 짧게 느껴져서 영원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때 저는 구음을 좀 넣고 싶어서 구음 넣는 그 마디를 조금 늘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좀 높여도 될까요?
0: 키 전체?
1: 네. 가창력이 막 폭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2: 저는 그냥 안 올렸으면 좋겠네요.
3: 일단 저희는 팀이다 보니까 지연 씨도 함께 한 팀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연 씨가 구음을 추가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 마디를 추가해 드렸거든요. 이제 지연 씨는 계속 합의가 안 됐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저희는 너무 당황스러운 입장이었고 지연 씨의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4: 저는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하는 마음으로 할 줄 알았는데 약간 서로 이제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가져가시려고 하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분배로 좀 많이 트러블이 있어서 저희는 합주 끝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5: 올스타의 무대 판 스타트!

0: 별을 눌러주세요. 올스타 팀은 총 15개 스타 중 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이 가슴 아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팀 미션에서 제일 피해야 될 것이 한 사람만 부각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김지현님께 너무 맞는 편곡이 아니었을까. 이게 너무 안전한 길을 택하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2: 혹시 두 팀이 연습을 하실 때 얘기가 잘 된 건가요?
3: 사실 좀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았었거든요.
2: 조금 많이 그게 무대에서 많이 좀 비춰졌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워가지고.
4: 그러니까 이게 각자 너무 훌륭한 팀이어서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들으면서 좀 전달되는 게 서로 좀 이렇게 다른 길을 계속 달리고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약간의 좀 아쉬움이 좀 느껴져서. 예.
5: 소리에서 두 분이 삐끄덕거렸어요, 사실은. 요는 제일 중요한 게 소리거든요. 그래서 연습 부족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6: 그런 트러블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0: 최종적으로 총 18팀이 세 번째 판으로 가게 됐습니다. 세 번째 판은 20팀이 올라가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두 팀을 14개별로 떨어진 보채소리와 조주환 축하드립니다.
1: 불탔다니까 기분 너무 좋네요. 지옥불에 갔다가 꺼내신 기분이에요.

0: 보자. 3라운드부터. 그만 안 된다.
1: 제가 많이 부족할 순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족할 수 있는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2: 저희 킴만의 색깔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다양한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즐겨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퀸
3: 많이 사랑해 주세요.
4: 저희 팀에 비장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5: 경로 2탄! 경로 2탄!

0: 두 번째 판까지 잘 뚫고 올라오셔서 다들 축하드립니다. 또 저희가 세 번째 판의 또 미션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대한민국 시대별 음악을 싹쓸이 하라.
2: 고민도 들고 좀 멘붕이었어요. 제가 원래 듣는 스타일의 아티스트 분이랑은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요.
3: 정말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4: 아, 이번 싹쓸이 판은 정말 쉽지 않겠구나.
5: 드디어 오늘 세 번째 판이 진행되는데요. 과연 어떤 도전자가 최종적으로 1억 원의 주인공이 될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판은요. 전 장르에 이어서 전 시대까지 싹쓸이 하자는 의미에서 일명 싹쓸이 판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싹쓸이 판에선 도전자들이 같은 가수의 다른 곡으로 1대1 대결이 펼쳐집니다. 각 팀의 무대가 끝나면 별을 많이 받은 분은 다음 판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덜 받은 분은 안타깝게도 탈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팀 다 올스타를 받게 되면 무조건 다음 판으로 진출하게 되고요. 두 팀 다 9개 이하의 별을 받게 되면 탈락을 하게 됩니다. 신영희 선생님, 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국악 오디션 또 후배들을 위해서 심사를 해주셨겠습니까만 이 조선 판스타 심사가 참 힘들다고 제작진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6: 저 눈물나요.
5: 아, 그렇죠.
6: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장단점이 다 있고 소리 오래 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둘이 중에 하나를 떨치려니 인간으로서는 못 올 일이에요. 나 울고 싶어요 진짜.
5: 조선 판스타 싹쓸이판 1대1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전 장르 그리고 전 시대를 아우르는 싹쓸이판.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첫 번째 공개될 가수는 과연 누굴까요? 지금 공개해 주세요. 1977년 아니 벌써로 데뷔한 산울림은 형제로 구성된 대한민국 대표 락밴드라고 할 수 있죠.
6: 아니 벌써.
5: 아, 산울림을 선택한 도전자는 과연 누굴까요? 호소력 짙은 소리꾼 김란희

0: 15개를 받아 올스타에 등극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자, 김나니 씨의 맞설 상대 소리의 정석 천생 소리꾼 박성우. 박성우.
2: 야, 이거 세다. 야, 이거 세다.
3: 야, 벌써 힘들다.
4: 둘 다 잘하는데.
5: 둘이 붙어놓으면 어쩌냐고.
3: 화이팅!

0: 다섯 개의 별을 받아 올스타.
1: 저는 산울림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2: 자, 3번.
3: 저는 산울림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산울림을 선택하겠습니다.
4: 저는 산울림을 미리 선택을 해놨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지금까지는 하고 싶습니다. 더 들어봐야겠지만.
0: 이만은 아주 카메라 앞에서 가식적인 행동, 아주 카메라 앞에서 가식적인 행동. 잘 봤습니다.
5: 아. 근데 김나니 씨는 산울림 나왔을 때 되게 어리지 않았어? 아, 물론 박성우 씨도 어리지만.
0: 그렇죠. 어때요?
5: 어리지 않았나요?
1: 네, 저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5: 아~
6: 네. 네, 저도 그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7: 아버지께 있었대.
8: 아버지한테 있었단 얘기지. 무슨 얘기야 이게 지금?
0: 태교 음악으로 들으셨던 거죠?
5: 아니죠. 아버지 쪽에 있었으니까.
0: 아버지 쪽에. 예. 뭐 근데 잘 따져보면 아버지 쪽도 아니라 어디 음식물 속에 있거나 곡식으로 자라고 있거나 그럴 수 있어요. 자연 속에 있었을 수 있어요.
6: 제가 방송이라 조금.
0: 예.
9: 자연. 궁금한 게 사실 그 1대1 경연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본인의 어떤 별 개수를 좀 약간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예.
1: 많이 받는다면 좋겠지만 조금 저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로
5: 어떤 충분히... 매력이요?
1: 저의 귀여운 아하. 네.
9: 귀여움으로 가신다는 거죠?
10: 박성우 씨는 또 어떤 그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6: 저는 진실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 진실함 대 귀여움이군요.
1: 저의
6: 진실함으로
0: 서로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1: 네, 제가 먼저 이때 동안 선배님 너무 고생하셨고
8: 보내버리겠다는 거지. 이제 잘 가라.
1: 지금 날씨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 가시는 길에 조심히 가시고요.
9: 저기 이거 쇼미더머니인가요? 쇼미더 판소리예요? 이야 대박인데요?
11: 시작부터 보냈어.
9: 재밌다.
11: 자 반격 들어가나요 반격?
6: 라니야 집에 두 살 된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도 되니까 아직은 못 가겠다. 보여줄 게 너무 많이 남았다. 미안하다.
0: 예, 김나니 대 박성우, 박성우 대 김나니. 김나니 씨가 먼저 시작합니다. 김나니 씨 무대 판 스타트.
12: 아, 또 무대 보는구나.
8: 쉴 수 있게 해주지.
12: 이번 라운드 왜 이래?

0: 화이팅!
1: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2: 화이팅! 감사합니다.
3: 귀여워.
4: 귀여워요.
2: 산울님의 산할아버지를 하게 됐습니다.

0: 네, 김나니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봤을지 누를 때나 누르지 않을 때나 과감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1: 제가 후회 없는 무대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어떻게 노래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쉽긴 하죠. 네.
2: 아, 이거는 뭐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네 이럴 만한 무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너무 색깔이 달라서. 네, 너무 긴장이 됩니다.
0: 별은 눌러주세요.

0: 씨는 총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2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1: 저는 라니 씨 목소리가 참 마음에 드는 게요. 파워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지만 파워가 많을 때는 섬세하지가 않고요. 맑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맑으면서도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가수들이 그런 소리를 내기가 쉬운 것 같진 않아요. 그래 밸런스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잘 네.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3: 일단 라니 씨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나 어떤 노래 실력은 정말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다이내믹을 살리려면 강한 부분도 있어야 하지만 분명히 약하고 또 섬세하게 표현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0: 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늘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너무 성량도 좋고 목소리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발을 하고 연습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무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또 별을 안 누르게 됐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2: 아, 뒤하는 게 안 좋아.
3: 왜요?
2: 너무 떨려. 나 진짜 지금 심장이 터질라 그래.
3: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0: 자, 이번에는 박성우 씨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박성우 씨, 네. 김난희 씨가 지금 12개의 별을 받았는데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1: 사실 원래 무대에서 그렇게 많이 떠는 체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아닌 것 같아요.
2: 그리고 떨리지.
1: 두 번째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떨립니다. 너무 떨립니다.
3: 화이팅 화이팅
4: 화이팅.
3: 괜찮아.
5: 화이팅.
6: 내가 떨린다.
7: 왜 떨려 내가?
6: 내 남편 아니야?
0: 박성호 씨의 무대 판 스타트.
8: 오늘 부를 노래는 산울림의 청춘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완전.

이 산, 저 산 꽃이 피었었는데 벌써 백설이 펄펄 휘날리는구나. 언젠간 가겠지. 겠지. 푸르른 푸르른 니 청춘 지고 또 피.

네, 박성호 씨의 무대였습니다. 박성호 씨는 김나니 씨가 받은 12개의 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별을 눌러주세요.

0: 박성우 씨는 11개의 별을
1: 왜? 궁금이
2: 연주하네.
3: 정말로 성우 씨를 위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소리를 하실 때는 그렇지 않으실 텐데 1라운드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중저음의 소리가 거의 안 나오세요. 특히 이런 읊조리는 형태의 곡들은 중저음에서 말을 하는 것인지 소리를 내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정확한 전달력으로 노래하지 않으면 사실 뒤에서 아무리 호소력 있게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계속 매 라운드마다 그 부분이 좀 귀에 들렸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저음에 대한 연습과 그걸 보강하신다면 지금 갖고 있는 무기에 훨씬 더 큰 파워를 주지 않을까. 예. 네,
4: 감사합니다. 세게 듣겠습니다.
5: 저는 둘 다 다 높이 평가해요, 솔직히.
0: 네,
5: 왜냐하면
0: 그렇죠.
5: 소리가 기본이 돼 있으니까. 중저음도 좋아야 되지만 일단 소리는 고음이 좋아야 되는데, 또 고음도 남자로서는 최고 고음을 냈었고 중저음도 잘했었고 잘했어요. 예.
4: 감사합니다.
6: 일단 저는 그 전체적으로 그 두 곡을 연결하신 부분, 그런 연결점이 너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호소력이 좀 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 정말 정말 호소력이 너무 너무 짙으신 것 같아서, 지금 입은 색깔과 같은 짙음이어서 너무 와닿아가지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4: 감사합니다.
5: 일단
7: 어제부터 계속 좀 목이 안 좋은 상태인 거를 저도 알고 있었는데, 뭐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누를 끼친 게 아닌가, 그 청춘이라는 명곡에다가 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8: 되게 후회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진짜 한 번 들었는데 두 번 듣고 싶고 세 번 듣고 싶은 음원을 만들어 보는 게 저의 각오인 것 같습니다.
0: 제1대 조선 팬스타가 되기 위한 승부는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공개합니다. 1993년 데뷔한 솔리드는 한국 가요계 R&B를 도입해 열풍을 불러일으켰는데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솔리드가 처음 나왔을 때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죠.
3: 저희 중학교 난리 났었어요. 여학생들이 다 이준 오빠 좋아했거든요.
9: 남자들이 다 지팡이 입고 다녔어요.
10: 전 조한 씨 좋아했었어요. 네.
11: 제가 누딘 팬들이 좀 많았거든요.
12: 교포 말투 있잖아요.
13: 나 의사.

0: 상이 김주환 씨. 오늘 본인의 노래를 도전자가 부르게 되는데 묘할 것 같아요.
1: 어떻게 어떤 식으로 편곡을 할죠?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사실 판소리하고 섞여본 적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좀 신나면서요. 저도 한번 제 공연에다 한번 하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 네. 국악하고 R&B가 섞일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 방송 통해서 들어보니까 다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하시니까요. 네.
0: 그렇죠. R&B와 국악의 콜라보레이션 조선탄 스타에서 그걸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과연 원곡자가 앞에 저렇게 떡하니 앉아 있는데 패기 넘치게 도전하는 팀은 과연 누굴지?
3: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강심장이야.
4: 진짜
0: 명품 복근 핫스타 조주아!
5: 야, 특히 나다.
6: 야, 얼굴에 기부하네.
7: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를 했네.
0: 조주환 씨와 대결을 펼칠 상대 성악과 국악의 콜라보 부부 듀엣 보채소리.
1: 네, 진짜 좋아하는 두 팀인데요.
6: 세다.
0: 공교롭게도 지난 판에서 극적으로 추가 합격한 두 팀이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켄입니다.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거꾸로 프로젝트입니다.
8: 저를 두 팀 다 각오가 대단할 것 같습니다. 조주환 씨도 특기를 살린 옷을 입고 나오신 것 같고 보채소리 옷도 심상치가 않은데 어떤 또 특별히 정해진 컨셉이 있는 건가요? 세 분 다?
9: 네, 저는 사물놀이의 복장과 굉장히 비슷하게 꾸며봤고 이 오방색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10: 오방색. 우리의 한국의 오방색.
8: 응. 약간 투사 느낌도 나요.
2: 네. 오늘 전투 정신으로.
9: 네, 전투
2: 그럼
9: 정신으로.
2: 옆에 팀이 거의 그 황소라고 보면 되겠네요.
9: 네, 오늘 소 잡는 날입니다. 네, 오늘 소 잡는 날입니다.
11: 네, 제가 황소 자리인데요. 한번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소한테 바칠지 소를 잡을지. 보채소리, 그래도 신혼이신데 알콩달콩 재밌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너무 이를 악물고 계속 연습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12: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엄청 긴장하면서 신혼을 즐기기보다는 이 미션을 어떻게 완수를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2: 그래도 신혼이니까 가능하지. 조금 살고 나서 이런 미션을 수행하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거든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날 부부싸움이나 이런 건 안 하셨어요?
13: 왜냐면 지금 기분 탓인지 몰라도 두 분 너무 떨어져 계세요.
2: 그쵸, 저도 그래서 약간 혹시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셨나요?
13: 예, 연습하다가 좀 싸우신 게 아닌가. 예.
11: 네, 어제 한 저녁 먹기 전까지.
13: 두 분 아직 화해가 안 되셨으면 다음 주에 문제 하시는 것 같으세요.
1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장난입니다. 아니요.
0: 조주환 씨도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9: 예. 신혼이신데 지금 바쁘게 자꾸 여기서 노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노세요. 집에 가서 노세요. 제가 놀겠습니다. 전 총각이 여기서 놀겠습니다.
3: 진짜 소리가 머니네.
14: 올라가야지. 여기까지 온 거. 다시 산 인생.

0: 필라테스 강사를 시작한 거는 올해 초, 이제 코로나 한참 시작할 때부터 그때 시작을 했고요. 제가 그전에는 민속촌, 용인 민속촌에서도 공연도 했었고 이랬는데 이제 코로나라 이런 것 때문에 공연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어서 제가 생계를 책임지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이렇게
1: 네, 네, 손바닥
0: 일하게 됐습니다.
1: 턱끝 말아서 롤링 다운 내려가고 그렇지. 여기가 올라갈 수 있게 그렇죠. 배꼽도 쏙 갈비뼈도 쏙 닫아서 그래요.
0: 손바닥 눌러서 머리로 만세. 숨 크게 마셨다가 그렇죠. 아, 왼손 떼서 천천히 부드럽게
2: 어디 보자.

0: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에 연습 시간 끝나고 바로 넘어와서 지금 수업 이제 끝나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못 먹으면은 집에 가서 참고 먹는데 오늘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급하게 도시락을 항상 닭가슴살 싸고 다니거든요. 예. 네. 언제 배고플지 몰라서. 아, 월요일이라 그런가. 너무 먼데, 여기서.
1: 오, 잡혔다.
0: 네, 안녕하세요. 대리인데요. 예, 저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으세요?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근처 가서 전화 다시 드릴게요. 네. 지금 이거 조선 판스타 하면서 그 레슨비를 충당하려면 조금 더 예, 열심히 해야 돼가지고 필라테스 가지고 조금 모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대리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이 형 맞으시죠? 이 차. 네네.

0: 조금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무대니까.
1: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댄서분들이 또 있네.
2: 아, 또 뭘 보여주려고.
3: 기대되는데?
4: 조주환 씨의 무대 탄 스타트.

0: 별 배워도 희한한 놈 배워서 힘들어 줄 거다 노는데도. 아니 글씨 이 친구놈들이 어여쁜 여인네들이랑 소개팅을 시켜준다 해서 내가 여기 나오긴 나왔는데 근데 내 마음속엔 오직 일편단심 그녀뿐인디.
1: 누군디? 영희! 누군디? 영희!
0: 또 사내대장부로 태어나서 어찌 남자들끼리의 의리를 저버릴 수 있겠느냐. 그럼 기왕지사 이렇게 나온 거 어디 한번 재미지게 놀아보자. 장단 바짝 몰아라!

0: 또 있어?
1: 뭐야, 뭐야, 뭐야.
2: 뭐가 더 있다고?
1: 뭐야?

0: 아니 저렇게 안 힘든가? 노래를 어떻게 하지?
1: 숨도 안 차, 숨도 안 차.
2: 조주환 씨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이번 조주환 씨의 무대를 어떻게 보셨을지. 자, 마음에 준비되셨죠? 별을 눌러주세요.
3: 야.
4: 어?
3: 오.
2: 조주환 씨는 총 14개의 별을 총 14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3: 야.
2: 축하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2: 김주환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6: 어떻게 한 사람이 그걸 다 해요? 정말 댄싱까지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잘 봤습니다. 최고입니다.
7: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주환 씨를 보면 솔직히 가창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 무대 그리고 이분이 갖고 맞아. 있는 스타성 이런 것들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서
8: 맞아.
0: 유일한 캐릭터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고요.
9: 다음에는 대체 뭘 보여줄 수 있을지 줄을 탈지 뭘 할지 모르겠어요.
0: 줄을 탈지 대박이다.
9: 네, 너무 기대가 되고.
2: 그런가 하면 안혜은 씨
9: 너무 잘하시는 참가자 중에 한 분이시다 보니 기대치가 제가 많이 높은가 봐요. 아. 그래서 그런 약간 뒤에 뭐가 더 나올라나 하다가 끝난 느낌이어서 버튼에 손까지 올렸는데 이게 눈치를 보고 또 누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살짝 아쉬웠습니다.
10: 그 뒷부분에 보면 백백홍홍 남만중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춘향가에 나오는 소리예요. 하얗고 빨간 꽃 가운데 어여쁜 미인이 나타났다라는
11: 춘향이가.
10: 뜻인데
11: 춘향이가.

0: 그래서 빨간 띠를 찾고 흰 꽃으로
1: 두 노래가 네. 연결이 되는군요.
0: 네, 그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사실 뒤에 부분에는 결국엔 다시 만나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저는 이 무대에서 여자친구인지 모르는 그 설레는 마음까지만 딱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2: 아, 다 네. 열린 결말.
0: 네, 열린 결말로 다음에 이게 누가 만나는지 그걸 모르고.
1: 아, 그럼 이게 시리즈예요? 다음 무대 또 이어지나요?
0: 네, 다음 무대는 또 다른 사랑이 있을지.
3: 드라마 드라마.
4: 밀당의 달인이야, 밀당.
5: 그러니까. 신영희 선생님.
6: 선생님.
7: 아니, 무대에는 끼가 있어야 돼.
2: 맞아요.
7: 끼가 아주 넘쳐 흘러.
2: 맞아요.
7: 술술술 넘쳐 흘러.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퍼포먼스 좋은 걸로 좀 보여주세요. 나 이렇게
5: 선생님 너무 좋아하신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선생님.
7: 아, 좋지 그럼.
5: 구조환 씨는 왕의 남자가 아니라 희의 남자입니다. 네, 희의 남자세요. 구조환 씨 그 이상형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궁금해하셔가지고.
0: 저 연상 좋아합니다. 예. 아. 연상 좋아합니다. 예.
8: 무대를 굉장히 화려하게 잘 끝내주셔가지고 긴장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손바닥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9: 뭐 아니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 퍼포먼스가 참 보기 좋았고 네, 스타도 그렇게 나와서 아, 우리 참 경연할 때마다 치열하다 이런 생각 들어서 조금 마음에도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5: 조조한 씨는 총 14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1: 쉽지 않을 텐데.
10: 그러니까 14개가 쉽진 않아.
5: 다음은 도체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두 분이 조선 판정단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럼 조주환 씨의 무대를 보고 별을 눌렀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눌렀을 것 같아요?
8: 저는 눌렀을 것 같습니다. 굉장한 무대였고요. 네, 이렇게 퍼포먼스가 화려한 무대를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되게 열망하는 무대여서 굉장히 좋은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5: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예. 그러셨군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아, 그럼요.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과연 보채 소리는 14개 별을 넘어설 수 있을지.
10: 이거 지금 어려운 건데. 14표 나오기 어려울 텐데.
9: 보컬이신? 김조한 씨 곡 중에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아주 진한 발라드 곡을 준비했습니다.
11: 이번에는 진짜 목소리만으로만 승부를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억들과 그런 감정들을 고스란히 담아서 노래에 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 아, 잘해라. 잘해라.
5: 보채 소리 무대 판 스타트!
11: 초심을 잃지 않으면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9: 무대에 대한 후회 없을 자신은 있습니다.

0: 와, 아우, 울 뻔했어.
1: 보채 소리의 무대였습니다. 이제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조선 판정단의 선택은 과연 어떨지. 판정단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보채 소리는 총 8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자, 잘 들어본 게요. 새로운 노래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편곡해도 되는 거구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신기한 게 봤던 게요. 창법이 3개 정도 나왔었죠. 아무래도 그 창법들이 바뀌다 보니까 음정들이 왔다 갔다 조금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힘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네.
3: 근데 아까 그 궁금한 건 무대에 여러 사진들이 있었는데 본인들 사진들이에요? 어릴 때?
4: 네. 네.
3: 아, 그래서 더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5: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곡에 넣은 이유는 소리를 하면서 엄마랑 8살 때부터 이제 떨어져 살았는데
3: 혼자서 외로운 경우도 많지만 옆에 누가 있어도 외로운 게 더 사실 외로운 거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그럴 때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데 아마 그래서 그거를 자장가와 있지 않았나.
6: 메시업을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은데 그 소리 중에 북천이 말딱 걷는 이라고 하는 그 시조가 있는데 그 목이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북천이 말 이런 식으로 가는 소리인데 이 소리 자체가 맛이 나왔다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 그 고가신조 북천이 막다커늘이 실은 사랑 시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집을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좀 차가운 현실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가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1: 점점 기대치가 높아져서 그런가요? 다들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보채 소리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7: 더 신나게 봐주시니까 저는 아주 신날 수밖에 없어요.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 신나하셔서 그리고 노래도 천생연분 땅땅땅 끝 거기서 끝났다고 봅니다. 기분이 지금 아주 좋습니다.
4: 아쉽죠?
8: 많이 아쉽죠. 그런데 시원섭섭해요. 더 잘하고 싶었어요.
1: 대한민국이 사랑한 시대별 아티스트 다음은 누굴지 지금 공개합니다. 장범준. 자타공인 음원 최강자 장범준 씨입니다. 대중들의 공감을 자아내는 청춘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과연 장범준 씨를 선택한 도전자는 어떤 분일지
9: 누구야?
1: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 누구야?
1: 전통을 이탈해 새로운 길을 찾는
9: 경로 이탈.
1: 경로 이탈.
9: 택시기사?
1: 경로 이탈에 맞설 상대 대한민국 대표 국악 아이돌 유태평양. 야~ 야~

0: 속삭인네.
1: 아, 왜 이래?
2: 이번에도 또 만났네요. 다시 만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0: 유태평야님께서 저희를 또 약간 저격 아닌 저격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든 보내고 싶은가 봐요.
3: 야. 네, 다음 번.
4: 나야. 구.
5: 저희는 장범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자, 그거.
6: 저는 장범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범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 네. 적발 넘치면. 네.
3: 장범준 마감.
8: 어제 3과 오늘의 처음이다.
9: 뽑기 번호부터 6과 6을 뒤집으면 나오는
10: 9가 나왔어요.
9: 아. 이건 데스티니지.
11: 왜 몰랐어요?
3: 왜?
12: 그래도 또 방송이 재밌잖아요.
13: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경로 이탈이 골랐기 때문에 장범준 씨를 고른 게 조금 없지 않아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밴드 한번 마주쳐보자. 네, 왜냐면 제 스스로에게 계속 두려움으로 이참에 한번 정면 승부를 한번 해봐야 내 두려움도 없어지고 좀 자신감을 좀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14: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그런 지금 전략을 쓰고 계신 거 아닙니까, 유태평양 씨?
15: 아는 게 전부라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속에 들어가서 깊숙하게 제가 한번 쫙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도 알고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를 낼지도 대충 알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야, 너네 이런 거 하지? 이런 거 하지? 이렇게 제가 도발을 좀 했었습니다.
14: 네, 그렇지만 근데... 저는 거짓 정보를 줬습니다.
15: 네, 그렇더라고요.
16: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14: 저희가 지난번에도 1대1 데스매치긴 했지만 한 무대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동지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제야 이제 결판을 꼭 내는데 유태평양 씨 오늘은 경로 이탈!
16: 유태평양
15: 어제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됐죠. 네, 저번 라운드 때 경로 이탈을 시켜버렸어야 되는데 네, 이번 라운드 때 이탈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태평양 화이팅!
5: 저희가 오늘 부를 노래는요, 장범준님의 서울 사람들이라는 곡입니다. 전주 인트로부터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를 느껴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서울 사람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16: 이 대결의 끝이 궁금해집니다. 먼저 경로 이탈의 무대 판 스타트.
17: 간다. 택시 타고 간다.

0: 줄 수가 없네, 박수.
1: 찢었다.
2: 아, 두 개 쌍으로 부른 거 진짜.
3: 아, 쌍태 평소. 아.
4: 쌍으로 본 사람 없어요. 쌍으로 본 사람 없어, 저렇게.
1: 사랑해요.
5: 연습하고 있어요. 라이브 해야 돼. 연습해야 돼요. 모르겠고. 계속 혼자 연습하고 있어요.
6: 경로 이탈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탄정단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여러분 별을 눌러주세요.
1: 몰스타 가자.
7: 붐 붐 붐.

0: 경로 이탈은 총 15개 결과다. 올스타를 획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그 나팔을 그렇게 한 번에 쌍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나요?
3: 아니 그게 뭐 쌍평소예요? 뭐라 그래요? 뭐 쌍평소라고 그래요? 쌍나팔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4: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네. 그냥 뭐 사실 장난으로 그냥 두 개를 풀어봤어요.
5: 그게 불리던가요?
4: 네 되더라고요.

0: 좋아서.
1: 힘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2: 국내 최초 아닙니까?
3: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이름 지었습니다. 쌍태평소로.
1: 쌍나발은 어떻습니까?
3: 욕 같은 게 싫습니다.
2: 쌍평소도 별로인가요? 쌍평소?
3: 네, 쌍태평소 하겠습니다.
2: 아, 미안합니다. 예. 고집 있으시네요. 예, 예.
4: 야, 그 팀에 임종원 씨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5: 그렇죠. 아주
3: 감사합니다.
5: 필요한 보석 같은 존재.
1: 오늘

0: 본인이 원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거예요? 팀원들이 원해서 하시는 거예요?
1: 아, 네. 아, 네. 네, 제가 원해서
0: 하고 있습니다. 아, 원해서.
2: 본인이 좋아하죠. 네, 본인이 약간 관종이죠.
1: 아니, 어렸을 때 꿈이 개그맨이었습니다.
2: 아, 그죠? 네. 네. 관심 받는 게 체질이에요.
3: 그냥 막 이 노래 요번에 편곡하신 거 아니면 좀 있었어, 이 노래? 너무 완성도가 높아요.
4: 편곡은 이번에 편곡을...
3: 와, 정말 알맞게 있는 그 양념 포인트들이 너무 좋았고요. 오늘 노래들 중에 편곡이 제일 자연스러웠어요.
5: 맞아.
0: 어, 맞아, 맞아.
3: 갑자기 그 되게 느낌 있는 그 808 나왔잖아요. 오, 사운드적인 면에서 정말 올스타 받을 만한 무대였습니다.
4: 사실 돈을 감사합니다. 주고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공연인 것 같은데 제가 출연료를 받기가 참 미안한.
0: 아, 오늘 그래서 출연이 안 나가요.
4: 아, 예, 알겠습니다.
6: 아, 그럼 저희한테.
4: 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7: 예, 예. 그런 걱정할 때마다 제작진이 걱정하지 말라고 다 알아서 예, 한번 조치를 취합니다.
8: 아, 참 잘한다. 그렇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7: 예.
8: 잘 봤습니다.
6: 감사합니다. 예.

0: 까지 경로 이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잘한다.
3: 감사합니다.
1: 응원할 거야.
4: 오늘 제일 잘했는데 얘네들?
1: 지금까지 중에 최고인 것 같아.
4: 선곡 같은 경우도 사실 제작진분들이 처음에 굉장히 말렸어요. 이 선곡 조금 힘들 것 같다.

0: 이게 워낙 빠른 노래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어긋나면 이게 맞아요. 다시 쫓아갈 수가 없는 거가 돼서.
1: 맞아요. 저도 네.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판소리 랩으로 제가 바꾼 게 네네. 조금 아직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명이랑 이런 것만 좀
0: 이 판소리 휘몰이 하듯이를 좀 더 연습을 네. 좀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 그거를 또 이겨냈고 저는 별로 그렇게 막 크게 신경이 쓰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3: 유태평양 씨. 네, 아까 경로 이탈을 이번에 제대로 이탈시키겠다고 했는데 아, 못 시켰네요.
2: 그래서 취소 한번 하고 편집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3: 예, 이 얘기까지 다 예,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직진 똑바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4: 파이팅!
5: 파이팅!
6: 파이팅!
7: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3: 유태평양 씨가 출격합니다. 판 스타트!
8: 부담 가겠는데 부담 가겠어.

다들 마주하는 건 너무 힘들어. 그때 그 기억은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마주치지 마요. 그대 마음 그날의 밤 떠오르게 만들지는 마요. 그대 없는 곳 우리 없는 곳 지나갈 테니 그러니

0: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달을 달을 눌러주세요.
1: 가사 외우는데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아, 어저께도 막 밤까지 가사만 외우고 오늘도 와가지고 계속 중간에 계속 죽어 계속.
0: 유태평양 씨는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 강골마을. 1937년 방조제를 쌓기 전까지는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넘실거려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광주 이씨 집성촌인 강골마을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한옥마을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봉산 봉우리 아래 드문드문 펼쳐진 한옥들이 정겹습니다. 산수가 아름다운 강골마을 뒤 깊숙한 숲속, 대나무 숲길을 지나면 고풍스러운 담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헌종 때 이 집만이 후학 양성을 위해 지은 정자 열화정입니다. 기역자의 누마루집 형태로 아름다운 정원도 갖고 있는데요.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맵시가 오랫동안 눈길을 머물게 합니다. 열화정은 친척과 정이 오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하다는 뜻인데요. 다른 정자와 달리 독립된 가옥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강골 마을의 사랑방이자 친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소통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대한제국 말기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 싸웠던 이관이, 이육래, 이양래 등이 모여서 의거를 도모했던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귀농 3년차 농부 오건신 요즘 한창 양파 수확 중입니다.
1: 우와, 영호박이지 이기구이 양파겠습니까? 생각나지도 않더냐.
2: 잘한다.
1: 무엇을
3: 쌀에서 끝에.
2: 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마누라 시키고. 큰일이다 큰일. 빨리 와.
1: 간다. 친구야. 더 더워지기 전에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 이거.
4: 오케이, 들어갔어요.
1: 아, 잠깐.
4: 뭐한데?
1: 아, 그 아이고 내. 아이, 그저
4: 저 일 시키고 혼자 쉬고 있었나 봐.
1: 아, 전화가지고 아버지 전화가지고.
4: 아, 빨리 해라.
1: 하자.
0: 꾀를 잘 피워 구박을 받기도 하지만 영업력과 판매 실력만큼은 최고입니다.
1: 2.0이나 2.1로 해가지고 하시지 맙니다.
5: 한 50만 받았다 재란마.
1: 50만. 요런 거, 요런 거. 섞기도 상관없죠?
5: 그렇구나.
1: 이런 거
6: 최고지.
1: 제가 형님 받는 거에서 2천 원 싸게 보러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파 최고다! 양차!
0: 구미의 판매왕 오건 씨의 귀농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서남부에 위치한 구미. 구미는 낙동강 유역의 충적 평야를 중심으로 경북의 곡창지대라고 불리는데요. 벼농사 외에도 호박과 양파, 수박, 사과 같은 다양한 과채류 농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오건 씨도 이곳에서 양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1: 이거 다 일본화예요, 일본화. 저는 또 씨도 좋은 것만 씁니다. 비싼 거. 이 파종할 때 씨도.
5: 일본이 많아요.
0: 올해가 두 번째 수확인데 와, 농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1: 완전 찐입니다, 찐. 이거 애호박이지, 이기구이 양파겠습니까? 풍경입니다, 저는 원래.
0: 양파는 풍년이지만 떼약 볕에서 하는 수확 작업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가만히 있어도 땀이 뚝뚝 흐르는 날씨에 온종일 그늘 하나 없는 밭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오건 씨는 총 2,200평, 약 7,300제곱미터 규모로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오늘 수확할 밭은 약 1,000평 정도 됩니다. 말이 1,000평이지 쪼그리고 앉아 일일이 뽑아야 해서 일이 상당히 고됩니다. 또 수확했다고 끝도 아닌데요. 20kg씩 소분해 망에 담아야 합니다.
1: 큰 것만 일단 담자, 큰 것만. 큰 거, 엄마도 큰 거 다 치우고. 다시 비워, 큰 것만 담아, 큰 것만.
6: 이거 한 달에 말아, 새로.
1: 네? 야.
6: 이거 꼭꼭 짜여가, 이거 내가 이빨이었네. 한 달에 말아.
1: 이거 무조건 넘으면 돼, 이거.
6: 넘으면
1: 돼. 예, 무조건 넘으면 돼. 이거 24kg 나게 갑니다. 많이 좀 빼야 돼, 이거. 두 개보다 더 들여놔야 됩니다.
6: 너무 빼지 말고 내가 열어. 자꾸 빼.
1: 이거 20.6kg라요. 우리 아버지가 원래 촌에서 농사만 짓다 보니까 이 너무 심하게 넉넉하게 담네요.
0: 오건 씨도 넉넉하게 담지만 아버지는 더 인심이 좋으십니다.
1: 아이, 어디서 왔냐?
0: 단골 손님인 중국집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1: 요런 거에 뭐 이런 거 한 개 있는 건 괜찮죠. 요런 거 대부분 크니까 이게. 이 무거워요. 형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거
6: 최고지.
4: 아마도 굵고 크고 괜찮네요.
1: 그럼 아니 언제 면망을 원하십니까 이게?
6: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들어오는데 한 25만. 그래, 내가 일주일에 두 번.
1: 예, 25만씩 두 번요. 제가 형님 받는 거에서 2천 원 싸게 고려가 형님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직접 농사 짓는 거니까 저를 보고 저를 믿고 이래 써주시면 안 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주문 해가지고 전화 주실 거죠?
3: 지금 나가보세요. 가게 묵은데 전화해.
1: 아, 감사합니다, 형님.
0: 아직 수확도 덜 끝났는데 50망이나 팔았습니다. 고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2: 힘든데 노래 한 곡 해봐라.
1: 지금 힘 안 나나?
2: 힘 안 난다.
1: 아, 알았다.
2: 대상되네. 노래 한 곡 해봐라.
1: 무슨 노래 하지?
2: 불러봐라. 대상 받은 노래 하면 되지.
1: 한국 후계농업 경영인 구미시 연합회 한마음 대회에서 대상 받았습니다.
7: 노래로요?
1: 네. 미역국 드신 애미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2: 잘하고.
1: 두 다리 뻗고 잘 자니
2: 부자대라 부자
1: 미역국 드신
2: 잘한다
5: 부자
1: 수통이 같은 인생아
2: 잘하고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목이 아프네. 와,
2: 아, 야. 배꼽 잠겨
5: 진짜. 저가 집을 짓는 내 고향 정정장. 그리고 또 뭐가?
1: 엄마 됐다. 엄마는 내버려 엄마.
5: 부모님 모시고 허다하면서 흙에 살리라.
1: 아, 엄마 진짜. 엄마, 송송강아 해라.
2: 아, 왜 던지나? 너희도 받아라.
1: 야, 식전부터 나가 배고프다.
2: 가면 되나? 안 먹을까?
1: 봐봐, 밥 있나? 참 뭐 먹건데?
5: 고추 먹지 뭐.
1: 아, 고추 시원하게 해요, 나 시원하게.
5: 어, 야, 알았다.
2: 알겠어.
5: 먹어요, 고추 담가라, 근데.
2: 가요, 가요.
0: 양파밭에서 부모님 집은 차로 3분 거리입니다. 집으로 온 어머니와 아내가 부랴부랴 국수를 준비하는데요. 먼저 꽝꽝 얼려놓은 냉면 육수를 냉장고에서 꺼내놓고 파와 오이도 채 썰어 준비합니다. 와, 바쁜 와중에 달걀 지단까지 무쳤습니다. 불지 않게 국수를 제일 나중에 삶는데요. 국수가 익는 동안 간장 양념도 준비했습니다.
5: 짠짜. 별하잖아.
2: 지가 다 따왔자. 괜찮아요?
5: 네.
2: 다행이다. 조금 좀 해서 나오면 되겠어, 그랬지.
0: 배고파할 남편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숨도 안 쉬고 서둘러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자, 국수 씻고 밭으로 출발합니다.
2: 자, 여기 계십니다.
1: 자, 펴라.
2: 여기 국수 있어요?
5: 뒤에
1: 공 묻지
5: 않는다.
0: 농번기의 새참으론 빨리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국수가 최고입니다. 면기에 국수를 넉넉히 담고 달걀 지단과 오이, 김치, 마지막에 김가루까지 올려줍니다.
2: 육수.
5: 아버지 간장을 담으세요.
2: 많이 드세요.
1: 많이 잡사요. 많이 먹어.
0: 예. 오전 내내 땀으로 샤워를 하고 차가운 국수를 먹으니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6: 어디 갖다 내끼고?
1: 아, 저 일단 뭐 얼마 나오는지 보고 뭐 차에 실어가 좀 당기면서 좀 이렇게 팔까 싶어요.
6: 공마자도 좀 내고 일반 개인 뭐 식당에도 좀 내고 그래 하는 게 안 맞겠나. 한 건데다 아마 또 열등 비싼데 왜 안 와?
1: 그렇죠. 일단 요 파는 데까지 한 팔아보고 개인적으로 한 팔아보고 뭐 좀 그래 좀 내 그 능력 좀 딸리면 공판 좀 내고 그래. 네, 그래 그래 할게요. 일로 와 일로. 가자. 가 빨리 해야 된다 이거.
0: 공판장에 양파를 내면 수월하게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직거래에 비해 가격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건 씨는 작년에 처음 양파를 수확했을 때부터 직거래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는데요. 소량 판매가 대부분이라 품이 많이 들긴 하지만 가격을 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올해도 열심히 팔아보려고 합니다.
1: 어떻습니까? 이런 거 서비스 20kg 넘어요. 이거는 진짜 크지만 이것도 커요.
7: 요 이거는 더 작은 거 같나?
1: 아이 이거 뭐?
7: 아 저것도 작네.
1: 이거 세 개는 그 아이고 2.0이나 2.1로 해가지고 하시지 말입니다.
7: 그래 지금 마트 기준을 하면 안 되고.
1: 네.
7: 2만 천 원 내면 그냥 2만 주면 되지.
1: 2만 원 다 하시겠습니까?
7: 만 원, 만 원.
1: 한 번요.
7: 좀 굵은 것만 내가지고 이건 좀 잘잖아.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최상급은 아닌데.
1: 뭐가 최상급이 아닙니까 사장님? 이게 최상급이지 사장이야.
7: 네, 최상급은 그래도 담아가 상당히 큰데 그래도 조금 작은 편이지만 양파는 참 제일 좋은 편입니다.
1: 최상급 맞는데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일부러.
7: 총 16건데 그죠?
1: 12, 13, 14, 15, 16.
0: 양파를 구입하면 원하는 곳까지 옮겨주는 것도 오건 씨의 일입니다.
8: 옮겨서 이러시려면 힘드시겠네요.
1: 이 여사, 예, 여사들이 아닙니다.
0: 양파 한 망 무게가 20kg이나 되다 보니 옮기는 게 수월하진 않습니다. 바로 쓸 것들은 주방 옆에, 나머지는 뒷공간에 가져다 둡니다.
1: 이 서비스 마인드로 친절하게 고객이 원하는 대로 제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제가 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이런 친절이 오건 씨의 영업 비법입니다.
1: 사장님 뭐 매번 매장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7: 고맙습니다.
1: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도 또 애용 좀 부탁드리고
7: 예, 예,
1: 예.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0: 오늘도 기분 좋게 판매 성공입니다. 오건 씨는 귀농전 보험 설계사로 근무했는데요. 보험 설계일도 꽤 잘해 성과가 좋았지만 사람들이 치이는 직장 생활이 힘들어 귀농을 결심했고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조금씩 규모를 넓혀가는 중입니다.
1: 자, 경기 타러 가자!
2: 가자, 가자,
1: 가자. 가자. 어, 아빠가 앞에 탈게요.
2: 도현이 뒤에 타자.
1: 도현이 뒤에 타자.
2: 도현이 자동차 줘요.
1: 도현이 경찰차 줄까?
2: 앉아야 돼. 자.
1: 아빠 화이팅! 화이팅! 출발할게!
0: 요즘 같은 양파철엔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건 씨는 잠깐 잠깐이라도 짬을 내 아이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합니다.
2: 도현이도 재밌어?
9: 네.
2: 도현이도 재밌어?
9: 네.
0: 농촌은 여타 도시와 같이 아이들 놀이거리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경운기 드라이브입니다.
2: 해가 지는 거야. 예쁘지?
9: 네.
2: 서양이 예쁘네. 이제 노래 불러줘.

0: 다음날 아침. 어제 양파 포장을 하느라고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일이 있어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피곤이 덜 풀려 힘든 상태입니다. 세수만 하고 집을 나섭니다.
1: 바로 가야 됩니다. 지금도 늦은 거예요, 늦은 거.
0: 도대체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이곳은 고종사촌 형님의 수박하우스입니다. 요즘 한창 수박철이라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 도우러 왔습니다.
1: 형님, 잘 왔습니다.
2: 어머니, 잘 갔다. 죽었다, 너.
1: 네, 너 와서 왔다, 형님. 네, 그래. 많이 따놨네. 어? 네? 형님 많이 따놨어.
2: 그래. 빨리 했다고.

0: 아프다 아니야. 와, 큰 건 엄청 크다 아니야.
1: 자, 이제 고마 집에 가자.
2: 6월 수박철엔 매일 한 트럭씩 나가는데 오늘 판매 분량의 수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트럭에 실어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아유, 그런데 농사는 정말 쉬운 일이 없습니다. 양파만 무거운 줄 알았는데 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7kg 이상 되는 수박을 반복적으로 나르다 보니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지만 늦게 도착해 미안한 마음에 열심히 일을 돕습니다.
0: 누구게? 어. 자, 마지막!
1: 아, 끝!
0: 심할, 심할!
1: 어, 내맞다.
0: 자, 어, 땀나 덥네.
1: 그래.
0: 아, 하라. 야, 어머, 허리 아프다. 선나다고 뭐 허리 아프다 하는 거야.
3: 아이고, 일 선나다고 허리 아프면.
0: 몇 시부터 나갔는데, 하우스에?
3: 4시 반.
0: 4시 반. 아, 나 그 시간에 꿈나라 했어, 꿈나라.
3: 일찍 해야 되지, 더 보면 일 뭐 하겠는데.
0: 아, 맞다.
1: 자, 고생했으니까 수박 한 덩이 먹고 가라. 한 덩이 먹고 와야지.
0: 일 저기 했다고 내
2: 수박은 갈증을 없애주는데도 최고라 일하면서도 힘들면 이렇게 한쪽씩 쪼개서 나눠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0: 야, 참어, 야? 오늘 길거리에서 뭐야 맛있어.
4: 그렇지, 길거리에서 뭐야 맛있어.
3: 이거 좋은 기다 이거.
5: 내 야채밭도 우약한.
0: 이 내가 좋아라고, 어? 어, 잘 먹을게, 고마워. 어? 진짜 내가 가져간다. 어?
3: 가, 가라고.
0: 어. 알았어. 가자, 고마워. 아, 빈주야, 물러나자. 아빠 설치해줄게. 자, 비켜봐, 비켜봐, 비켜봐. 빈주 좋아요? 아빠도 좋아.
2: 딸바보 아빠 오건 씨. 미주가 좋다고 하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열심히 튜브 수영장을 만듭니다.
0: 이제 다 됐다. 이리 와, 다 됐다 이제.
6: 끄끄끄.
7: 자, 진짜.
6: 자,
0: 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끄
2: 그동안 수확하느라 고생한 부모님과 물놀이에 지친 아이들을 위해 오늘은 오건 씨가 돼지고기 수육을 준비했는데요. 수육 맛의 포인트는 커다란 양파를 통째로 두 개나 넣는 겁니다.
0: 와, 다 됐다.
2: 돼지고기를 삶을 때 양파를 넣으면 잡내도 잡아주고 육질을 연하게 해줍니다. 수육은 양파랑 좋은 고기만 있으면 사실 큰 기술이 필요치 않아 오건 씨가 제일 자신 있게 하는 음식입니다.
0: 고기 먹자, 고기, 고기. 자, 수육 완성됐습니다. 완성.
7: 고기, 아빠 고기 갖고 왔네. 고기.
0: 아버지, 잠시만요. 어, 한번 봐라.
7: 고기 먹자.
8: 먹자, 이제 아버지 먹자.
2: 맛을 보는데요. 오, 아주 잘 됐습니다.
0: 야, 미주야. 맛있어?
7: 뜨거워.
0: 안 뜨거워. 안 뜨거워.

0: 어때, 미즈?
1: 미즈 맛있어, 맛없어?
2: 맛있어.
1: 자, 뭐?
2: 아빠!
0: 아, 이게 안 먹는다.
1: 오, 미즈야.
0: 아빠 말 들어요. 오, 미즈.
2: 아빠 뜰게.
0: 아빠 뭐, 미즈 먹을 거야?
1: 네. 미즈 먹는 거야? 아빠 줘야지. 네. 양파 수확할 때 고생했다고. 내가 만들어 봤어. 맛있죠?
3: 그래. 내가 사실 다른 거 보고 안 하려고 해. 그렇고 마음적으로 힘이 든다. 내가
1: 이거 다 했어요.
3: 그래, 이제. 그래. 어, 다 했다. 이제.
1: 이거 먹고 힘 좀 더 내봐요.
3: 그래.
1: 야? 내가 저 팔아가지고 내 용도 좀 챙겨주고 갈게.
3: 용돈 얼마 주려고?
1: 용돈 만 원.
4: 만 원 가지고 나머지 그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겠다. 야, 한 900만 원 챙겨드려라.
5: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 시각 양파밭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식구들만으론 모든 수확을 할 수 없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양파는 수확도 수확이지만 선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크기에 따라 1번부터 4번까지 네 종류로 분류되는데 1번이 가장 크기가 큰 양파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오건 씨가 양파밭으로 왔습니다.
1: 야, 1번이고 2번인데 섞였어요. 그냥 막 담은 거죠. 이익 하면 안 됩니다. 양파망을 둘러가지고 다 봅니다. 보고 좋은 거를 사지. 이렇게 섞여 있다 보면은 이 1번 가격보다 2번 가격보다 더 다운 더 됩니다. 왜냐면 이 사이 중간에는 3번 꼬다마도 섞여 있을 거란 가능성을 두고 가격을 못 봤죠. 1번이고 2번입니다. 달라요.
6: 빼야 돼. 다시.
5: 작업반장에게 잘못한 것을 알려줍니다.
1: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와.
5: 1번에서 4번까지 다른 크기의 양파들이 한 망에 들어가 있는 상황. 아무래도 오늘 작업한 것들을 모두 다시 선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애써 담아놓은 양파를 다시 밭에 풀어놓습니다. 마음이 정말 찹찹합니다. 양파밭에 비상이 걸려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오건 씨가 밖으로 나온 이유는 양파망 때문입니다. 충분할 줄 알았는데 부족해 급하게 사러 왔습니다.
1: 잘 마셨습니까? 자, 담아내기 망 갖다 놨습니까?
7: 예, 갖다 놨습니다.
1: 얼마죠?
7: 3,000개 51만 원이요.
1: 아, 예. 한 장에도 빠진 거 없죠?
7: 한 장 빠진 거 없어요.
1: 어?
7: 한 장에서 오니까 다 실으시면 3,000개입니다.
5: 빨리 돌아가 제대로 분류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해서 마음이 급합니다. 서둘러 양파망을 씻습니다.
7: 그 한 묶음에 500개씩. 아, 돈 됐네. 아,
1: 5개 3개, 3,000개. 아, 맞네. 아, 감사합니다, 형이야. 아, 내가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 수확하고 전화 주세요.
1: 예, 감사합니다. 예.

0: 오건 씨가 양파망을 사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작업자들이 모두 돌아가 버렸습니다. 작업자들에게 화를 좀 냈더니 일을 하다 말고 돌아가 버린 건데요.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1: 아, 왜 아직 판매를 빨리 해야 되는데.
0: 작업반장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2: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소리 이후 음성사삼으로 연결됩니다.
0: 전화마저 안 받는 상황.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 이거 다 일로 다 옮겨야 돼. 옮겨. 이거 다 빼가지고 여기 재는 게 아니고 차에 실어야 돼.
3: 못해 둘이는. 사람 불러야지 뭐.
1: 그치.
3: 우리가 언제 나와 이거. 뭐한다 이 땡볕에.
4: 오늘 폭염주의보란다. 폭염주의보. 사람 죽는다. 쓰러진다. 뭐한다.

0: 그래, 뭐 그래도 하나까지 한번 해보자. 작업부장님 불러야지.
1: 아, 작업부장님을 불러가지고 몇개 아닌데 지금.
0: 아, 뭐 그냥 해야 돼.
1: 불러야지. 어. 아니면 다 동원해야지 뭐.
0: 하나까지 한번 해보자.
2: 밭이 너무 더워 그늘이 있는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0: 실차.
2: 결국 아버지까지 나오셨습니다. 온 가족이 총출동해 양파를 차에 싣습니다.
1: 우산!
0: 우산해라! 됐다!
1: 이제 우산!
2: 엄마가 집으로 안 오자 딸 미주까지 밭으로 나왔습니다.
1: 미주야, 이거 와 있어. 저기 와 있어. 미주야, 거기 기다려.
2: 미주도 뭔가 돕고 싶은 마음인데요.
1: 도와줄 거야?
3: 네.
1: 오, 이거 큰 거네. 집에 갖고 가자.
3: 아빠!
0: 아빠! 응, 양파 미주 가지고 있어.
1: 네. 양파 망쳐놨지.
0: 살 빼야 된다, 살! 어이! 살 빼야 돼! 빨리 갑시다!
2: 트럭 한 대에는 싣지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입니다. 일단 먼저 작업할 분량을 차에 실어 보냅니다. 한 차에 20kg짜리 양파망이 150개 정도가 실리니 앞으로 네 번은 더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0: 자, 오케이. 자, 그렇지. 자, 그리고 이거 이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렇지. 오케이. 저도 작년에 공판장 가가지고 배웠습니다. 하차만 사는 건데.
2: 그런데 양파 쌓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명목하에 너무 이불을 지시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건 씨?
1: 알겠다, 알겠다.
0: 아니, 알려주잖아, 내가.
1: 알려주는 거 알겠다고 한 번만 알려줘.
2: 결국 다시 선별하기 위해 양파를 전부 꺼냅니다. 하루 종일 분류에 포장한 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0: 내 피 같은 오늘 놈들한테 주고 일을 덜라고 돈을 줬지만은 일을 더 나한테 만들어주고 내 돈 빙 뜯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어, 왔나? 아, 니 잘 왔다. 내 일 좀 더 하자. 노네, 양파 이거 해놨는 거, 작업해놨는 거 가지러 가야 돼. 이거 반에 반도 안 돼.
4: 반에 반도 안 돼.
0: 어, 반에 반도 안 돼.
2: 남은 양파를 실으러 친구와 함께 밭에 왔습니다.
0: 저 친구는 소위 말해 학교 다닐 때 같이 농집으로 드신 겁니다. 친구야, 인사 한번 해라.
4: 어? 안녕하세요. 아, 좀 가벼운 건 줄 알았는데. 맞고.
5: 데리고 친구 아니에요? 잘못 오신 거 같은데.
4: 아니에요. 도와줘요. 지금 고생하고.
0: 그냥 들어가지고 좀 실으면 돼. 친구야, 더 더워지기 전에 네.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 이거. 이따가 35도, 막, 체감온도 40도 되면, 막, 일 모아한다, 이거.
4: 아, 무섭다.
2: 사실, 20kg짜리 양파를 싣는 건 쉽지 않은 노동입니다.
4: 힘드네.
0: 아, 시원해. 아.

0: 어머나, 오건 씨가 시원한 차에서 쉬는 것도 모르고 우직한 친구는 혼자 열심히 양파망을 나릅니다.
1: 예, 여기 왔어요.
2: 여기,
1: 여기 왔어요. 아, 저...
0: 오늘 일은 아무래도 친구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요.
2: 아, 잠깐만.
1: 여기 뭔데?
2: 아, 그래요, 네. 아이, 그래서 저
1: 일 시키고 혼자 쉬고 있었나 봐.
2: 아, 전화 가지고 아버지 전화 가지고.
1: 아, 빨리 해라.
2: 아, 맞아.
1: 그래도 이제 쉬고 가겠다.
2: 친구야, 그런 게 됐노? 빨리 도와줘.
1: 와, 혼자 쉬고.
2: 아니다.
3: 집에 가고 싶으세요?
2: 예?
3: 집에 가고 싶으세요?
1: 네, 집에 가고 싶어요.
2: 가자!
1: 가자,

0: 게 너무 힘들다, 농사가. 아, 이게 보통이라 해야
1: 된다. 이거 보다 더 더울 때 아마 사람 색감보다 이거. 내가 한 만큼 내가 벌어오기 때문에, 어? 이 보람은 있어.
0: 채 들었네.
1: 나 원래처럼 늘었나?
0: 채 들었네.
2: 힘든 일을 내일처럼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 농촌 생활이 외롭지 않습니다.
0: 다리 거덕거리네.
2: 이번엔 또 내려줘야 합니다.
1: 풀어가지고. 풀어가지고.
3: 마루는 조금 마루 말려도 건져주고.
1: 무슨 먹 가자. 오두배 오두배 어디 있나?
4: 오두배죠. 아, 저기 우사에 있다. 우사에. 우사에 있다. 내가
1: 갔다
4: 올게.
1: 아니다, 내가 갔다 올게. 네 하고 있어. 내가 갔다 올게. 내가 갔다
4: 올게. 일하기 싫어가지고 간다. 저 말하자. 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마누라 시키고. 큰일이다, 큰일.
1: 무슨 뭐 아 사이다 먹어야 돼. 사이다 먹어야 돼.
2: 아내와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사이 또 혼자만의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와, 이쯤 되면 농땡이 피는 것도 실력이라고 인정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1: 아, 좀 살겠네. 와,
4: 빨리 와.
1: 간다.
4: 빨리 온나. 혼자 먹는 거 알지? 내 것도 좀 갖고 온나.
1: 절대 내 혼자 안 먹는다. 간다. 잠깐만. 아, 아버지나.
4: 아버님 안 드시는데.
1: 어? 휴식을 되냐? 하래. 예. 그래. 아.
4: 아, 시원해. 힘들다. 몇 번 날라야 돼, 뭐. 또 차를 지금. 이것도 내려야 되네.
2: 그 후로도 계속되는 분류 작업. 끝날 것 같지 않던 고된 하루가 저뭅니다.

0: 다음날 아침 찾은 곳은 감자밭. 오건 씨는 감자 농사도 함께 짓고 있는데요. 수확이 2주 정도 남아 감자 상태를 살피러 왔습니다.
1: 어, 뭐야?

0: 잠겨버린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이거를 물을 빼야 돼요, 물을.
1: 양파 수확하느라 잠깐 못 온 사이 감자밭이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수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 큰일입니다.
0: 어르신, 예. 요놈 누구 아십니까?
2: 땅 주인은 제가 모르겠고요. 농사 짓는 분은 요 태평 사양동인데.
0: 누더니 같은 게 파먹는가 이마에 터져 감자에 뭐 물이 한강이 돼, 한강. 논도 보수를 좀 하라고 좀 전달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이면은 잘
2: 전화번호도 모르고
0: 아
2: 이건 뭐 강가에 가다 한 번씩 나오시더라고.
1: 감자밭을 찬찬히 둘러보며 문제가 생긴 곳을 찾습니다.
0: 아 이거 뭐야? 또 왜 뚫렸어? 아.
3: 이게 중간에 이게 뚫릴 수도 있어요?
0: 두더지밖에 없죠.
3: 논에도 두더지가 있어요?
0: 있습니다. 이 동네는 별의별 희한한 거 다 있어요 여기. 아,
1: 논둑으로 물이 콸콸 흘러 들어옵니다.
0: 제 작물이 잠기면은 썩죠 감자가.
3: 이제 물 있으면 안 돼요?
0: 예. 물이 차면은 안 됩니다.
1: 급한 대로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게 구멍을 막아 놓습니다.
0: 와. 뭐 자, 그런 거 복구 내놨는데 아 터지길 바래야죠.
1: 밭의 3분의 1 정도가 물에 잠겼습니다. 빨리 물을 빼주지 않으면 썩지 않더라도 저장성이 떨어지는데요. 감자가 괜찮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0: 아, 여보세요? 혹시 사장님이십니까? 사장님 되세요? 혹시 사장님 통화 좀 가능할까요? 남자 사장님. 아, 안 계신다고요? 아, 여보세요? 예, 사장님, 오케이 짬뽕 사장님 맞으십니까?
4: 예.
0: 사장님, 그, 안녕하십니까. 민도농산 건옥원 대표고요. 작년에 그 양파 좀 팔았었는데, 그, 두,
4: 예?
0: 양파 그때 좀 팔았었는데, 사장님. 좀 이래 사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 많이 가져 놨어요. 아, 혹시 사장님 계십니까? 아, 혹시 양파 좀 안 사시죠?
4: 아, 양파
0: 좀 있어요. 아, 예. 밭에서 바로 들어온 거래처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일단 먼저 돌려봤습니다. 근데 뭐 몇 군데는 이미 들어온 데가 있다 하네요.
5: 아, 들어오나?
0: 아, 형님 바쁘십니까, 형님? 양파 수확 작업에 수다바 좀 나가지고 했는데 수다바 좀 드리려고.
5: 아, 그래.
0: 아, 배달하러 가겠다. 아.
1: 오건 씨의 영업 방법 중 하나가 포털 사이트에 식당 이름을 검색해 무조건 전화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생긴 단골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올해는 재분류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 판매를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6: 양파 사줄 거 같나?
0: 모르겠다. 사줄 것 같기도 하고 안 사줄 것 같기도 하고.
6: 그래도 뭐 아는 사람이 사주겠나?
0: 맞지?
1: 전화로 만나기로 했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호기롭게 오긴 왔는데 양파가 좀 팔렸으면 좋겠네요.
7: 아니,
0: 어, 안녕하십니까?
7: 전부 농사 됐나 그래?
0: 야. 이게 순양파인데요. 어. 이게 순양파는 그냥 이렇게 서비스
7: 안 주고. 그런 게 안더라 그래.
0: 난 잘 알잖아요. 이거, 야?
7: 너무 잘니까. 야,
0: 한, 네, 뭐, 얼마나 갖다 드릴까요? 한 100만 갖다 드릴까요?
7: 한 50만 갖다 재란다.
0: 50만?
7: 어.
0: 그럼 내 어머니네 이거 이런 담아. 근데 이런 담아 이거는 이렇잖아. 근데 이런 담아에 이런 거 요런 거 섞기도 상관없죠?
7: 상관없죠. 아무튼 요만해도 상관없고.
0: 이 20kg에 내 어미 그 할게, 내 흔쾌히 해줄 수 있게. 야? 네, 2만 원 해드릴게요.
7: 알았어. 야? 알았어. 아니, 숫자마다 이거 집에 많이 있나?
0: 이거 몇 박스 있습니다. 좀 더 드릴까, 야?
7: 우리 집 갖고 오느라.
0: 아, 네, 이거 서비스 좀 드릴게요.
7: 이거 소스 빼도 괜찮고. 그냥 뭐 장작 곱게 썰어갖고 굉장히 상관없더라.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7: 그럼 집에 나좀 맡기고.
0: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7: 네. 여기까지 서비스 주고 뭐.
0: 드릴게요.
7: 진짜 농사 잘 짓다.
8: 멋진 거.
7: 생기만큼 잘 짓는다. 나 몰랐다. 술을 좀 많이 먹고 짐벙짐벙 많이 해요. 그냥 많이 먹었다.
0: 어머!
7: 이거 말 그러잖아. 그러면 나라면 좋지.
8: 원래 아시는 분이세요?
7: 네. 우리 아들 후배. 처음엔 할 때부터.
0: 오, 감사합니다.
9: 수고하세요. 네. 덥다, 아직 좀 싫어.
1: 양파를 꽤 많이 팔아 기분이 아주 좋은데요.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여기서 밥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9: 주는 뭐 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
0: 이거 그 서세 불고기 전국장 두 개. 이거 서비스. 요것만 시켰는데 너 요거로 서비스 줘.
1: 어머나, 물건도 팔아주셨는데 감사하게 서비스까지 주셨습니다. 청국장을 듬뿍 올려 한술 뜹니다.
9: 아, 그동안 집에서 구우면 이런 맛이 안 나는데. 식당에서 구우면. 머리 이제 염색좀 해야 되겠다.
0: 머리를 씻는 게야. 어? 봐라. 이 어떻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가 신미영이 건미주 건더기 먹이 살릴 수 있을까? 어? 이 양파도 어떻게 금액을 많이 받을까? 이 생각을 무상을 많이 하다 보면 머리 빨리 씻는 기라. 알겠나? 아?
9: 아?
0: 그래.
9: 염색 좀 해라 이제.
1: 아내는 정말 남편이 고생을 많이 해 흰머리가 빨리 생기는 것 같아 마음이 쓰입니다. 생각난 김에 미용실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친한 지인이 하는 곳이라 이번엔 수확한 양파도 한 망 선물로 들고 왔습니다.
0: 아, 바르나?
7: 아? 아이고야, 오빠라 오빠. 덥지? 머리 좀 자르고 염색 좀 해야 되겠다. 씨, 금액은 누가 봐도 촌놈이다. 어? 그다가 머리는 흰머리가 많아가 누가 봐도 영감님이고.
0: 본인은 할 말 아니거든.
7: 돈을 벌어도 좀 시장도 좀 하고. 응? 염색을 좀 자주 해라, 염색을. 나이 차이가 그래도 우리가 좀 있으니까 보니까 뭐 아무리 내가 누나라 그런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꼴통짓을 하는 게. 그래가 뭐 농구 농사 지어라 막 얘기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그때는 안 얻으면 우리 때 뭐 뒤늦기라도 해갖고 뭐 자리를 잡았으니까 잘 된 거죠 뭐.
0: 힘들어 뒤지겠는데 나 잘 된 거 같나?
7: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노. 다 힘들지만 우리 때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고 어쨌든 이 나이에 그만큼 농사 짓는 것도 잘 된 거잖아. 야, 이마 확장하고 인물 난다 그자. 이마 확장을 내가 3cm도 쉽게 줬거든. 원래 이마가 좁았는데 친한 동생이니까 뭘 배워 오면 전부 다 눈빛 갖고 이걸 다 하고.
0: 그럴 것 같아.
1: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걸 아니 한 번 올 때 꼼꼼히 해주려고 노력하신다네요.
7: 오만 자, 앉았다 가면 자. 아이고.
1: 귀농을 한 후엔 새벽에 일어나는 날이 많아 조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7: 오늘은 사람 되어서 다니도록 하여라. 거울도 좀 보고 그리는 게 좀. 다 됐다 하자.
0: 누워있다 놔. 고생도 하네. 얼마 돼? 이거 내 3만 원에 팔거든. 어?
7: 3만 원에 파는 거 맞아.
0: 그래, 맞아. 맞아.
7: 이거 좀 가자고.
0: 그래.
7: 그래. 하던 기술은 하자.
0: 그래.
7: 찍어.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따가 잘 먹을게요.
0: 이따가, 그 사무실 놀러 와. 다시 삼겹살 꼭 먹자. 알았지? 나 또 밭에 또 너 일하러 간대. 행님아.
7: 행님아, 뭐 보려고
0: 하나.
10: 아, 그럼 이따 가셔도 돼요, 아버지. 아, 안 돼. 아, 수고하세요. 행이야. 행이야. 어디 넘겨? 아, 안녕하십니까.
11: 왔나?
10: 야, 아,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삼겹살 좀 사는데. 어. 상추 행이 좋다며. 그래서 같이 먹읍시다.
11: 날씨가 이렇게 더워하고 막 상추 다 죽었다, 다 죽었어.
10: 어때?
11: 여 봐라, 지금.
10: 야, 안 돼.
11: 양키는 뭐 이렇게 안 나. 보고 꽃차하고 여 깻잎 좀 따가면 되겠네.
10: 많이 나, 뭐.
11: 그러니까. 뭐 식을 때 식어갖고 먹으면 돼.
10: 됐어.
11: 여 꽃차 좀 따가라.
10: 근데 고추가 안 매운 거 넣으면 돼.
11: 안 매운 거 이쪽에 이거.
10: 요거?
11: 어, 매운 거.
10: 요것도?
11: 어.
1: 고추가 아주 싱싱합니다.
10: 행이야, 어? 고마 따서 뭐 고추만 먹으려니까. 고기하고 이 상추도 많은데.
11: 고추 많이 먹잖아, 너.
10: 에이, 행이 고추 많이 먹어.
11: 알았어, 알았어.
10: 응. 갑시다.
11: 그래, 그래.
10: 깻잎 깨, 어디는 깻잎이야?
11: 저 앞에 있어.
10: 깻잎 좀 넣자. 아, 어디야?
11: 뭐, 집 앞에.
10: 삼겹살 내 준비해 놨다, 여기.
1: 고추와 상추를 넉넉히 따들고 농장으로 왔습니다.
11: 빨리 구워라.
10: 오케이, 오케이.
1: 삼겹살이 맛있게 익었습니다.
7: 야, 너 이번에 양파 농사 잘 됐나?
10: 뭐, 네 군데 했는데. 잘된 데는 잘 됐고, 뭐, 좀 모아야 되는 모아고.
7: 잘 됐는데 나는 왜 수놈아 주노? 수놈이랑 달가 이거.
10: 암장파다, 암장파.
7: 아, 그런 거야?
10: 그래.
11: 그래, 혹시 올려야
10: 이거. 그래, 알았다.
11: 내 고기, 내 고기 있다. 소스 좀 따가지고.
10: 아이, 이게.
11: 산소 저가. 이게 단가, 저거가.
7: 안 알아.
11: 아, 내 볼 건데 뭐 주노? 뭐야, 얘가.
7: 대단하네. 대단하네. 아이고, 야야. 네,
11: 준비해줄게.
7: 밥 뜨거라.
11: 자. 줄까?
10: 어.
7: 또 시작이다, 나 그러면. 나 머리 괜찮아? 60여자 앞에
10: 누나 머리가 잡았네.
11: 이뻐.
7: 애빠지 차이고 스프레이 좀 밀줘 하고 와가. 머리 흘리라고 내기지 마. 그래도 야 그때 생각하면 맞지? 진짜 니 이제 자리 잡고 하이지.
10: 아이고. 나 자리 잡은 거 안 나?
7: 그래 이제 시작이다 나는.
11: 얼마 좀 내래.
10: 응? 얼마
11: 좀
10: 내. 갑시다.
7: 월등 어? 권호구.
10: 어?
7: 잘 먹고 잘 살아라. 건배!
10: 건배!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오늘 밤 너와 내가 하나 되어 달려.
1: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밤이 깊어갑니다. 며칠 후.
12: 네. 와, 바다다.
10: 바다다. 너희 갈매기 잡아볼래? 어?
13: 여기, 저기야.
10: 저기 있어?
13: 내꺼.
12: 갈매기가.
10: 어, 아니네. 후.
1: 여름이면 양파 수확으로 바빠 어디 갈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은 큰맘 먹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나들이.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 오건 씨 부부는 마음이 좋습니다.
10: 미안해.
1: 둘째는 겁이 많습니다.
10: 어? 자, 이 손 잡을게.
1: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10: 야, 미주야, 바다 오니까 좋지. 미주 좋아? 양파는?
12: 파보다 맛있다.
10: 양파 사랑해주세요.
13: 엄마.

한국의 대표적인 인형극인 꼭두각시노름. 남사당패가 목덜미를 잡고 농가는 데서 덜미라고도 한다. 그런데 발에 탈을 쓰고 하는 놀이도 있다는데 그게 가능할까? 한국의 전통 인형극 중에 하나인 꼭두각시노름은 과거 봉건 시대부터 개화기까지 떠돌아다니던 직업적 유랑 예인 집단인 남사당패에 의해 연유되었다. 꼭두각시노름은 포장막을 치고 공중무대를 세워 공연하였다. 탈춤과 함께 우리 고전극의 한 종류이면서도 주인공 박첨지의 일대기적 줄거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그런데 발에 탈을 쓰고 하는 인형극도 있으니 이름하여 발탈. 발탈이란 한쪽 발에 탈을 씌워서 행하는 연희를 일컬으며 족탈, 족가면, 족무용, 발탈춤 등으로 불린다. 허수아비로 만든 인형의 머리를 발바닥에 씌우고 그 위에 저고리를 입혀 사람 모양 인형의 상반신만 보이게 한 뒤 조종하는 독특한 인형극이다. 그런데 반등신의 인형을 어떻게 발로 움직이는 걸까? 포장을 치고 그 안에 누워서 발만 움직이고 대나무로 양팔을 움직이게 된다. 발탈은 발탈꾼, 즉 인형배우뿐만 아니라 이야기꾼, 그리고 피리, 대금, 해금, 장구 등을 연주하는 악사들이 함께 펼치는 종합예술이다. 발탈꾼은 판소리, 민요 등 노래는 물론 지담에도 능해 다양한 목소리 연기로 인형 배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그렇다면 발탈은 언제 누가 시작한 걸까? 발탈은 대략 1910년대 전후로 명창 박춘재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15살에 궁중에 들어가 고종 황제로부터 궁중연희를 담당하는 가무별감 벼슬을 받았다. 최고의 경기 명창이자 제담가였는데 당시 그가 펼치는 발탈 공연이 유명했다. 신문에 이동백, 임방울 등 당시 최고의 명창들과 나란히 박춘재 이름이 실렸다. 발탈은 박춘재를 통해 1922년 이동환에게 전수되었고 이것이 후대의 박해일, 현 보유자 박정임과 조영숙으로 이어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다소 생소하지만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발탈.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8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79호로 지정되었다. 발탈은 가장 창의적이고 해학적인 종합예술 중 하나라 해도 지나침이 없는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다.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소중했던 날이네. 내가 제일 좋아했던 고무줄놀이. 수학여행 장기자랑. 시험 합격 통지 받았던 날. 아, 정말 행복했었는데. 아빠랑 팔짱 끼고 결혼식장 입장하던 날. 우리 첫 아이 처음 안아보던 날. 이렇게 다 소중한데.

왜? 왜또 힘없이 들어와? 왜 그러는데? 또문 닫지 말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보라니까? 너 진짜 요즘 왜 그러는데?

그렇게 힘없이 다니니까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네가 지금 그럴 때니? 네 성적이 그 모양인데? 아니 너는 엄마가 다 해주잖아. 넌 공부만 하면 되잖아. 뭐가 문제인데? 얘기를 해보라니까? 진짜 답답해.

아직도 진로를 못 정한 거니? 지금부터 정해놔야지 3년을 허투루 안 쓴다니까? 그러니까 친구들 만날 시간에 생각을 좀 하라. 지금 친구들 다 필요 없어. 친구는 대학 가서 만나면 돼.

네, 다음 곡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합창 단원 중에 출산을 앞둔 단원분이 계시다고 해서 무대로 모셔볼까 합니다. 네, 조심히 나오세요. 네. 태명이 찰떡이라고 해요. 우리 찰떡이를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찰떡이와 세상의 모든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 합창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희 엄마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늘 바쁘셨던 저희 엄마.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저와 엄마의 앨범을 열어보게 되었는데요. 아, 저 볼이 빵빵한 아이가 바로 접니다. 그리고 옆에 저희 엄마세요. 예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태어나고 아빠와 가족 사진도 찍고 이 옥상에서 저희가 사진을 참 많이 찍었어요. 네. 아니, 저랑 동생이 태어난 후로는 엄마 앨범 대부분을 저희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저희가 태어나기 전 엄마의 앨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저기 저 소녀가 저희 엄마예요. 저 소녀가 노래를 얼마나 좋아하고 잘했는지 어느 날 선생님께서 합창부를 권유하셨대요. 예스! 엄마는 내심 너무 좋았는데 단복을 사는 돈이 혹시 외할머니께 부담이 될까봐 합창부를 하고 싶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셨대요. 그리고 몇 년 후 외삼촌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엄마가 중학교를 포기하고 바로 일을 하셔야 했을 때도 엄마는 또 괜찮다 하셨죠. 매일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게 어린 엄마의 일상이었는데 그 소녀가 자라서 이렇게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네 어른이 되었어요. 청청으로 모델처럼 사진도 찍고 네, 친구들과 모델 놀이를 즐기셨죠. 이렇게 저보다 어린 젊었을 때 엄마 사진을 보는데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게 흘렀을까 야속한 마음도 들고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엄마랑 진짜 친한 딸이었거든요. 대화도 참 많이 했고 언제나 엄마 편이었고 그런데 막상 엄마가 삶의 회의를 느끼던 순간에 저는 엄마 편이 되어드리지 못했어요. 생각해보면 엄마가 처음으로 괜찮지 않다고 얘기한 거였을 텐데 저는 엄마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시고 감정 기복이 왜 이렇게 심해지셨나 이해가 안 됐고 화도 정말 많이 냈죠. 그만 좀 하라고. 그럼 엄마가 또 사과를 하세요. 아시죠? 미안한 건 난데 엄마가 먼저 미안하다. 내가 왜 이러나 모르겠다. 내가 괜한 소리를 했다. 이러면 더 미칠 것 같은 그런 못난 딸의 마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엄마,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한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진을 찍으러 가서 드레스를 고르고 메이크업을 받고 하는데 엄마가 너무 설레하고 정말 소녀처럼 좋아하셨어요. 제대로 즐기고 계시죠? 엄마, 엄마도 엄마의 삶을 살아 라고 제가 어릴 때부터 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막상 엄마가 엄마의 삶을 찾고 싶었던 순간에 저는 그게 낯설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지 못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의 웃음을 보고

하고 싶은 거를 참 많이 참아야 했던 어린 소녀와 엄마라는 이름으로 늘 바쁘게 살아온 한 여자의 삶이 얼마나 예쁘고 찬란한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나 찬란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가 먼저 얘기해드렸어야 했는데.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 뭐 코로나 하도 많이 돼서 이제 지겨우실 텐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동영상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굉장히 빠듯한 그 코로나 때문에 연습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이 많아서 제한된 시간 안에 준비하느라고 뭐 나름 부족한 부분도 있었었지만은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 고생을 해서 오늘 무대를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특히나 이제 그 무대 감독님과 그 모든 스태프 여러분들이 또 많이 배려들 해주셨고, 그다음에 악기 팀들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 특히나 우리 그 과천시립 여성 합창단 단원들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오늘 연주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즐거우셨다면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 모든 행정을 담당하는 트레이너 선생님이 계신데 자가격리로 지금 2주째 댁에 계시는 바람에 저랑 막 저녁 10시, 11시 넘게까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같이 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지금 보고 계실 줄 아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저희가 마지막으로요, 14번째 그 1월이 시작되면 12월이 오는 것에 온다는 그 마지막 14번 곡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잠깐 더 노래를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음악회를 여기서 닫고자 합니다. 모든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어?
1: 애벌레야, 뭐 하고 있어?
0: 보면 몰라. 밥 먹고 있잖아.
1: 그렇게 조금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0: 뭐해? 내가 나중에 크면 얼마나 멋져지는데.
1: 나중엔 어떻게 되는데? 키가 더 커져?
0: 흥, 내가 어른이 되면 나를 올려다봐야 할걸.
1: 어? 그렇게나 커지단 말이야?
0: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고.
2: 커다란 소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동나무와 밤나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숲에 찾아왔어요.
3: 이놈들이 좋겠군.
0: 우리 어디 가는 걸까?
2: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푸른 잔디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4: 안심해. 여기는 가야금을 만드는 곳이야. 좋은 가야금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연주여행도 다니면서 예전보다 더 신나게 지낼 수 있어.
0: 가야금이요? 우와, 저도 가야금이 될 수 있어요?
4: 물론이지. 하지만 사람들이 찾는 좋은 가야금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엄청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해.
1: 좋은 가야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 뙤약볕이 쬐는 여름,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 그리고 큰 비바람이 불 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면 돼. 그렇게 세 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견디면 견고하고 울림이 좋은 나무가 된단다.
2: 두 친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기 위해 수련을 시작했어요. 날씨를 견디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두 친구는 저마다 꿈꾸는 가야금을 생각하며 열심히 이겨냈어요.
1: 난 학처럼 큰 소리를 내는 가야금이 되고 싶어.
0: 나는 꾀꼬리처럼 초롱초롱한 소리를 낼 거야.
2: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그동안의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고 결이 고르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 있었어요. 장인은 해와 달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손잡이도 뚫었어요. 귀여운 해와 달 모양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니 밤나무는 매우 기뻤어요. 그 다음 장인은 아교를 발라 오동나무로 만든 위판과 밤나무로 만든 아래판을 붙인 후 끈으로 칭칭 감았어요. 서로 잘 붙어서 좋은 소리가 나기 위해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후 두 나무는 한 몸이 되어 가야금 모습처럼 보기 좋게 변해 있었어요.
1: 명희님, 명희님! 그런데 그 불은 무엇에 쓰는 건가요?
3: 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다.
1: 아, 뜨거워!
3: 조금만 참거라. 이렇게 인두로 살짝 그을리면 색깔도 예뻐지고 벌레도 달려들지 않게 돼. 그리고 잘 상하지도 않게 되지.
1: 오, 무늬가 선명한 게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2: 인두질이 끝나자 좌단이라고 불리는 곳에 모양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12개의 가야금줄을 거는 곳을 가리고

0: 일으켜 좌단이라고 부른답니다.
1: 그런데 왜 구멍이 12개예요?
2: 가야금의 줄이 12개라 그렇단다. 줄이 12개인 이유는 1년에 12달에서 나왔기 때문이지. 네가 완성이 되면 연주가와 멋진 산소를 연주하게 될 거야.
1: 우와, 예쁘다. 이건 뭐예요?
2: 이건 봉미란다. 봉황새의 꼬리라는 뜻이지.
1: 봉황이요?
2: 이 상상 속의 신비로운 새지.
0: 장인은 봉미를 오랫동안 정성 들여 부드럽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나뭇결도 한층 돋보이고 연주자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매끈하게 칠도해줬어요.
3: 너무 근사해요. 벌써 가야금이 된 것 같아요.
1: 빨리 연주하고 싶어요.
2: 그래, 이제 줄 거는 일만 남았구나.
0: 장인은 명주실을 꼬아 만든 줄을 하나하나 연결했어요. 굵기가 다른 각각의 줄들은 서로 다른 소리를 낸답니다. 그리고 줄 아래로 기러기 발처럼 생긴 안족을 올렸어요. 안족의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대요.
2: 자, 어디 이 소리를 들어볼까?
1: 이게 우리한테서 나는 소리야?
3: 와, 믿어지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야금이야.
1: 그래, 어엿한 악기가 된 거야.
0: 고동나무와 밤나무는 오랜 세월의 어려움을 견디고 아름다운 가야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유명한 연주가와 함께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가야금이 된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1: 나도 나중엔 저렇게 멋진 나비가 될 거라고.
3: 지금의 모습으로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데.
1: 흥, 난 지금도 내 두툼한 입술과 통통한 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3: 그래, 그래. 정말 귀엽다, 귀여워.
1: 그걸 이제 알았어.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1: 상징이다.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굽이진 길도 경사진 길도 있는 그대로 지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유유자적 즐길 수 있는 곳.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맞는 꽃과 나무를 심어서 사시사철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쉼터이자 사색의 공간.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이죠. 일본 정원은 아기자기하게 예쁘지만 너무 인공적인 느낌이 나고요. 넓은 공간에 많은 건축물들을 들여놓은 중국 정원은 압도적이어서 어딘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인공적인 누각이나 정자마저도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그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선비들이 조성한 별서 정원인데요. 산림집과는 별도로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지어서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했던 곳입니다. 세속적인 출세에 연연하지 않고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닥실마을. 마을의 지형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세라고 해서 닥실마을이라 불립니다. 바로 이곳에 조선 중기 주요 관직을 두루 지낸 권벌이 조성한 별서정원, 청암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제 권벌은 개혁정치에 앞장섰다가 김효사와의 연루되면서 낙향하게 되는데요.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도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자 했던 그는 이곳에 기와집과 정자를 세우고 소박한 정원을 꾸몄습니다. 거북이 모양의 너럭바위에 우뚝 세워진 청암정. 푸른 바위처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직한 선비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신선이 산다는 복내산을 형상화해서 지은 연못인데요. 돌다리를 놓아서 청암정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500년 이상 한자리를 지켜온 봉화 청암정은 사대부의 개인 거처를 넘어 안동 권씨 가문이 화합의 장소로 사용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공간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별서 정원들은 대부분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인 한양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물리적 거리감, 그리고 경치 좋은 곳이 많다는 환경적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호남과 영남의 별서 정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기능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호남 지역은 지세가 완만해서 원림을 조성하는데 유리한 환경이고 정원을 생활 현장 가까운 곳에서 만든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호남 지역의 정원은 휴식 공간이자 학습 공간으로서 지방 문화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영남 지역의 자연 환경은 호남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어서 자연스럽게 계곡이나 강변을 끼고 정원을 조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용히 은거하는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컸습니다. 난간에 올라서면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곳. 경상북도 예천의 초간정 원림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원림을 갖춘 정원 중에서 유일하게 영남 지역에 있는 초간정 원림입니다. 조선 선조 때인 1582년 오랜 관직 생활에서 물러난 권문회가 고향으로 돌아와 금곡천이 흐르는 바위 위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아내는 조선 중기 좌부 승지를 지낸 문신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대둥 운부 군옥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책 한 권이 아니라 백과사전을 저술할 정도면 그 학문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초간정은 주변의 월림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금곡천을 바라보는 탁 트인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벽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방대한 백과사전 저술에 몰입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초간정의 맑은 물소리와 탁 트인 경관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0: 초간정 건너편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맑은 계곡과 푸른 소나무 숲 사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바위 위에 올라앉은 정자 하나를 하늘에 띄운 듯합니다. 마치 바위와 정자가 본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죠. 초간정을 다녀간 많은 선비들도 주변 풍경을 예찬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조선 후기 문신인 청대 권상일은 초간정을 돌아본 소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 시냇가 풀리 푸르디 푸르러 새 속에 물들지 않았네. 옛 성현들 남긴 향기 다시 사람을 가르치네. 속세 떠난 마음 천종의 녹봉을 사양하였고 작은 집 막완성되어 길이 길이 봄이로구나. 성현의 춘추는 의리를 근본에 두었고 책상머리의 경전은 밝은 정신 지어내누나. 공손히 손 씻고 선조에 남긴 책을 펼치니 의기로운 마음은 정녕 시들지 않으리라.
0: 초간정은 자연 그대로를 조경삼아 정자를 앉힌 전통 원림입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가 들리면서 신비로운 풍광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이 드라마 촬영지로 사랑받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정원 하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은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소세원입니다. 담양에는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고요. 경치 좋은 곳도 참 많이 있죠. 소세원은 야트막한 동산 전체가 자연의 정원 같은데요. 소세원이라는 이름에서부터 특별함이 느껴집니다. 깊고 맑을 소, 깨끗할 쇠, 깊고 맑고 깨끗한 정원이라는 뜻이네요. 자연에 순응하면서 시와 음악으로 마음을

이름처럼 맑은 물, 시원한 바람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 담양 소세원입니다. 1530년, 자연을 그대로 조경 삼아 정원을 완성한 사람은 조선의 한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양산보. 그는 스승이었던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자 출세의 뜻을 포기하고 은둔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 본거지가 바로 소세원입니다. 내원의 면적은 약 46제곱미터, 그러니까 1,400평 정도지만 정원이 자리한 바깥 숲까지 포함하면 수만 평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하지만 곳곳에 자리한 정자와 누각을 제외하면 인공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담하고 수박한데요. 그 배치도 자연의 일부처럼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소세원은 우리나라 전통 원림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사계절의 정취가 선명한 소세원은 바람과 물소리, 새소리가 어우러진 소리의 정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을 풍류는 유난히 아름답네요.

소세원 중심에 위치한 광풍각은 계곡 가까이 세워진 아담하고 소박한 정자로 선비들의 사랑방이자 풍류 공간이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그 이름처럼 소박하게 풍류를 즐기던 조선 선비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데요. 풍광을 바라보고 시조를 지으면서 누닐던 조선 사대부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광풍각 뒤에 자리한 재월당은 양산보가 조용히 책을 읽고 공부하던 곳입니다.

0: 이곳을 다녀간 선비들은 소세원의 아름다움을 시로 남겼는데요. 내부에는 시가 적힌 현판들이 빼곡합니다.
1: 소세원의 모든 경치 서로 어울려 소세정 이루었네. 눈을 높이 들면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귀 기울이면 영롱한 물소리 들리네.
0: 전라남도 담양에는 선비들의 정취가 살아 숨쉬는 정자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유독 유명한 정자들이 많은 건 호남 지역 살인 문화를 이끈 선비들이 많은 거였기 때문인데요. 소세원 외에도 식영정, 면앙정 같은 이름난 정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가는 담양 가는 길은 옛 선비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소세원을 나와 짙고 푸른 원림을 따라 조금 더 위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수줍게 자리한 또 하나의 정자가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안빈 낙도하던 선비는 또 누구였을까요?

보일 듯 말 듯 숨어있는 정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명옥환이죠. 조선 중기 문신인 오희도가 4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오희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지었는데요. 담장 없이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도록 배려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자 앞뒤로 네모난 연못 두 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뒷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이 정자 앞, 작은 연못을 거쳐 다시 아래쪽에 큰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이때 연못에서 연못으로 흘러가는 물소리가 마치 옥에 부딪히는 소리 같다고 해서 명옥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배롱나무를 심어서 더운 여름날 화려하게 핀 붉은 꽃이 장관을 이룹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죠.

눈부실 만큼 푸른 산과 하늘 사이로 붉은 빛을 휘감은 꽃나무가 가득한 곳. 명옥혼 주위의 숲을 잃은 배롱나무는 한여름 태양 아래 붉은 꽃을 피워냅니다.

0: 세찬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의연하게 꽃을 피우는 선비의 절개를 닮은 꽃. 여름철 붉게 피는 배롱나무는 이름도 참 많습니다. 늦여름에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 부르고요. 정원이나 서원 같은 선비들의 공간에 많이 심었기 때문에 양반나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한여름, 100일 동안 피어나는 붉은 배롱나무 꽃을 보고 시인 이성복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1: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환한 건축미를 지닌 정자와 누각, 옷구슬 같은 맑은 물소리와 벼룩나무 꽃의 붉은 향연까지. 숲을 그대로 두고 주변의 정자를 적절하게 배치한 명옥헌은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고유의 정원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원에 딸린 숲을 일컫는 원림이란 말을 정원 뒤에 붙이기도 하는데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을 정원 안으로 들였다는 의미가 되겠죠. 정원을 돌아보면서 알게 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동산을 남에게 팔거나 양도하지 말고 어리석은 후손에게 물려주지 말 것이며 후손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되지 않도록 하라. 바로 소세원을 만든 양산보의 유훈인데요. 그의 후손들은 선조의 유훈을 받들어 지금까지도 소세원의 원형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비 정신이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해서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빌릴 차, 경치경. 경치를 빌려온다는 뜻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을 조성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변 경치를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정자와 누각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이 자연 친화적이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도 바로 차경 기법을 바탕으로 공간을 꾸몄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모더니즘 건축에서도 전통 차경 방식을 하나의 디자인 개념으로 정착시켰는데요. 실내 공간과 바깥 공간이 동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그럼 옛 선조들의 탁월한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거닐어 볼까요?

유서 깊은 선비의 고장. 이곳에 안동 김씨 묵계 종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정기 청백리였던 김계행이 살던 곳인데요. 마을 옆 골깊은 묵계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소박한 만유정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만유정은 김계행이 70살에 고향으로 돌아와 독서와 휴식을 하면서 말년을 보내기 위해 지은 정원입니다. 늦게 얻은 휴식이라는 이름처럼

0: 한 폭의 동양화가 펼쳐집니다.
1: 내 집에는 보물이 없지만 보물이라면 오직 맑고 깨끗함이 있을 뿐이다.
0: 타인에게 너그럽게,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라. 이렇게 청빈한 삶을 강조한 김계행은 이곳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묵계리에 있는 여러 갈래의 계곡물이 만유정 앞을 지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사시사철 깨끗한 물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평생 청렴한 삶을 실천했던 선비의 마음을 닮아서일까요?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가 더 청아하게 들립니다.

0: 한때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했던 묵계서원입니다. 김계행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세운 곳이죠. 서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중 계곡에 김계행의 별서 정원인 만유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폭포를 비롯한 주변 경관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정자 건축 중 으뜸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정자 앞에 있는 작은 통나무 다리, 어디선가 본 듯하죠? 맞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진초이와 예시나 씨가 아슬아슬 위태로운 사랑을 약속하던 바로 그곳인데요. 그림처럼 펼쳐진 장면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결연한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만유정의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이곳을 찾는 선비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조선 후기 유학자 서고 권병섭은 만유정 유람기에서 원님의 풍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1: 정자는 화학산 북쪽 자락에 폭포 위에 있었다. 산 아래에서부터 모든 돌들이 시냇물 바닥에 깔려 있었다. 모두 희고 매끄러운 돌이었고 끊어진 곳에는 하얀 모래가 펼쳐져 있었다. 정자 아래 물이 이른 뒤에 양쪽 기슭이 우뚝 솟아있고 그 가운데가 비어있어 문을 이루었다. 물이 바위 위로 흘러내리다가 이곳에 이르러 문과 다투다가 급히 떨어져 성내고 노한 기세로 눈처럼 흰 폭포를 이루었다. 그 아래에는 커다란 손 모양처럼 생긴 웅덩이가 검푸르면서도 깨끗했다.
0: 91살까지 공부하며 여생을 보낸 보백당 김계행. 그는 어지러운 속세의 생각을 씻어내는데 검은 고가 시와 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만유정은 그에게 사색과 학문에 힘쓰며 쉬어가는 공간이었는데요. 김계행의 삶은 선비들이 지향한 청빈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이름부터 한편의 시 같아요. 만유정, 소세원, 초간장.

짧은 이름 행간에 담긴 이미지가 그림처럼 연상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원은 그 규모부터 남다릅니다. 다른 정원과 비교해보면 배치도 독특하고요. 탁 트인 조망이 시원한데요. 바로 윤선도가 한눈에 반해 정착했다는 보길도 부용동 원림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 소식에 크게 실망한 윤선도는 가산을 정리한 다음 제주로 향했는데요. 그 긴 여정에서 잠시 쉬어가기 위해 배를 멈춘 곳이 바로 보길도였습니다. 그런데 섬 풍경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해요. 당시 51살이었던 윤선도는 가족과 함께 머물면서 25채의 건물을 짓고 하나뿐인 골짜기에 원림을 가꾸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대규모 정원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곳이 바로 보길도 윤선도 원림입니다.

비단을 편 듯 물결이 고요한 섬. 380여 년 전 한 선비가 세상을 뒤로 한 채 남도의 한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보길도의 산새가 연꽃을 닮았다고 해서 부용동이라는 이름을 짓고 자신만의 이상향인 원님을 조성했는데요. 산자락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곳에 들어앉은 단아하고 아름다운 정원. 윤선도 원님입니다.

고길도 윤선도 원님은 연못과 암석, 누각 등 최소한의 인공만을 더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린 곳인데요. 자연과 벗하며 노래와 춤과 시로 마음을 닦고자 했던 조선의 선비 윤선도의 정취가 스며 있습니다.

고길도 윤선도 원님의 건축물은 정원과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하나하나가 독립된 정원으로 느껴질 만큼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탁 트인 조망과 띄엄띄엄 배치한 정원 규모에서 개방감이 느껴지는데요. 숲속에 숨은 듯이 자리한 육지의 별서 정원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0: 윤선도는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 한 채 1637년부터 85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보길도를 오가며 1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가 유배의 서름을 덜고 시와 음악을 통해 마음을 수양하던 정신적 안식처였는데요. 윤선도는 이곳에서 그 유명한 어부사시사 40수와 32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1: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놓쳐라 놓쳐라 어촌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맑고도 깊은 소에 온갖 곡이 뛰어논다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일랑 장만 마라 다 뜰어라 다 뜰어라 청량잎은 써있노라 녹사이 가져오냐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무심한 백구는 내 촌는가 제 촌는가
0: 우리나라 전통 정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궁궐 정원과 선비들이 거처한 별서 정원 그리고 일반 양반 가문에서 만든 민간 정원이죠. 그동안 선비들이 숙세와 거리를 두고 유유자적한 거처로 사용했던 별서 정원을 돌아봤는데요. 강원도 강릉에는 소박한 민가 정원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 있습니다. 20세기 한국 최고의 전통 가옥으로 선정된 선교장. 이곳에는 환례정이라는 정원이 있는데요. 선교장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양반 주택으로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11대 손인 이내번의 살림집입니다. 사대부의 살림집인 선교장 한복판에 자리한 풍류가들의 안식처. 소박하지만 범상치 않은 환례정의 자태를 만나봅시다.

동해를 따라가다 보면 푸른 바다 옆으로 넓은 호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경포호. 호수를 멀리 내다보는 산자락에 정자 하나가 가볍게 처마를 들어올린 채 연못가에 섰습니다. 정자가 딸린 이 대궐 같은 집은 강릉 선교장입니다.

1703년 지어진 전통 가옥으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소박한 민가정원, 활례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가 정원이라고는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본 규모가 상당하죠. 돌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마루가 연못 안쪽에 들어가 있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판례정 안에서 바라본 연못의 풍경이 참 그윽하죠. 관동 팔경을 둘러보던 선비들이 왜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가며 풍류를 즐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강릉 선교장은 집안 건물 9개 동에 문만 12개, 105칸짜리 집. 현존하는 한옥 살림집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3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10대에 걸쳐 후손들이 거주하면서 사대부가의 명성과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판례정은 집주인의 풍류 공간인데요. 끊임없이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월화문은 환례정의 출입문입니다. 선교장의 상징과도 같은 문이죠.

관례정은 전국의 풍류객들이 모이는 최고의 풍류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금강산 유람길에 선교장에 들린 추사 김정희는 관례정 안에서 바라본 가을산의 풍광에 취해 홍엽 산거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조선시대 풍류객들에게 금강산과 관동 팔경 유람이 가장 큰 소망이었는데요. 선교장이 그 길목에 있어 내노라하는 시인 묵객들이 이곳에 들러 관례정의 운치를 시, 서, 화로 남기곤 했습니다. 관례정은 벽이 없이 사방이 문입니다. 열린 문으로 사계절 풍광이 방 안에 머물고 그것은 시가 되고 글이 되고 그림과 음악이 되기도 합니다. 선교장은 오늘 밤에도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리는 손님을 위해 관례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정원에는 유교 문화, 풍수지리 사상, 도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상적 배경이 담겨 있는데요. 신선의 우주관을 땅 위에 담아낸 관화정원이 있습니다. 궁궐의 후원도 아니고 선비들의 별서 정원도 아니고 민간 정원은 더더욱 아닌 관화정원. 이름부터가 조금 생소하시죠? 지방관리가 조성한 관청의 정원이 바로 관화정원인데요. 현재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관화정원이 전라북도 남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네, 바로 판소리 춘향가의 주인공 이몽룡과 성춘향이죠.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데요.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곳으로 함께 가봅시다.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곳이라 그럴까요? 한두 번쯤 거닐어 본 것 같은 친근함이 느껴집니다. 광안루원은 은하수를 상징하는 연못가와 달나라 궁전을 상징하는 광안루, 지상낙원인 삼신산이 함께 어울려 있는 정원입니다. 정원의 절경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지어진 광안루. 이 호남 제일의 누각은 1419년 남원으로 유배온 명재상 황희가 짓고 1444년 정인지가 중건하면서 달나라 궁전처럼 아름답다는 뜻에서 광안루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광안루를 만든 건 조선 최고의 시인이자 문신인 송강 정철입니다. 유배와 낙향으로 얼룩졌던 그의 생애 중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시기, 전라 감찰사로 남원에 왔을 때 일인데요. 정치의 혼란도 삶의 버거움도 없는 세상, 이것이 바로 그가 꿈꾸던 낙원이었습니다.

천년의 사랑이 농익은 가락과 소리로 전해져 오는 남원 광안루. 사또의 아들 이몽룡과 기생의 딸 성춘향이 이곳에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사랑은 전설이 되고 노래가 되어 이곳 광안루에 오래도록 전해옵니다. 광안루 연못을 가로지르는 오작교에는 견우와 증녀의 전설 같은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작교를 건너면 사랑을 이룬다는 낭만적인 상상은 춘향전이라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산나지해 깊은 사랑. 광안루에 당도한 이몽룡은 사면 경치를 바라보며 감탄하는데요. 이 대목이 바로 판소리 춘향가에 나오는 적성가입니다.

0: 광안루의 멋진 경치를 바라보며 흥에 취한 몽룡은 오작교 앞에서 짝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시 한 수를 읊었죠.
1: 다리 이름이 오작이니 신선히 놀던 다리요. 누각 이름 광안이니 옥경루인가 하노라. 문노니 전세의 직녀가 그 누구인가 알겠노라. 오늘의 견우는 나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은 숲과 정자, 연못과 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물론이고요. 그곳을 만든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만 즐기는 절경이 아니라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이자 속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꼿꼿한 정신과 청렴함이 머무는 곳. 정원이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가 담고 싶은 정신이 함께 깃들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종대왕과 박연의 음악 이야기. 조선시대 최고의 음악가 박연. 조선의 음악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렸던 박연은 국악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0: 어린 박연은 음악에 깊이 빠져 벼슬길에 나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박연은 과거를 보고 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연은 왕세자를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때 박연이 가르친 왕세자가 바로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이었어요.
1: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스승님의 대금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2: 아니되옵니다. 오늘은 꼭 이 책을 다 읽으셔야 합니다.
1: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2: 그럼...
1: 스승님 같은 분이 계셔서 조선의 음악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2: 말씀만으로도 황송하옵니다.
1: 저도 우리 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0: 세월이 흘러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세종. 당시는 혼란스럽던 나라의 기틀을 잡는 시기였습니다.
3: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조차 일이 엉망이니 대체 어찌하면 좋겠소?
0: 세종은 나라의 음악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 중국에서 전해져온 음악과 우리의 음악이 뒤섞여 있고 악기들은 조율이 안 돼 있으며 상태도 매우 불량하옵니다.
3: 이를 속히 바로잡아야 하오나 음악에 정통한 이가 없으니. 왜 없어? 바로 저기 있지 않소? 박연을 국가음악을 관장하는 악학별좌에 임명토록 하라.
4: 예? 성원이 만극하옵니다.
0: 악학별좌가 된 박연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돌로 편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편경은 온도나 습도에 따라 음이 변하지 않는 악기로 궁중음악 연주에서 기준음 역할을 하는 악기입니다. 박연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나서 일을 했어요.
2: 그래, 이 정도면 됐다.
3: 편경의 소리가 매우 맑고 아름답구려. 수고 많았어.
2: 황공하옵니다, 전하.
3: 아, 그런데 아홉 번째 음이 조금 높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2: 예? 내가 듣기엔 아무 이상 없었는데. 이럴 수가. 이 돌이 덜 갈려 있었구나.
0: 박연은 편경을 살펴보다 먹줄이 완전히 갈리지 않은 돌을 발견했어요. 돌을 마저 갈아내고 연주하자 그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완벽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2: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시다니. 나는 아직 멀었구나.
0: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우리 음악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3: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을 우리 음악으로 하면 어떻겠소?
4: 아니되옵니다. 제사 음악의 뿌리는 본디 중국에서 온 것이오니 중국의 것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옵니다.
3: 그래.
0: 중국의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작은 나라 조선.

0: 저는 명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조선만의 음악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뜻은 꺾지 못했습니다.
1: 그럼 악학별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2: 예? 황공하오나, 그래도 전통을 따르는 게 옳은 길이 아닌가 하운데, 중국의 고전 음악만큼 훌륭한 것도 없어없고.
1: 정녕 그렇단 말이오?
2: 예, 전하.
1: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우리 음악을 듣다가 죽어서는 중국의 음악을 들으니 말이오.
2: 예?
1: 우리나라의 음악이 비록 다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국의 음악에 견주어 부끄러울 것이 없어. 앞으로는 우리의 음악과 중국의 음악을 조화롭게 사용하도록 하시오.
3: 예, 좋습니다.
0: 이후 세종과 박연의 노력으로 궁중음악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후세에 국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어요.
2: 전하, 어찌하여 음악에 이리 관심을 기울이시는지요?
1: 조선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그 정신은 중국 같은 대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
0: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던 박연. 음악으로 왕조의 안정과 국민의 화합을 꿈꿨던 세종대왕. 우리 국악은 이러한 음악 천재들의 위대한 업적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0: 앉아주고 서서 주고 훌다 훌다 주고 발배 주고 맞아해 주고 다 주고 성내 주고 덜렁 그리다 주고 앉아주고 서서 주고 훌다 훌다 주고 발배 주고 맞아해 주고 다 주고 성내 주고 덜렁 그리다 주고
1: 앉아주고 서서 주고 울다 웃다 주고 발펴주고 맞아주고 애타 죽고 썩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0: 앉아.

비겁하여 말을 거꾸로 잡아 타고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갔다 가다가 똥 싸겄다 여보라 정우가 예! 조용히 속에 축제법을 보다 주원 알아듣니 바래 원할보니 축제법을 하나 보다 이말에 왜 퇴불 저지 되야 앞으로는 난이 가고 척벽강으로만 호두호둥 호두호둥

아휴.

감사합니다.

지나고 춘삼월이 방자흔이 흥부제비가 보험표 박씨름 물고 말리 조선을 날아오는 뒤 꼭 이렇게 오던 것이었다. 흥부제비가 나온다. 흥부제비가 나온다. 보험표 박씨름 입에 땀 흘고 흑군을 박차고 대군 무릎 수가 그 중무 두홍실 높이 사면을 살펴보니 서초군 지측 동인은 장망호구나 중룡봉으로 올라가니 추장이 등엉 놀고 상위토 하위토 호잡 눈을 바라보니 어초동맹가를 베는 폭을 두리동두리동 퉁고 허그야, 허그야, 어, 저거가 원폭이 범이니야.

우유경 상도는 함양이라 운동 함양 둘러보면 중국은 그곳에 사는디라 처집이 거동 보소 목표박기 입에다 가로물고 남대문방 700개리 700, 800, 배달이 청배 해구개리 걸른 넘어

0: 제비가 박씨를 하고 던져놓으니 그해 가을 박 세 통이 열렸구나.
1: 얼씨구
0: 첫째 박을 쫙 타놓으니 그 안에서 은금 보화가 가득 쌀이 가득한디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지어 먹는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어깨 너머로 그냥 휙 던져가지고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이 그냥 딸깍 딸깍 딸깍 하고 딸깍. 받아먹는디 꼭 이렇게 먹던 것이었다.

좋아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흥부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똘똘 뭉치 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0: 쳐갖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으이씨고 잘한다 으이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그 뭐 어떻게 밥을 많이 먹으라든지 밥이 산목에 채가 되고 정신이 없고 눈을 뒤집어 까고 밥을 먹어보는데 던져놓고
1: 받아먹고
0: 잘한다 던져놓고 이쁘게도 먹는다 던져놓고 으시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받아먹고 던져놓고 던져놓고

두둥나서 자기 오는 배 어디 빼요? 승상님 영 전에는 진언을 들어서지 말람시.

어찌든 마든 뜻밖 사랑개가 피그르르르 온핑마저 떨어지고 황기 와선 이십천 코 화포 승기전과 떼떼떼다 발소리 두둥 되고 치면 좌우각선 모내 동남풍의 피리를 모아 부르르대 고달려

상이 무너지고 두 번의 머리 부상. 오, 추가받긴 한데 세 번의 불로지 화렴이 종체. 불상 우루루루루루루 물결은 줄렁쩐데 또 봄이라 꼼짝 달싹 못하고 숨 맥히고 기 맥히고 살도 맞고 장이도 찔려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훌다 훌다 죽고 발뼈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죽고 성내 죽고 끈끈거리다 죽고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훌다 훌다 죽고 발뼈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죽고 성내 죽고 끈끈거리다 죽고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훌다 훌다 죽고 발뼈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죽고 성내 죽고 끈끈거리다 죽고.

0: 주고 발베 주고 맞아 아이 주고 봐주고 성내 주고 등난 그리다 주고 아주 주고 서서 주고 훌다 훌다 주고 발베 주고 맞아 아이 주고 다 주고 성내 주고 등난 그리다 주고
1: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울다 웃다 죽고 밟혀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죽고 성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0: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훌다 훌다 죽고 밟혀 죽고 맞아 죽고 애타

0: 가자 으스 가자 갔다 가다간 동사건 다 여보라 정우가 조요로 속이 춥지 버블보다 주월 알아뜨리 바래 원할 보니 춥지 버블 하나보다 이 머리 왜 퇴불 찢어지 되야 앞으로는 난이 가고 척벽강으로만 보두두둥 우와두두둥 아니 이것이 웬일이냐
1: 아이고 승상님 말을 거꾸로 타버렸어
0: 언제 옳게 타겄느냐 말보가 다 쑥 빼다 흘른 돌리다 뒤에다 꽂아라 흘른 돌리다 뒤에다 꽂아라 흘른 뒤에다 뒤에다 꽂아라 흘른
1: 돌리다 뒤에다 꽂아라
0: 흘른 돌리다 뒤에다 꽂아라 흘른 돌리다 꽂아라 흘른 돌리다 뒤에다 꽂아라 맞아주고 애타주고 섬매주고 달래거리다 죽고 앉아주고 서서주고 훌다훌다주고 발매주고 맞아주고 애타주고 섬매주고 달래거리다 죽고 앉아주고 서서주고 훌다훌다주고 발벼주고 맞아주고 애타주고 섬매주고

0: 지금 모조리 술령수 일시에 내놔라. 토끼를 내어 쌀째 신왕만리 장성 싸듯 사냥 싸움에 마초 싸듯 겹겹이 둘러싸고 토끼 퇴자 찾는 모냥 흉무줄 싸도 적잡듯 토끼 퉁기는 꽉 잡고
1: 개가 주면 너무 좋다 삼복 따르면 너를 싸워 약계 당근 두꺼니와 니 가늘래요 오게 탁탁여 먹고 니가 죽은 팩겨내어 잘려 모아서 깔게 되면 너 열려 죽겠다.

0: 이것이 우리의 수공남여라고 하는 것이다.
1: 아니야! 좋다 성범 구관종이라 요단 항정 천리마로다 연왕 고백금으로 죽은 뼈 사갔으니 너를 산채몰하다가 대우왕 안에 맞췄으면 전금상을 아니

0: 고생 끝에 육지에 올라온 별주부 한 곳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 실험실 허여멀건한 그놈 말고 줄무늬인지 전박인지 야생 누렁 얼룩 털털음한 놈이 하나 서있거늘
1: 한번 불러본다는 것이 수루육로 두 마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오자니 아래턱이 쭉 늘어져 뻣뻣하여 토자가 호자가 되었거다.
2: 저기 주둥이 벌근하고 얼숭덜숭한 게 퇴퇴퇴 호생원 아니오
3: 하고 불러노니 찹찹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이 말 듣고 좋아라고 내려오라.

내렸다. 몸은 얼쑥 널쑥 꼬리는 잔뜩 한 팔이 넘고 두개 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뒷발로 야

0: 찾아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1: 내려온다.
0: 동해 가르는 앞다리 전도 같은 빛다리 해나가든 발을 도로 엉덩 바람에 새겨 잔디풀이 왕골에 얼고 잘 앞에 와온 독서홍에 허는소리 산천에 들던고 땅풍부지 난 자다가 깜짝 내 몸을 훔치고 차로 들여 젖지 더 내려온다.

나 누이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마리 넘고 동계 같은 앞다리 전동과 준비

0: 우뚝서 윙윙 하는 소리 천천히 들다 마당이 뚝 커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 목을 훔치고 가만히 엎쳤을지
1: 범 내려온다 범이 데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두의 머리를 흔들며 향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쑥 덜쑥 꼬리는 잔뜩 한 마리 온다 동해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대낮 같은 발도로 온도 사람들 생겨는 잔잎 뿌리와 뿌리 차라리 내려온다 두의 머리를 흔들며 향기 쭉 찢어지고 몸을 얼쑥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3: 이 정도면 충분하지.
4: 다 했다.
5: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2: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0: 고풍스럽고 낯선 이곳은 유럽의 도시 에딘버러입니다. 금방이라도 영화 속 주인공이 튀어나올 것 같은 이곳 에딘버러에서는 매해 8월이면 전 세계 공연들이 모이는 세계 최대 예술 축제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벌써 관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공연이 있네요. 바로 창작 뮤지컬 아리아라리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로 세계를 매혹시킨 이야기, 우리 삶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매력적인 에딘버러가 부산해집니다. 낯선 거리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창작 뮤지컬 아리아라리의 배우들이네요. 전 세계 예술인들을 설레게 하는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그 무대 위에 우리 배우들이 섭니다. 공연 연습이 한창이네요. 어떤 공연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산세가 아름다운 정선입니다. 산골 삶의 정겨움과 고단함이 소리와 이야기로 고스란히 담겨있는 정선 아리랑. 정선 아리랑은 창작 뮤지컬 아리아라리의 출발입니다. 배우들에게 오디션은 피하고 싶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창작 뮤지컬 아리아라리는 배우들에게 좀 가혹합니다. 우리 아들 장가가는데 요구하는 게 많거든요. 타악, 민요, 노래, 춤, 연기까지. 8년째를 맞이한 뮤지컬 아리아라리는 매년 오디션을 통해 배우를 뽑고 있습니다. 기존 배우들도 긴장되는 이 시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1: 실력은 한 30% 보여주면 잘한 거고 너무 떨려요. 아는 분, 제 실력을 다 알고 이런 몇몇 분이 제일 떨려요. 더 오래 하면 할수록 감독님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동안에 더 늘은 모습을,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2: 노래가 세 번째 하고 싶은 것들이 많죠. 어쨌든 노래를 하는 캐릭터를 하지 않았으니까 노래를 할 수 있는 캐릭터를 얻게 된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0: 감사하게도 해마다 소중한 배우들이 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열정과 재능이 가득한 새로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심사위원도 흥이 납니다. 뮤지컬의 한 장면을 준비한 배우. 어딘가 어색한데요. 열정으로 감동시키네요.
3: 올해 25살.
4: 다섯, 군대가 25?
3: 네, 네. 만으로는 23.
4: 외운 거예요?
3: 네, 그거 그에 정선아리랑 쳐가지고 젓가락으로 좀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집에서.
0: 고민이 깊어집니다. 28명의 배우. 한 해 동안 같이 공연하고 같이 숨쉴 소중한 배우들이니까요. 정선의 연습실, 드디어 배우들이 모였습니다.
5: 젊음과 패기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6: 바디 아라비에서 왕언니를 맡고 있는 다현입니다. 47살입니다.
7: 배워나가는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노래 처음으로 배우로 참여하게 된 신복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세계가 정선으로 이런 건배사를 한번 하셨는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 저희를 들을 시작으로 세계가 정선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앞장서서 선두에서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0: 전 세계에서 우리 공연을 보러 이 아름다운 정선을 보러 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두 달 반 동안 아주 힘을 다해서 연습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 대본을 처음 받을 때의 설렘. 대본은 윤정환 연출이 직접 썼습니다.
11: 국악 스카이웨이 가는 길이 그 남한강 물길인데 그 길을 따라서 나무가 가서 경복궁을 다시 만드는 데 쓰였다는 기록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쓴 거야, 이 대본도. 그리고 뭐 아우라지 처녀총각의 사랑 얘기는 설화로 옛날부터 있던 거.
12: 잔술밥 중앙에서 총각 배근에
0: 정선 아리랑은 수천 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람 사는 이야기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3: 산안에 마실 갔어. 목청 조언이 나대신 소리꾼 집안대를 이으면 되겠대.
14: 아리아라리는 정선 나무꾼의 얘기예요. 정선 돈벌이를 위해서 한양으로 갔다가 좀 안 좋은 사건으로 기억을 잃게 되고 집으로 못 돌아오고 살다가 살게 되는데 집에서는 아버지가 죽은 걸로 알고 있다가 세 살 때 헤어진 딸이 성장을 해서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양으로 가서 정선아리랑 함께 부르면서 기억을 되찾고 다시 집으로 내려오는 얘기인데 그런 가족의 얘기고요. 이별, 만남, 가족, 그리움 그런 것들을 음악, 뮤지컬의 형식과 시각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퍼포먼스의 형태를 같이 섞어서 그 안에는 파악도 있고 영상과 어우러진 3D 랩핑도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겁게 볼 수 있는 공연이고 지금은 뭐 정선의 관광상품, 최고의 관광상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5: 이 아리아라리가 발음이 잘 안 되니? 어렵니?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해서 그래 안 된 건데

0: 우리야 목청이 이 산꼬락에 메아리를 올릴 정도야. 해서 우리 딸 이름을 아리라 지을까 하는데 신아리.
1: 43철 12곡의 산을 닮은 우리의 인생.
2: 저희는 정선아리랑을 관객들에게 알리고 싶은 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김옥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힘들어할 때,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할 때, 그런 때 모든 것들이 다 정선아리랑을 토대로 약간씩의 변주를 넣어서 그게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공연을 보고 나면 정선아리랑의 음률 같은 게 남아있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노력했던 것 같아요.
3: 정선의 그냥 일상적인 풍경을 담은 씬인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서 노를 젓고 있고 누군가는 나무를 베고 있고 누군가는 곡괭이질을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일상 속에서의 행복함이 가득한 게 노래에 또 잘 담아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아리아라비를 제일 좋아합니다.
4: 마을 사람들이 다 나오거든요. 아리의 탄생에 대해서 모두가 축복하고 그러는 장면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 이웃 간에 나누는 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장면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5: 마을에 아이가 태어나고 그 탄생을 동네 사람들이 축복하는 노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6: 이게 발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5: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에 들어갑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배우들이 모여 두 달 안에 완성도 높은 공연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7: 미션을 제가 드릴 거예요. 2주 안에 미션이 어느 정도 수용됐는지를 보고 해서 한 6주 정도가 연습이 다 돼요.
8: 제가 초연할 때부터 시작했으니까요. 한 7년쯤 된 것 같죠? 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에도 뭐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딱히 어느 장르라고 규정 지을 수 없는, 그렇지만 어느 장르에도 다 포함될 수 있는, 외국인이 보고도 아, 한국의 소리,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공연.
5: 한 번도 북을 쳐보지 않은 배우들도 있습니다. 아직 북치는 것이 좀 어색한데요. 타악 감독의 지도에 따라 소리가 하나씩 쌓입니다.

0: 저한테 주어지는 시간은 딱 2시간을 주어지거든요. 2시간 동안 설명하고 하면은 연습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힘들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성취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힘들어하면서도 타학 시간을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했는데요.
1: 타학 감독이 선택한 방법은 자기에게 주어진 2시간 동안 두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타악기에 익숙한 배우들도 익숙하지 않던 배우들도 어느새 합이 맞춰지고 소리가 모여 하나가 됩니다.

0: 그 전에 걸 안 하는 거야?
1: 사람이 칠 수 없는 속도로 연습시켜.

0: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1: 지금은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우리 아리아네 상설 공연 캐스팅을 얘기를 할 거야. 그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좀 자기 캐스팅에 대해서 뭐 좌절하는 모습이 있으면 좌절도 좀 해주고, 아니면 좋다 그러면 아싸 뭐 일어나서.
0: 배우는 누구나 주인공이고 싶습니다.
1: 이몽 역할에 현욱이 승호 두 사람 호기 커버. 박수 안 해?
0: 사실 배우 중에는 부부가 둘이나 됩니다. 연기를 하며 만나 사랑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1: 뭉치 이세요. 전종 황인우.
0: 배우 황인우. 배우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 늦은 나이에 연기를 시작한 배우 황인욱은 긴 터널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2: 아리아라요? 네. 네, 1회 때, 첫 공연 때 한번 봤다가 강탈했죠. 예, 네, 떨어졌습니다. 네. 꿈을 항상 볼 때마다 저는 이 작품은 저한테는 되게 딴 나라 세상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일원이 돼가지고 같이 활동하고 무대 위에서 배우들하고 같이 웃고 울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색다릅니다. 예. 아리아라리는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된 작품인 것 같아요.
0: 늦은 만큼 배우 황인욱은 찬란한 지금의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3: 여기 라벨 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올리고 라벨 할 수 있단다.
0: 배역도 정해졌으니 배역에 맞는 무대 의상도 챙겨야겠죠.
4: 어디?
5: 아리아라리.
6: 홀레 진행자.
5: 홀레부터 아리아라리까지.
4: 네.
5: 홀레 진행자까지 안 나왔어요.
6: 홀레부터 아리아라리까지.
7: 언니 그거 뭐가?
8: 오, 새 것이네. 새 옷이래요.
0: 의상 더미 속에서 능숙하게 배역에 맞는 의상을 찾아주는 배우는 초연 때부터 함께한 조슬아 배우입니다. 민요를 전공한 슬아 배우는 정선 아리랑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9: 진짜 춤추기가 너무
10: 역금할 때
9: 밝더라고.
10: 뭔지 알지?
9: 모래 조화이. 참 덤덤하고 무심하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그 내면에서 또 감정을 참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그 감자가 생각이 나고, 일단 흙이 생각나고 산이 생각나고, 뭔가 이런 자연의 소리들이 많이 좀 그 풍경들이 생각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소리가 참 좋네요. 신현영 배우와 조슬아 배우는 정선아리랑 이수자들입니다.

0: 부부인 조슬아 개현욱 배우는 요즘 정선 아리랑을 체록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1: 아, 저희 여기 바로 북평면에 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전수관에서 소리를 배우는데 그래도 동네 어르신분들한테 아리랑 한 자락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찾아오게 됐어요.
2: 소리를 한번 해봐야겠네.

0: 지금 소리는 작아요. 지금에 이제 여기 나가서 하는 소리가 목성 창도 맑고 좋는데 지금은 이제 옛날 구성지게 하는 소리는 밭이 좋아야 돼. 지금은 눈이 올라나 심어 안 들인다고. 네, 목에서만 네. 뺀다고. 네. 그때는 배에서 빼야 돼. 가다 보니 감나무요, 오다 보니 온나무요, 엎어졌다 온나무, 잡어졌다 잔나무, 청실이 홍실이 됐죠. 꿀나무요, 온고하리, 죽두가리 앞에 놓고 앉아서 이거 한숨에 그 양반이 하신다고. 아. 그렇게 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1: 빠른 알이랑 엮음 알이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웬만한 랩 정도 이상이에요. 충분히 즐길 수 있겠다.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정선 알이랑의 애잔하거나 슬프거나 뭐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흥겨운 걸로 바꿔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지점을 조금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만들면.

0: 500년 있죠? 한 500년? 경선아량의 긴 아리랑이 한 500년 쪽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좀 빠른 부분은 이제 강원도 아리랑. 저희가 엿금, 뭐 사설 이런 것들이 약간 이렇게 신나게 하는 건데 다른 요소와 접합점을 좀 가졌습니다. 뭐 리듬을 조금 더 흥겹게 간다든지 장조를 만들어서 조금 들리기 쉽게 만든다든지.
1: 정선의 고운 봄이 옵니다. 이제 공연 개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몸은 쉬 풀리지 않는 아침입니다.
2: 아리아라리의 안무들은 사실은 표현으로 한국적인 표현을 쓰고 현대적인 표현이 적절히 이루어진 곳인데 유일하게 그 부채춤 한 곳이 현대적인 부분을 싹 다 없앤 거고 제일 배우들한테 여기는 우아하고 고급지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는 모습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3: 자 하나 아 둘 이렇게 가요. 이렇게
4: 네.
3: 다 마찬가지예요.
4: 네.
3: 네. 자 원 앤 투 빨리 들어. 어 좋아 좋아 딱 이거야. 잘했어.
1: 춤선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는미 컴퍼니에서 활동했던 남현우 배우는 아리아라리에 합류한 지 5년째가 되었습니다.
5: 이제 처음에는 무용수의 포지션으로 와서 하면서 이제 연기도 배우고 노래는 진짜 제가 못했거든요. 노래도 많이 배우고 하면서 5년 사이에 조금 늘긴 는 것 같아요. 연기도 좀 늘었고 그 다음에 노래도 조금 많이 는 것 같고 아리아라리 안무의 강점은 구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무대 안에 펼쳐져 있는 그림 상당한 디테일이 들어있어요. 뭐 나비가 길을 안내를 하는 그런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춤을 추는 무용수가 나비가 돼서 김옥이 아리를 계속 안내해주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무대 세트들도 들어오고 턴테이블도 돌고 배가 나오고 하면서 그 여행하는 느낌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 개막일이 다가오니 다들 한껏 예민해집니다.
6: 지금 땀

0: 쏠러 거야.
1: 여기 원래 깽가리 쉬는 데예요. 덩쿵 따닥 장구 쏠러가 갑니다.
0: 진짜요?
1: 네. 네. 네. 안 들어. 여태까지 안 들어갔었어요.
0: 아 미안 다시.
1: 나의

0: 관련된 소나무를 잘라야 되는 그 소나무, 그리고 그 산에 있는 산신들에 대한 경외감을 표시하고, 목도라 그래서 그 이제 통나무를 이렇게 들쳐매고 하는 걸 이제 목도라고 하거든요. 그 목도 소리와 지게에 두드리는 소리와 그 정선 사람들의 발구르는 소리, 작은 소리 혹은 듣지 못했던 소리에 대한 귀를 열어놓는 그런 데에 포커싱을 맞췄고요. 휘모리 장단, 자진모리 장단, 뭐 국거리 장단 이렇게 있는 장단들을 그 씬에 맞춰가지고 배치를 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새롭게 느껴지게 하려고 펑키 리듬을 좀 넣었어요.
1: 작은 소리들의 어울림, 매력적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2: 저는 경복궁이 진짜 아리아라리의 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 아리아라리에 들어왔을 때도 이게 처음에 영상으로 봤을 때랑 객석에 앉아서 경복궁 중수의 그 장면, 그 북의 그 울림이, 와, 내가 이 공연을 같이 한다고 그게 제일 임팩트가 컸었던 것 같아요.
1: 경복궁을 복원하는 몇 년의 시간을 5분 안에 극적으로 담아낸 장면입니다. 정말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0: 이제 여기까지 올게요.
1: 이제 연습실을 벗어나 무대를 익히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무대에 서니 머리가 하얘집니다. 안무며 동선이 어색합니다.
2: 인사로 달려! 우리 제세 같은 게 그 맛만 다 없애만 전에 조양사로!
3: 아, 정말은 맞대.
4: 인정사로! 세리, 얼른 좀 와요!
2: 세리, 얼른 좀 와요!
4: 얼른!
2: 얼른! 얼른 좀 와요!
4: 얼른, 얼른! 세리, 얼른 좀 와요!
2: 형님! 얼른 좀 와요!
1: 무대가 조금씩 익어가고 있습니다. 계절이 깊어가는 만큼 배우들에게는 걱정도 깊어집니다.
5: 그러니까
6: 에딘버러를 결정을 이제 내렸어. 결정을 내려서 명단을 빨리 넘겨줘야 돼서 그 비행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결정을 내려서 이 중에 다 갈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좀 아쉽지만 못 가더라도 또 다음 기회가 분명히 있기를 바라고 우리도 뭐 감독들도 계속 고민을 했어. 그래서
1: 모든 배우들의 꿈의 공간 에딘버러.
6: 더 나은 공연을
1: 모두들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맡은 배역을 담아내는 프로필 촬영 날입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1년차 된 배우 김태은입니다. 역할은 애월이 역할을 맡고 있고요. 동시에 양산부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8: 영상을 보고 욕심이 났던 뮤지컬이기도 했고, 근데 이 뮤지컬이 왜 정선에서만 하지? 이제 의구심도 들었던 작품이기도 하고, 특히나 어떤 무대 장치, 조명, 배우들의 어떤 수준, 이 모든 것을 총라해서 봤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좀 고퀄리티라는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의 깊이가 남다르다.
9: 과연 내가 그런 것들을 함께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좀 부담감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에딘버러까지 초청을 받았다는 이야기에 배우로서 에딘버러를 한번 꼭 함께 가보고 싶다라는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에딘버러까지

0: 까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정말 제 자신도 되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1: 김옥과 그 정선이 부르는 듀엣.
0: 김옥이 떠나기 전에 한양으로 떠나기 전에 그 정선이와 함께 부르는 걱정 말아요 넘버가 가장 그래도 되게 인상 깊고
1: 어떤 그 부부로서의 애틋함도 묻어 있고 뭔가 좀 정서적으로 저한테는 많이 좀 울림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서로를 사랑하지만 또 서로를 또 걱정하기도 하고 안심시키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감정선들이 그 노래 한 곡에 들어있다 보니까

0: 무대의 앞과 뒤는 하나입니다. 좋은 무대는 무대 뒤에 치열함에서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호흡을 맞추는 배우들. 무대 위 우아함은 연습에서 나오니까요. 미술팀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관객들에게 좋은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힘을 보탭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삶의 무게가 유독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김태성 배우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연출을 하며 활동을 넓혀가던 시기, 코로나로 공연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잠시 무대를 떠났습니다.
1: 10초 안에 다 갈아입어야 돼, 바지.
0: 다시 돌아온 무대는 어땠을까요?
2: 50초 안에 갈아입고 나가죠.
3: 네, 그리웠죠. 무대라는 공간이 그리웠고 무대 위에서 사람들과 땀 흘리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관객들이 저희를 보면서 환호와 박수를 쳐주는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걸 내가 못하고 지냈던 게 근데 다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아직도 그때 기억이 나고, 그때 혼자서 울컥하면서 울었죠. 혼자 자 구석에서. 세상에
0: 하나뿐인 아버지와 딸이 만나는 장면. 김태성 배우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김태성 배우는 아이가 생기고 삶의 궤도를 기꺼이 바꿨습니다. 덕분에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됐죠. 삶은 언제나 우리를 놀래키니까요.
4: 물론 모든 캐릭터들이 이제 다 매력이 있지만, 저는 이제 1년차 때 그냥 이제 뒤에서 앙상블을 하면서 바라봤을 때, 내가 아리면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역할 같아요. 아리는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내가 아빠를 찾아와야겠다 결심하고 행동하고 이런 의지적인 캐릭터가 저랑 좀 많이 비슷해서.
5: 아리는 힘차고 당당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양이라는 곳이 사실 지금으로만 해도 너무 먼 곳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한양으로 올라가요.

0: 나는 뭐랄까 K 장녀 같은 느낌?
1: 하리?
2: 서로가 그리워하는 감정에 대해서 김옥이도 집을 그리워하고 무언가를 기억나지 않는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정선이도 남편을 그리워하고 아리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이 그리워하는 게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이렇게 터져서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재회했을 때 이런 감정들이 조금 관객분들한테는 좀 공감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3: 정선 5일 장날, 정선이 북적입니다. 장날의 고소한 부침개가 빠질 수 없죠. 나무를 손질하는 할머니들의 손도 바빠집니다.
4: 곰달비라고 곰치 사준.
3: 그리고 배우들도 바빠집니다.
5: 초콜릿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 5일 장날마다 올리는 공연. 오늘이 바로 개막날입니다.
5: 내 자체 주름으로 하는 거지.
6: 자연스럽다.
5: 가장 자연스럽다.
7: 오, 이쁘게
3: 오늘 입봉하는 배우들이 보입니다. 처음 무대에 서는 걸 입봉이라고 합니다.
8: 아, 차라리 다치는 것보다는 그냥 실수하는 게 나니까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다들 다치지 마시고 알 수 있겠니?
3: 가장 떨리는 순간입니다. 관객을 만나는 순간. 두 달의 연습을 확인하는 시간. 우리들의 노력이 관객들에게 닿을 수 있겠죠?

있지 않아. 주인공이 서울에서 기억을 잃고 나는 누구지?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라는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내가 하는 게 맞는 건가? 이게 잘하고 있나? 그게 제가 지금도 어딜 가나 계속 묻는 질문, 저한테 던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너 뭐 하고 있니? 라는 것도 되고, 나 누구니? 뭐 이런 것도 되고. 그 노래가 항상 저를 계속 긴장하게 만드는 노래고, 제일 저를 자극하는 것 같아요.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현욱이라고 하고요. 아리아라리에서 지금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전 엄마와 그 김씨와 김욱이가 막 그 꿈속에서 재회하는 장면? 그 장면이 제일 좋아요.
2: 정말로 김욱이
3: 이 장면은 어머니의 꿈속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0: 우리면 어때요? 이래 만난 게 중요하지.
1: 여기 뭐죠, 어머니?
2: 제가 지금 연기를 하는 건 그 어머니의 꿈속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바라는 김옥의 모습, 어머니가 보는 김옥의 모습을 갖고 나오는데 제가 대사를 건넨다기보단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제가 대신 얘기한다. 약간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되게 묘해요, 좀.
1: 김옥아, 살아있어서 고맙다.
0: 어머니! 아름다운 한자락 해줘요.
3: 우리 아들 곤손이 주름손

0: 가라 가지 말어라 아들 백발 서럽다.
1: 하나들 용서해요 어머니. 미안해요.
0: 아,

0: 연습을 다시 시작하는 배우들. 연습이 없으면 공연도 없습니다.
1: 현재에서 네 몸의 중심만 생각해. 얘가 따라오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몸의 중심만 생각해.
2: 제 몸의 중심만.
0: 공연 예술은 하루하루가 소중한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에딘버러에서 사용할 부피가 큰 무대 장치와 악기를 미리 배로 보내는 날입니다. 에딘버러에 간다는 것이 실감이 나네요.

0: 이제 본격적으로 에딘버러를 준비합니다. 에딘버러 공연장의 크기를 가늠해 보는데 생각보다 무대가 작습니다.
1: 이 앞쪽은 바로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뭐 남자들이하고 뛰어서 올라가고 뛰어서 내려오겠지만
2: 반원 정도가 바깥으로 나가 있는 일반적인 무대가 아닌 돌출 무대 형태를 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노란 안전바들은 전부 다 저희가 통로로 사용할 객석에서 통로로 사용될 공간이고 나머지 공간들은 전부 다 객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말만한 거리라.
3: 사람이 저렇게 많아.
2: 제가 아는 공연 팀 중에.
4: Let's start the wedding ceremony with the shouting.
0: 언어가 통하지 않는 무대. 두려움과 설렘이 가득한 무대.
5: 배우들 사이에서 에딘버러 하면은 꿈의 공간이라고들 하거든요.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에요, 배우들은.
6: 물 밀듯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아티스트들과 바로 옆에 다른 공연팀이 있고 막 다 얼굴 다 분장했고 소리도 엄청 시끄럽고 거의 뭐 난리도 아닙니다.
7: 저희 공연을 더 잘 준비해서 외국인들한테 더 좋은 한국의 이미지를 좋은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8: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가서 있으면 진짜 힘들 거라고. 저는 오히려 가족들이 걱정돼가지고 애들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서 좀 눈물 날 것 같네요. 벌써.
9: 고생이 없을 수 없겠죠. 그 고생에 대한 보람으로 그 다음 걸음을 갈 수 있는 굉장한 힘이에요. 본인의 인생에서 다시 한번 가고 싶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외국 관객들의 상상력을 믿어야죠.
0: 한국의 이야기를 오롯이 세계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연습,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새로운 시도가 잘 피어나길 바랍니다.

0: 조각 죽네.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1: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요광님.
0: 이게 다 자라 너 때문이다. 네가 토끼에게 속아서 간을 못 배우는 바람에.
2: 아니, 가슴이 답답한데 왜 간 탓을 하십니까? 간은 건강하시잖아요. 솔직히 즐겨보시던 판소리 명창 경연이 끝나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0: 판소리 명창 경연대회.
1: 용왕님의 병증은 정신적인 부분이라 신명나는 판소리 공연 하나 보시면 나을 수 있을 텐데.
0: 옳거니 그 연말이 맞다.
2: 그럼 뭐합니까? 우리 바다인 명창은커녕 온통 음치들 뿐인데.
0: 어쩔 수 없구나, 자라야. 네가 판소리 공연을 하는 수밖에.
2: 제가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1: 왜 못한다고만 생각하느냐? 배우면 되지.
2: 누구한테 배워요?
1: 판소리 명창 1등한테.
0: 그 이리한 토끼. 네가 잘하는 그 토끼지.
2: 그게 아는 겁니까? 제가 간 빼오려다가 당한 사이잖아요.
0: 됐다.
2: 아니, 되게 뭐가 돼요?
0: 자라야, 너에게 하루를 주마.
2: 하루요?
0: 또 가슴이 아프구나.
1: 뭐라는가? 하루빨리 판소리를 배우지 않고.
0: 자라야, 너의 충성심을 기대하마.
3: 자라는?
2: 토끼야, 잠깐만!
3: 너 아직도 내 간을 탐내는 거야?
2: 그게 아니라!
3: 너네 용왕한테 전해! 간이 아프면 운동을 하시라고!
2: 토끼야! 내 말 좀 들어봐!
3: 이제 밤도 됐으니 가라, 좀!
2: 나 너한테 판소리 배울 때까지 못 가!
3: 어이, 판소리? 갑자기 판소리 얘기는 뭐야?
2: 용왕님이 이번엔 가슴 답답증이 오셨는데 의원 말이 신명나는 판소리 공연을 보면 나을 수 있대.
3: 그래서 나보고 공연을 해달라고?
2: 아니, 나한테 하래. 너한테 판소리를 배워서 그것도 하루 만에.
3: 울지 마. 내가 가르쳐줄게, 판소리.
2: 진짜? 고마워, 토끼야. 이 은혜 꼭 갚을게.
3: 시간이 없으니 기초만 배우자. 판소리 할 때 필요한 세 가지. 알지?
2: 그게 뭔데?
3: 소리, 발림, 안일이.
2: 소리, 발림, 안일이. 이게 뭔데?
3: 북치는 고수, 노래하는 소리꾼.
2: 어?
3: 장단 맞춰 노래하니 소리, 소리.
2: 노래가 소리? 소리가 노래구나.
3: 몸짓, 몸짓. 몸으로 하니 발림.
2: 몸으로 연기하는 게 발림이구나.
3: 서건, 서건, 서건, 서건. 말로 하니 안일이.
2: 아하! 말로 하는 안일이. 아, 대사나 해설 같은 거구나.

0: 어떡해. 판소리 사면서 익히는 데만 하루를 다 써버렸어.
1: 아니, 넌 충분히 잘했어. 날 믿고 무대에 올라도 돼.
0: 고마워, 토끼야.

0: 벌써?
1: 자라야, 하루 만에 판소리 3요소를 익힌 것도 모자라 용궁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주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네 소리 덕분에 내 가슴 답답증이 다 나았다. 고맙구나.
0: 황공하옵니다.
1: 자라야, 토끼에게 더 배워 이기에서 우승해 보거라.
0: 네? 명을 받들겠습니다.
2: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10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국립 정동극장 정호의 한마당입니다. 가을이 머무는 도심 속 야외마당에서 남사당 줄타기와 택견 등 전통 민속 예능과 무예를 선보입니다. 서암문화재단 제4회 서암음악회 풍류 바람의 기록입니다. 전통음악의 호흡과 미디어 아트를 결합해 바람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무대로 전통음악과 춤, 판소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국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상선약수입니다. 태평무, 승무, 한량무 등 서로 다른 전통춤의 움직임과 미학을 동시대의 감각과 군무의 언어로 펼쳐낸 작품입니다. 제57회 영동난개 국악축제입니다. 전통 국악공연부터 퓨전무대, 그리고 국악기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는 15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대전시립 연정국악단 어린이음악극 둥딩동 가야금 소리나라 졸장말록입니다. 조선 후기 가야금 악보 졸장말록 속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 떠나는 모험기를 음악과 무용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 민족의 노래이지 우리의 상징이다.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019년 7월 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 현장에서 갓과 두루마기로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우렁찬 환호성이 회의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소수서원을 비롯한 조선시대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순간이었죠. 그동안 여러 문화재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지만 한국의 서원이 갖는 의미는 각별했습니다. 성리학을 기반으로 학문을 가르치던 조선시대 서원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데요. 존경받는 학자들의 사상을 하나의 공간으로 집약한 서원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훌륭한 건축물인 동시에 선조들의 학문과 정신을 배우고 성찰하는 집단지성의 요람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 철학과 사회적 관습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문화적 전통과 정신적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한국인의 정서, 정신적 바탕이 된 서원은 언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첫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고즈넉한 소백산 자락에 푸르디 푸른 소나무가 서원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핵서원인 소수서원. 1543년 훈기 군수 주세붕이 이 지역 출신인 고려 말의 성리학자 안양을 기리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건립 당시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는데요. 태계 이황이 풍기군수로 부임하면서 1550년 임금으로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과 직접 쓴 편액을 하사받게 됩니다.

소년 1호 항란성 일촌 광음 불가경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소수란 말은 이어서 수양한다는 뜻인데요. 무너진 교약을 바로잡고 배움을 이어가라는 시대적 사명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양에는 성균관이 있고 지방 곳곳에도 향교가 있었는데 서원이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임금이 지어준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곳인 성균관이나 지방의 향교가 출세지향적인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자 그 대안으로 새로운 참교육이 필요했던 겁니다. 관직이 목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대안학교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간절한 시대적 소명의식 덕분일까요? 1542년 문을 연 소수서원은 1888년까지 350여 년간 무려 4,200명의 유생들이 수학할 만큼 명문 사립 교육기관으로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임금이 이름을 지어내린 사핵서원이자 사학기관입니다. 이렇게 소수서원이 개원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자 전국적으로 하나, 둘 서원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요. 말하자면 소수서원이 나라에서 공인한 사립학교의 롤모델이 된 겁니다. 소수서원을 비롯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의 서원은 모두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뜻이죠. 9개의 서원 모두 그 지역 성각자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전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추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소박한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경상도의 서원이 대부분 산자락에 기대 있다면 전라도나 충청도의 서원은 산자락이 끝나는 곳, 들판이 시작되는 길목에 주로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안동에는 9곳의 서원 중에 2곳이 터를 잡고 있는데요. 안동을 선비의 고장, 양반의 고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예의염치, 효제충신, 유교의 기본 덕목을 갖춰야 한다는 전통 때문일까요? 안동하면 의관을 갖춘 선비들의 당당한 걸음걸이가 떠오릅니다.

간결하고 검소한 선비의 모습을 닮은 조선서원입니다. 조선 성리학의 큰 학맥을 이룬 태계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서 1574년 후학들이 세운 서원인데요. 이듬해 선조 임금에게 편액을 하사받으면서 공식적인 사액 서원이 됐습니다. 조선서원이라는 편액은 명필 한석봉이 선조 임금 앞에서 쓴 글인데요. 퇴계 선생을 모시는 서원의 현판이라는 걸 알면 떨릴까 싶어서 임금이 일부러 뒤에서부터 글자를 불러줬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도산서원의 건물은 크게 도산서당과 도산서원으로 구분되는데요. 1561년 지어진 도산서당은 태계 이황이 말년에 10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이곳은 퇴계 선생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은 기숙사 농운정사입니다. 공부한다는 뜻의 공부공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쉬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라는 의미겠죠. 서원은 퇴계 선생 사후인 1574년 후학들이 세운 공간입니다. 이후 임금에게 도산서원이라는 이름을 받아 영남 지역 유생들의 큰 배움터가 됐습니다.

도산서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또 하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바로 병산서원인데요. 서해 유성룡의 위패를 모시고 그 업적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운영되어 온 풍산유씨의 초등교육기관 풍악서당이 그 시작인데요. 1572년 유성룡이 지금의 자리를 옮겨왔고 1863년 철종 인근에게 병산서원으로 사액을 받습니다. 병산서원은 다른 서원과 구별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병산서원은 후손들이 병산교육재단을 세워서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비정신을 계승한 현대판 서원, 그 대단한 뚝심과 철학이 놀랍기만 합니다. 흔히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요. 수백 년 전통을 이어받아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병산서원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병산서원을 옮겨 세운 서해 유성룡은 퇴계 이황의 제자로도 잘 알려져 있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의 역사는 대부분 퇴계 선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세 지향이 아니라 전인 교육을 강조한 서원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던 퇴계 선생 덕분에 서원이 새로운 사립교육기관으로 번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서원 역시 퇴계 선생과 긴밀하게 교류했던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경상북도 경주로 함께 가보시죠.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마음을 씻는다는 뜻의 세신마을입니다. 마을 어귀 자옥산 계곡에는 조선시대 대합자 회재 이연적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회재 이연적은 퇴계 이왕이 선생으로 칭했던 성리학의 대가였습니다. 회재 이연적이 세상을 떠나자 20년 뒤인 1572년 지역 유생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회재 선생이 응거하던 곳에 서원을 세웠는데요. 바로 옥산 서원입니다. 1574년 선조 임금이 직접 편액을 내린 서원에는 한석봉과 김정희, 이왕이 쓴 현판이 곳곳에 남아 대학자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옥산 서원은 전면에 강학초를 두고 후면에 사당을 배치한 전형적인 건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미음자 모양으로 건물들이 모여 있는데요.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소박하면서도 간결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서양의 정문을 들어서면 온돌이 설치된 누각, 우변루가 나옵니다. 누마루를 서원 건축에 도입한 최초 사례이기도 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강학 공간인 구인당이 있고 그 뒤로 회제 이연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제양 공간 최이묘가 자리에 있습니다.

옥산 서원은 속세를 벗어나 자연의 품 안에서 학문을 닦았던 회제 이연적과 후학들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400년 된 은행나무가 세월을 말해주는 곳, 도동서원입니다. 1607년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고 해서 도동서원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도동서원의 누각 수월루는 물에 비친 달빛으로 글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중정당은 행사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강당 건물인데요. 기둥에 두른 흰색 한지는 한원당 김괭필을 모시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조선 초기 성리학의 계보를 잇는 대학자였던 김경필은 평소 도학에 심취해 소학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도덕적인 윤리관을 실천하면서도 중용의 도를 지키려 했던 선비 한 헌당 김경필의 높은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교육이 산실이었던 향교와 서원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강학과 재앙의 기능을 가진 점에서는 같지만 향교는 공자와 맹자 같은 중국의 성현을 모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에 비해 서원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선현들을 배양하고 그 덕행과 학문을 따르고 공부하는 주체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그늘에 벗어나 정신적으로 독립한 새로운 교육 현장이

바로 서원이었던 거죠. 1543년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이 문을 열면서 전국적으로 서원 건립에 새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 아니었을까요?

넓은 들판과 강을 끼고 있는 이곳은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남계서원입니다. 1552년 높은 학문과 지조가 남달랐던 학자 정여창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군자의 상징인 연꽃을 좋아했던 정여창을 기리는 의미에서 서원 안에 연당이라는 연못을 만들었는데요. 진흙탕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연꽃이 정여창의 고결한 정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무 껍질 없이 매끈한 모양이 청렴결백한 선비를 상징하는 나무. 붉은 배록나무가 앞마당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서원 가득 선비 정신도 피어나는 듯합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화룡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0: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초기의 서원은 인재양성과 선연배양, 유교적 향촌질서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서원이 늘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사액서원이 되면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 서적을 받았고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면서도 세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또 유생들은 군대 면제라는 엄청난 특혜를 누렸는데요. 그렇다 보니 서원에 줄을 서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폐단이 사회 문제가 되자 1871년 흥선대원군은 서원 철폐령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요. 원래 취지에 맞게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47개의 서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원은 모두 문을 닫게 됐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9곳의 서원은 이런 위기 속에도 꿋꿋하게 명맥을 이어온

97개 서원에 이름을 올린 곳입니다. 97개 서원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한국의 서원 두 곳을 더 만나봅니다.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인 도남

사계 김장생은 율곡 이의 사상과 학문을 이은 예학의 대가인데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신분제도가 흔들리고 사회질서가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기강을 바로잡고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생된 학문이 바로 예학입니다. 온화한 기운이 감도는 서원의 건축물 사이로 예를 강조한 선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입니다. 신라 후기 학자였던 최치원과 조선 중종 때 관리였던 신잠을 기리는 서원이죠. 서원을 지켜온 인물들과 역대 현감들의 공적을 기리는 15개의 비석, 정문 역할을 하는 누각이 눈에 띄는데요. 현가루는 역경 속에도 학문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유생들의 기숙사인 강수재인데요. 강학과 재앙의 공간, 담장 밖에 배치된 구조가 독특합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던 명륜당은 전면부와 후면부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무성서원은 예와 악으로 백성을 교화한 선비 문화의 중심이었는데요. 산자락에 있는 다른 서원과 달리 마을 안에 있어 자연스럽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 공론의 장이 됐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에 재양된 아홉 분의 선현들은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선각자들인데요. 높은 학식과 빼어난 문장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심취했던 성리학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도리를 밝히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의연하게 우리 곁을 지키고 있는 서원은 우리 민족혼의 뿌리를 확인하고 기억하는 빛나는 거울이 아닐까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명상을 해보고 척추의 바른 정렬을 도와주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결정이나 도전을 할 때 불안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했다가 안 되면 어쩌지?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덜컥 겁부터 내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어릴 적 무발자전거에 처음 올라탔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혼자서 핸들을 잡고 발을 구르는 과정이 전부 두렵다고 느껴졌지만 결국은 스스로 극복했던 경험을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어서도 처음 시도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한 거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에 나서는 사람만이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실패와 실수는 누구에게나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성장과 배움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척추에 바른 정렬을 도와주고 신체 호르몬 분비의 균형을 잡아줘 신체의 젊음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는 시르샤아사나입니다. 요가 자세의 왕으로 불리는 이 동작은 물구나무 서기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넘어진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가능한 자세로 자신을 믿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습니다. 시작하기 전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기 때문에 목을 천천히 돌려봅니다. 반대로도 한번 돌려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자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깍지를 너무 강하게 끼게 되면은 이 삼각형의 간격이 좁아져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살살 약간은 느슨하게

이 손바닥이 머리 뒷부분이 닿을 수 있도록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정수리를 앞뒤로 옮겨가면서 정수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이때 팔꿈치가 바닥에 잘 눌려주고 정수리가 바닥에 잘 닿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한 발 앞으로, 반대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되셨다면은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그 다음 왼발을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여기까지 연습이 되셨다면 다음 동작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90도 가량만 세워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등을 천천히 밀어내면서 정수리 바닥,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눌러주시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이 진행되었다면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리를 접고 무릎을 가슴으로 한 발 내려놓고 그 다음 내려놓고 발등 하나, 왼발 하나, 깍지를 풀고 손을 그대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휴식을 취합니다. 여러분이 10번 정도 호흡하셨다면은 적어도 10번 이상 호흡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두 배 정도 호흡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0: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1: 자극이 강한 만큼 신체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변화도 큰 동작입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지속 시간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을 이어나가 보세요. 자, 팔꿈치를 서로 맞잡아 봅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팔꿈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양손을 깍지를 껴서 이등병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0: 정수리를 바닥에 놓으면서 머리를 쑥 안으로 넣어봅니다. 무릎을 세워준 상태에서 발을 뒤꿈치를 세워주고 천천히 무릎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봅니다. 자, 이제 한 발 앞으로, 반대발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걸어 들어와 봅니다. 오른발을 한 발 접어서 뒤꿈치가 엉덩이 닿을 정도로 붙여봅니다. 천천히 바닥을 밀면서 뒤꿈치에 붙여봅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들어서 이제 다리를 천천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비트는 동작을 진행한 후에 자세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전신 순환에 도움을 주는 하샤사나입니다.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럭이나 쿠션이 있으시다면 뒤꿈치에 블럭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면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봅니다. 마시고 내쉴 때마다 비틀어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에 손을 모은 상태를 유지하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을 밀어주면서 상체를 천천히 비틀어 봅니다. 무릎은 모아주신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가 경직되지 않도록 천천히 낮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정면으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을 짚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팔꿈치를 비트는데요. 오른쪽 무릎을 감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무릎을 모아주시면서 왼쪽 어깨를 천천히 펴줄 때 견갑골 뒤쪽 능형근을 서로 모아보도록 노력해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주면서 상체를 틀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편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팔 왼쪽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을 크게 회전하면서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양손을 잡았다면은 오른쪽 어깨를 낮춰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양 무릎을 모아보려고 노력할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바라보고 양손을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블럭을 사용하지 않고 동작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천천히 모은 상태인데 이때는 하체의 근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아서 천천히 감아봅니다. 손을 모으고 가슴을 펴주고 하나, 둘, 셋. 반대편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해. 바닥을 짚고 다시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은 팔을 등 뒤로 보낼 때 어깨의 구분 정도와 경직된 정도를 알 수 있어서 본인의 어깨 상태를 점검하는 데에도 좋은 동작인데요. 굳은 몸을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복부 내부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동작인 만큼 평소 소화불량으로 불편함을 겪은 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신 순환에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매트 앞에 두 발을 모아줍니다. 블록이나 쿠션을 말아서 뒤꿈치에 지지할 수 있도록 받쳐줍니다. 오른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늑간과 오른쪽 측간을 최대한 이완시킨 상태에서 팔꿈치를 틀어서 왼쪽 무릎을 밀어줍니다. 두 손바닥을 모은 상태 합장에서 왼쪽 어깨는 낮춰주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팔꿈치로 왼쪽 무릎을 밀어주시고 상체를 천천히 내쉴 때마다 비틀어 봅니다. 팔꿈치를 틀었을 때 오른쪽 무릎 안쪽에서 천천히 비틀어서 왼손으로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잡아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호흡과 동작을 연결해 요가의 준비 자세로 활용되는 수리아 나마스카라입니다. 이 동작은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지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가 매트 맨 끝에서 한 발 정도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엄지발과 복숭아뼈를 서로 나란히 붙여줍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세워주고요. 어깨를 천천히 열어서 가슴을 들고 천천히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은 코로 크게 마시고 코로 크게 내쉬면서 잠시 숨을 멈추도록 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끝 세워주고 등과 가슴을 밀어넣으면서 턱을 앞으로 펼쳐주고요.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팔과 가슴에 주먹 하나 들어간다라는 공간 정도 느끼시면서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쭉 스트레칭 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고 엉덩이 들면서 오른발 하나, 왼발 하나, 발과 발 간격, 주먹 두 개 정도, 골반 넓이, 손과 손 간격, 주먹 세 개 정도, 어깨 넓이 정도 유지하면서 손목과 발끝이 한 1m 정도 간격을 두시고 턱을 당기시고 배꼽 바라보면서 어깨를 쭉 밀어 올립니다. 이때 다리 피는 게 불편하시면 무릎을 접고 어깨 위주로 스트레칭 하셔도 괜찮고요. 혹시 가능하다면은 내쉴 때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 들고 한 발씩 걸어 들어오면서 손끝 발끝 맞춰주고 손끝 세워주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고개를 툭 앞으로 숙여주고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리면서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골반 옆에 붙이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아시탄가 요가의 준비 단계로 몸과 마음을 집중시켜주고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도 뒤로 젖힙니다.

우리의 하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우카타사나와 비라바드라사나입니다. 의자에 앉는 자세와 비슷해서 의자 자세로도 불리는 우카타사나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발 간격과 손의 위치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턱을 당기면서 호흡을 다 내쉬고 고개 들고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허벅지 안쪽이 많이 힘드신다든가 허벅지에 힘이 좀 없으시다면은 무릎을 조금 더 많이 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해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시면서 하체를 좀 더 낮춰주면 효과적입니다.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을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자, 마시면서 손을 바닥을 짚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몸을 낮추시면서 숨을 내쉬고 마시고 가슴 들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비라바드라사나를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 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왼쪽 서해부 앞쪽이 쭉 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요. 뒷발에 발축과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가능하면은 무릎을 최대한 다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무릎도 많이 굽힐수록 효과적이지만 하체에 힘이 좀 부족하다든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펴도 괜찮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씩 내려가 보고 호흡을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마시면서 무릎 펴고 정면 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을 틀어주면서 왼발 준비하고 내쉬면서 무릎을 접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무릎을 펴고 오른발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허벅지 근력을 키워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족한 근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을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 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0: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1: 이 정도면 충분하지.
2: 다 했다.
3: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0: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전라남도 장성군 화령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에 세워진 피람서원입니다. 입구에 우뚝 선 빨간 홍살문이 눈길을 끄는데요. 1590년 호남의 유림들이 하서 김인훈을 기르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김인훈은 관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 성리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한 울고든 학자였습니다.

안진경체를 바탕으로 한 초서체 글씨는 당시 호남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만큼 손꼽히는 서예가이기도 했습니다. 피람서원의 하늘에는 선비의 푸른 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0: 지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1: 지진이야! 책상 밑으로!
0: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책상 밑으로.
2: 계단으로 가서.
0: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으로.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야외 넓은 곳으로.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도 대비하고 있었으니까.